0: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2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미카의 그레이스 켈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죠. 막바지를 향해가는 아시안게임. 이게 아마 내일 모레까지일 거예요. 10월 4일. 거기에서 눈부신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만 봐도 예, 도파민이 아주 팡팡 터지는 그런 모습이죠.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선선한 가을 공기가 코끝에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아 좋다, 날씨 좋다, 공기 좋다, 온도 좋다, 뭐 이런 혼잣말을 절로 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작고 소소한 것들 놓치지 말고, 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참 그런 거 찾아보고 즐겨볼 만한 게 참 많거든요. 자,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받도록 하죠. 문자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

0: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Uptown Girl, Sugar Babes의 Push the Button 듣고 오셨습니다. 매일 빛나 한가위 달님. 남편이 그동안 엄청 사고 싶어 했었던 일렉 기타를 지난주에 함께 사러 가서 드디어 장만을 했습니다. 앰프까지 사왔더니 정말 한 살림이네요. 연주하고 싶은 곡들 골라서 기타 악보 옮겨 적느라 눈이 다 침침합니다. 크크크크. 기타를 잘 치시나 봐요. 그죠? 악보도 적고 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은 그 기타 주변 기기들, 뭐 앰프라든지 뭐 페달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이제 하드웨어 모듈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기술의 발전이 참, 예,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조용히 내가 혼자 이렇게 녹음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뭔가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그래야만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뭐라 그럴까, 가볍게 유튜브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도 일렉 기타를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래식 기타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재밌는 취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셨군요.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 연주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4725님. 어제가 국군의 날이었잖아요. 아빠의 뒤를 이어 해병대에서 군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들 강철우 대위 응원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최전방,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병 6여단 해병대 후임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건투를 기원합니다. 필승 예비역 해병 520기 드림. 아버지가 또 해병대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병대 또 출신이신 아들들이 해병대를 이어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셔야 되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무사히 잘 군복무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곁으로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이어서 두 곡을 듣죠. Rihanna, I Take a Bow, 그리고 Alicia Keys의 Girls on Fire. 아, Girl on Fire군요. 자, 요거 듣고 영화 한 편 보러 가시죠.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고단한 도시 생활에 지친 젊은 부부 리에와 미즈 시마는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홋카이도의 작은 마을에 내려와 카페 마니를 오픈합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구수한 빵을 구워내고 아내는 커피와 스튜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유쾌하고 개성 있는 이웃 주민들은 곧바로 이곳의 단골이 됩니다. 아코디언 박스를 들고 다니는 미스테리한 아저씨와 우체부 청년 소머즈만큼이나 귀가 밝은 유리 공예가와 인심 좋은 야채 장수 부부가 이곳을 매일 들르는 손님이자 다정한 이웃이었죠. 빵 좀 드세요. 뜨끈한 빵은 이렇게 뜯어서 나눠 먹어야 맛있잖아요. 카페 마니는 계절마다 신선한 야채 요리를 맛볼 수 있고 2층엔 따뜻한 침대가 있어서 숙박도 가능한 독특한 공간인데요. 멀리서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은 모두 남모를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틀간 숙박을 예약한 사이토는 남자친구에게 바람을 맞은 뒤 실연의 상처를 안고 혼자 이곳을 찾았는데요. 리에가 건넨 홍차와 갓 구운 빵 한 조각에 뜻밖의 위로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토키오라는 청년과 새로운 인연을 맺으면서 인생의 진리 하나를 터득하게 됩니다. 모든 아픔은 결국 따뜻함에 녹아든다. 알밤이 열리는 가을이면 밤빵을 굽고 호박이 연글면 샛노란 호박죽을 만들고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유리병에 동전을 모으면서 소박한 일상을 채워가는 카페에 어느 날 노부부가 찾아옵니다. 대지진으로 딸을 잃고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노부부는 마지막 여행지로

그곳을 선택했는데요. 부부의 환대와 정성스러운 음식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끝인 줄 알았던 곳이 어쩌면 새로운 계절의 시작일지 몰라요.

그게 바로 행복이라던데. 카페 마니는 여행객들에게 잠깐의 쉼터일 뿐이지만 고된 일상으로 돌아갈 기운을 건네주는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맑은 하늘과 투명한 호수, 정성스러운 먹거리, 무엇보다도 주인 부부의 따뜻한 환대가 만들어낸 비밀스러운 힘이었죠.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세 가지, 아름다운 풍경과 좋은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어우러진 오감 만족 힐링 무비. 2012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 해피 해피 브레드였습니다.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는 2012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 해피해피 브래드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모리의 안녕 and 안녕이었고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은 홋카이도 츠키우라 도야코 호수인데요. 사계절의 풍경이 뮤직비디오처럼 근사하게 담겨 있어서 영화가 개봉한 뒤에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고 하죠. 원래 그 영화

영화의 원제는 Bread of Happiness. 뭐 제목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는 음식들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네. 그 오븐에서 방금 구운 깜빠뉴부터 생일 케이크를 대신했던 그 발효 과자 구겔호프 그리고 바사삭 소리가 일품인 고로케까지 침샘 폭발하게 하는 비주얼이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배고프실 때 보시면 네, 조금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는 지진으로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린 노부부가 스토리를 또 주로 이끌어 가는데요. 생전 빵을 입에도 안 대던 할머니가 카페에서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 아, 사람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도 계속 변하는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다고 할아버지가 고백하는 내용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잔잔하고 예쁘게 흘러가는 그런 감성 힐링 무비로 암선 맞춤이고요. 머리는 약간 좀 이렇게 비우고 볼수 있되 오감을 만족시키기에는 더없이 좋은 그런 영화. 자,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은 2012년도 영화 해피 해피 브레드였습니다.

자, 이혜진 주영훈의 우리 사랑 이대로 듣고 오셨습니다. 조신한 여자님. 요즘 볼만한 영화들이 잔뜩 개봉해서 극장 나들이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조조 할인 꿈도 못 꿉니다. 왜냐? 그 대장을 드려야 해서. 조조 할인이라 함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조조 할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아침에 첫 개봉, 그러니까 첫 상영 시간을, 그죠? 요즘 조조 할인 해주는 데 있나? 그래요?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모르면 몰랐지 오히려 옛날보다 작년 재작년보다 영화관 안에 혜택들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영화관을 실제로 이렇게 찾아서 영화를 보시는 손님들이 많이 줄어서 요즘 또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찾아보면 혜택은 더 많을 겁니다. 요즘 볼만한 영화들이 너무 많은데 저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영화관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번 주말에 한번 다녀와야겠군요. 추석풍님.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마냥 좋아하다가 문득 언젠가 다가올 이상 기후를 생각하면 덜컥 무서워집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언젠가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을 하면 솔직히 두려워요 이제.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그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늘 그 뒤에 쫓아오는 뉴노멀이라는 그런 우리의 정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정답을 찾아낼 겁니다. 너무 두려워 마시고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열심히 한번 해보죠. 이 이상 기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자, 리치의 사랑의 이말 밖에 그리고 오션의 More Than Words 듣고 옵니다.

자, 스베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레니 크래비츠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글로벌 국채 매도세가 심화되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또다시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간밤 글로벌 금리의 벤치마크로 여겨지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338%까지 올라 전날 기록한 24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도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G7 장기채 금리는 유로존 재정위기 때인 2012년 이탈리아 이후 처음으로 6%대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두 척의 항공모함이 있는 중동지역에 항모 한 척과 만여 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일 항모와 병력이 다음 달 말까지 중동지역에 도착할 예정이며 중동지역에 세 척의 미 항모가 배치되는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시사전문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선거 후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종 변론과 진술 등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15일째 체류 중인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는 2차 구조작업이 오늘 진행됩니다. 이번 구조작업은 친수공원 수로를 가로지르는 4보도교 앞에서 외해 방향으로 대형 그물망을 끄는 방식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진행된 1차 구조 시도 때는 선박과 워터펌프가 투입됐지만 북항이가 물줄기를 피해 다녀 5시간 만에 실패했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0: CBS
1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로 시작했는데요. 아침 공기가 꽤 차가워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은 11.2도의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일교차가 상당히 커지면서 한낮에는 서울과 인천, 강릉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대전 22도, 광주 23도, 대구와 부산 24도가 예상되는데요. 낮 동안에는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불면서 체감온도는 조금 더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 내일도 아침에는 오늘과 비슷한 정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날씨가 좋겠지만 모레 주일에는 오전부터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 늦은 밤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가을비가 예상됩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1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2: 주방 싱크대도.
1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2: 어디로?
1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4: DS 대성하우징.
1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7: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케이윌의 가슴이 뛴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군 고기 준비하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도 넉넉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니까요. 이용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빌리 조엘의 Honesty 그리고 또 비틀즈의 Let It Be 듣고 오셨습니다. 빅맘님, 아기새 여러분, 독감 주사 말고 대상포진 예방 주사 맞으셨나요? 한번 맞는 건 예방률이 떨어져서 요즘은 두번 맞는 싱그릭스 맞으시던데 비싸고 몸살도 심화돼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맞으셔야죠. 대상포진이라는 게 이게 특정 부위에만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바이러스가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수포를 일으키면서 바이러스성 수포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약간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 환절기에 진짜 잘 찾아오거든요. 그것도 그냥 환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게 계절이 바뀌어가는 그 여름에서 가을쯤 있죠. 예, 가을에 진짜 잘 찾아와요. 우리가 여름 내내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러니까는 요거 예방주사 맞으셔야 되는 분들은 꼭 병원 찾으셔서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몇 이렇게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어디에 나면은 정말 정말 힘들고 너무너무 아픈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5464님, 독감 앓은 지 보름이 넘었는데 떨어질 생각을 안 하더니 며칠 전부터 기침, 근육통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독감으로 면역력이 낮아진 틈을 타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감기나 독감이 다 나았다고 항체 생겼으려니 하지 마시고 조심 또 조심.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죠. 뭐, 한번 조심할 거두번더 조심한다고 해서 나쁠 거 절대 없고요. 그리고 아마 이 독감이라는 것도 감기라는 게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독감을 너무 심하게 앓으면 이 전체 몸살 감기에서 시작됐던 게 약간 목 감기 쪽으로 모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곳에 모이잖아요. 이제 완전히 가기 전에. 끝자락하니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차 많이 드시고요. 따뜻한 차. 자, 라디에 I'm in love 정엽의 You're my lady 듣고 옵니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레셋 미셸이라고 읽는 거겠죠? 네. 자, What You Do 이거는 피처링 니오였습니다. 타이완이님, 어이쿠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수영하러 못 갔네요. 어쩔 수 없이 침대에서 명상 중입니다. 자는 거 아닙니다. 정말 명상 중입니다. 누가 자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나요? 괜찮아. 하루쯤은 괜찮아요. 주무셔도 돼요. 메빈나추님, 운동화 빤 거 신고 운동 왔는데 불편해서 뭐지? 했는데 신발창을 빼놓고 왔네요. 집까지 다시 가면 오늘 운동 또 꽝일 것 같아서 그냥 고고고 하셨습니다. 근데 신발창을 빼놓으시면은 그 신발 신고 운동하기 힘들 텐데. 보통 신발이 그 신발창을 드러내고 보면은 밑에 스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좀 딱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쓸리기도 쓸리고 불편하실 텐데 어쩌지? 루이스 카팔디의 Someone You Loved 그리고 칼럼 스콧의 You're the Reason 이거는 레오나 루이스가 함께한 곡이네요.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자, 강원도 호랭이님. 형님과 함께하는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저만의 힐링 타임입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스피커 볼륨 업 시켜놓고 들으면 잔잔한 잔소리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여유를 부릴 수 있어요. 강해졌군요. 다 제가 만들어드린 멘탈입니다. 근데 그냥 그 외장 스피커로 목소리를 크게 해놓고 듣는 저의 이 잔잔한 잔소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경험하고 싶지 않네요. 8686님, 가평사는 김기사입니다. 쉬는 날이라 춘천으로 헌혈하러 갑니다. 가평에는 헌혈의 집이 없어서 25km 떨어진 춘천까지 가야 해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좋은 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헌혈도 가끔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헌혈하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헌혈을 해놓고 헌혈증 모아놓기도 하고 필요한 동생이나 뭐 이렇게 주변인들이 있으면은 보내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헌혈. 요즘은 헌혈하고 나면 뭐 주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뭐 초코파이도 주고 그리고 영화 상품권. 네, 티켓 같은 것도 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주는지 모르겠네요. 자,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자, 씨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잠시 후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이하이의 For You featuring Crush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벗어나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0: DJ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 열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사건을 미흡하게 처리하거나 은폐하더라도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는 문제와 함께 두 기관의 준비 부족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김지용 청장 후보자가 친윤검사라는 정치권의 주장으로 인해 추가 검증을 받느라 임명이 지연되고 있고,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중수청은 정원의 3분의 2에 불과한 1,900여 명으로 출범해 한동안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제청 20여일 만에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김 후보자를 임명제청하자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친 윤석열 검사 출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헌법 27조에 모든 국민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청은 의무인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0.43으로 전년 동월보다 2.9% 상승했습니다. 농산물 물가가 4% 떨어졌지만 축산물이 3.7%, 수산물은 4.5%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석유류는 여전히 14%대 상승세를 이어갔고 가공식품이나 컴퓨터 등 내구재는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짜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2.5% 상승했으나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 식품 지수는 3.3% 하락했습니다.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고채 이외에도 채권시장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신용스프레드도 금년 들어 확대된 상황이라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채 발행 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CBS 뉴스 최선화였습니다.
1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1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12: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은행을 조심하라. 가을이 되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은행나무 열매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미움을 받곤 하죠. 그래서 은행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는 곳도 많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곳도 있습니다. 냄새는 나지만 벌레 쫓는데 탁월해요. 은행나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수원의 한 초등학교 앞 은행나무에 붙어있는 팻말이라고요. 냄새로 불편을 주는 건 잠시. 그 시간이 지나면 노란 잎으로 도시의 가을을 물들이는 고마운 존재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은행나무와 우리 이 가을도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봐요.

0: 카더가든 로맨틱 선데이. 첫 곡 듣고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진짜 매번 취향 저격 랄랄라. 이 노래요. 결혼식 때 남편과 입장 노래였거든요.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따뜻한 선곡에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0365번님. 이 노래로 신랑 신부 입장을 하셨다고요? 와, 발랄한 신부셨군요. 그나저나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 개천절 대체 휴일까지 연휴 앞두고 있어서 더 마음 들썩들썩한 금요일 아닐까 싶은데 혹시 그때 같이 입장한 남편이랑 싸우셨나? 방송에 그 노래 나왔다고 문자 한번 보내보시죠. 은행나무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은행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찾아보니까 꽤 다양하더라고요. 열매가 익어서 떨어질 시기가 되면 진동기계로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떨어뜨려 수거하기도 하고요. 나무 아래 커다란 그물망 설치해서 떨어지는 열매를 받아서 한꺼번에 모으기도 한대요. 나무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조금 불편한 건 덜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맞는 방법 찾아가는 거. 사람 사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노래 들으면서 조금 더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어디에서 어떻게 듣고 계세요? 연휴에는 뭐 하실 거예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박학기 우린 영화가 된다. 영화의 한 장면인 듯 걷고 싶은 가을날입니다. 시원한 바람 부는 안성입니다. 좋은 선곡. 와우, 귀가 호강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선희님. 반갑습니다. 안성에 계시는군요. 저희 어머니 고향이 안성이라 왠지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반가운 거 있죠. 자주 만나요. 커피 한 잔 드립니다. 행복이님, 오늘은 가을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에 서귀포 중문 주상절리대 산책하면서 들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룰루랄랄라 하세요.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요. 네, 랄랄라와 함께 룰루랄랄라. 1497번님, 저는 오늘 강릉으로 놀러갑니다. 날이 추워지긴 했지만 길가에서 밤나무, 은행나무 보면서 가야겠네요. 벌써 출발을 하셨군요. 연휴 앞두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러블리 운님, 여기는 태국 방콕입니다. 지난 주말에 방콕은 물난리로 난리를 치렀는데 지금은 햇빛이 짱짱하네요. 오늘 하루도 랄랄라로 음악 들으며 골프 라운드 가고 있어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태국 방콕에 사시는 걸까요? 여행 가신 걸까요? 만약에 거기 사시는 거라면 좀 선선한 가을 날씨가 그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국의 가을을 한번 상상하면서 음악 감상해 보시죠. 힘내자님, 드디어 오늘 가을 자켓 걸치고 나왔네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광명시는요, 아직 파릇파릇한 가운데 군데군데 은행나무에 은행이 매달려서 떨어질랑 말랑하고 있네요. 하늘도 참 예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푸른 하늘에 푸른 하늘.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 이번 주 연휴에는 안동으로 놀러 오세요. 가을가을 해님 보내셨어요. 지금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한창이거든요. 볼거리, 먹을거리, 참여할 거리가 넘쳐납니다. 화창한 가을날에 신명나는 축제 함께 해봐요. 그렇군요. 이제 정말 지역 축제가 한창일 때군요. 안동에는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고요. 놀던 토끼님, 오늘 연차 내고 신랑과 함께 정선 아리랑 축제로 떠나고 있어요. 볼거리 먹거리 많고요. 공연도 많아서 벌써부터 설렙니다. 랄랄라에서 흐르는 음악과 차창밖 풍경이 어우러져서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만끽하는 중입니다. 정선에선 아리랑 축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와, 주말 계획 걱정 없으시겠는데요. 5233번님, 이제 진짜 가을 느낌 나네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싱숭생숭한데 음악으로 떨쳐내 보렵니다 하고 뱅크 가을의 전설 청하셨어요. 8854번님도 청하셨네요. 같이 들어요.

장해진 아름다운 날들. 전국에 축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430번님. 처가가 의성인데 의성은 마늘 축제를 해요. 안동이랑 30분 거리인데 저는 다음 달 결혼이라 청첩장 모임 일정으로 못 올라가네요. 부산은 락 페스티벌 합니다. 와, 부산 락 페스티벌도 좋겠네요. 그나저나 다음 달 결혼이시라고요? 와, 축하드립니다. 지금 축제가 대수인가요? 인생의 가장 큰 축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미리네님, 저는 화요일까지 연차 쓰고 산정호수 명성산 갈대 보러 갑니다. 자랑질해서 죄송한데요. 설레는 마음, 어디다가 소리칠 수가 없어서 했어요. 소중한 추억 쌓고 올게요. 잘하셨어요. 어디에 자랑해요? 랄랄라에 자랑하지. 가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세요. 미리네님께 커피 한 잔 드립니다. 0423번님, 강릉 주민입니다. 현재 20도 해 쨍쨍이고요. 내일도 햇님 방긋, 맑은 날이 될 예정. 생태 저류지 쪽에 나의 달이 생겼는데 너무 예뻐요. 산책도 하고 내 얼굴에 달을 띄워보세요. 다들 강릉으로 놀러오세요. 와,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게 진짜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아름다워요. 굉장히 큰 달이 눈앞에 떡하니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강릉으로 달려가고 싶네요. 호림 747님, 3박 4일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 축제를 해요. 거기 가려고 합니다. 월미도도 한 바퀴 돌아보려고요. 역시 인천은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은 짜장면이죠. 짜장면이라니 갑자기 배고파지는데요.

8번님, 날씨도 너무 좋아요. 다들 연휴라 좋은 곳으로 떠난다는 말뿐인데 난 집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네요. 나도 떠나고 싶다. 그런데요, 이런 날씨에는요, 사실 집 앞에 공원만 나가도 여행이 되잖아요. 저도 점심 먹고 공원 한 바퀴 돌 생각인데, 아니면 샌드위치 사서 공원에서 먹으면 그것도 피크닉이 되고, 예, 한번 실행해 보시죠. 화이팅! 네뚱이맘님, 아침부터 아이들 문제로 남의 편과 투닥투닥거렸더니 기분이 땅바닥이에요. 저의 기분 업 부탁드릴게요. 3, 4 부탁합니다. 넷을 키우시는데 내 편이어도 힘든데 남의 편이면 얼마나 힘드실까. 기운 내시라고 커피 드리고요. 청하신 곡도 준비했습니다. 아이즈원의 노래로 들을까요? 3, 4.

신나죠? 도경수의 새 앨범에서 댄싱 파티 전해드렸습니다. 동희 마눌님, 남편과 진도 여행 중이에요. 길가에 노랗게 물든 벼들과 초록초록 진도 대파. 작은 해안가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아, 얼마나 행복하실까. 행복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커피 한잔 드릴게요. 동희 마눌님, 예, 닉네임에서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집니다. 6059번님, 인천 부평, 부평역 부근에서 내일부터 풍물축제를 합니다. 엄청난 번화가에 차량 통행도 정말 많거든요. 축제를 차량 통제하고 진행한다고 하니까 차량 이용하실 분들 참고하세요. 기대됩니다. 하고 지역 소개해 주셨고, 8282번님도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가 열린다고 연휴 동안 보내주셨어요. 대전은 효의 도시군요. 아, 정말 지역 축제가 한창이네요, 이번 주말. 라인주스님, 저도 축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은 고3 아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네요. 모두들 좋은 시간 보내시길요. 무려 새싹이세요. 처음 사연 보내셨는데 기운 내십시오. 가을이 지나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고 겨울은 마음껏 신나게 아이와 보내실 수 있겠죠? 그러기를 바라면서 커피 드립니다. 겨울이 조아님도 연휴 축제, 에휴, 고3 아이 입시 전쟁 중입니다. 수험생 러닝메이트로 같이 뛰시느라 우리 엄마들 고생 많으십니다. 커피 드릴게요. B2B 그리워하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울산 언양에서는 한우 불고기 축제해요. 추석 음식하고 나서 허리 아파서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6437번님. 아유, 얼마나 음식 많이 하셨으면. 아이고. 연휴 동안에는 한우 불고기 축제도 가시고 남이 해준 것만 드세요. 박효신 가을 편지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한 적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에서 한반도에서의 남북 간 긴장 고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비판하면서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DMZ 지뢰 폭발을 불행한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근본 해결 방안으로 북한의 군사 분계선 MDL 이견 해소를 위한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부상 장병과 가족을 위로하는 말을 전한 뒤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결국은 휴전선, 경계선, MDL, 북이 부르는 국경선이라면서 이제 만나서 소통해야 하며 적어도 군사분계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측정하는 일을, 소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 축사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은 총 정원 2,800여 명의 66% 정도인 1,900여 명 규모로 오늘 출범했으며 앞으로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그리고 마약과 국가보호, 사이버범죄와 범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지만 오히려 물가 오름세가 확대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 50% 감면 기저효과로 올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6%포인트, 근원 물가 상승률은 0.8%포인트, 생활 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 더 높아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근원 품목의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 유경수 여사의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지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을 통해 오늘 공개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 편지가 편향된 음모론을 세상에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싶어하는 좌파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몽둥이가 될 것이라며 제작진의 사과와 상영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영화 암살자들은 어제 5만 5천여 명이 관람하며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되찾았으며 누적 관객 182만 2천여 명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9도, 습도는 28%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5: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4: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10월에 접어들자마자 날씨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죠.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쌀쌀해지면서 급하게 옷장 정리에 들어간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덕분에 요 며칠 부쩍 자주 검색되는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일교차 패션.

1년에 입을 수 있는 날이 보름밖에 안 된다는 가을의 교복, 트렌치코트가 요즘 자주 눈에 띄고요. 쇼핑몰에선 바람막이나 경량 패딩 조끼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커질 때 우리 기분도 덩달아 시소타듯 오락가락 할 때가 많죠. 이럴 때는 가볍고 또 따뜻한 겉옷 한벌 편하게 겹쳐 입는 것처럼 바람막이 같은 음악으로 마음의 온도 조절 시작해볼까요?

저는 제주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안 가는 중문에서 주상절리대 눈에 담으면서 해피송 듣고 계신다고 행복이님. 아 진짜 이 여행도 이게 특히나 유행이 있어서 예전에 제주 가면 다 중문단지 가셨는데 요즘은 또 여기저기 다니실 때가 많죠? 그곳에서도 행복하게 행복이님 또 해피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의 둘째 날이자 금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나탈리 콜의 Starting Over Again이었습니다. 10월이 진짜 시작되자마자 날씨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죠? 대관령에 벌써 얼음이 얼고 산간지방에는 서리가 내렸답니다. 최저기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이 쌀쌀하다 못해 춥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덕분에 쇼핑몰에는 뭐 트렌치코트, 가디건, 경량 패딩 조끼 이런 가을 옷 검색량이 부쩍 늘었다네요. 그런데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마음의 낙차도 감정의 기울기도 덩달아 가파르게 변하기 마련인데요. 가볍고 따뜻한 겉옷 하나 미리 챙겨두는 것처럼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음악 하나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두는 것도 좋겠죠.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클하면 알고 있죠.
7: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6: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7: TBX 타고 상품권 타고
6: 트러클

0: 하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2: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 TBX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4: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힘내자님. 멋진 날씨, 음악 감상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하셨고요. 라은맘님, 요즘 저의 최애곡인데 무한 반복으로 듣고 있었는데 해피송에서 들으니까 더 좋아요 하셨어요. 이런 우연적인 만남. 레이디 가가였죠.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또 피보 브라이슨, 로버트 플렉의 Tonight I celebrate my love였습니다. 아, 우리 로하맘님은 아이가 아침에 겨울 냄새가 난다 하더라고요.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끼고 간다 그러길래 그냥 가라고 했네요. 아, 그래도 아이의 추억이 보통 예리한 게 아닌데요. 그죠? 오늘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갔고 저는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서 거실 창문을 좀 열어두고 나오는데 아,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햇님이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도로시님. 그러니까 저는 요즘 손가락 통증 때문에 파라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에는 목 보호대 차고 손가락에는 테이핑하고 열이랍니다. 이 열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아, 우리 도로시님 제가 평소에도 보면 진짜 일 안팎으로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미 좋은 결과는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뭐 하루하루는 어제 오늘 내일 비교는 큰 차이가 없어도 뭐 연 단위로 보거나 그러면 많이 성장해 계시는 걸 느끼실걸요. 자, 유지수의 햇빛은 오늘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우리 프리지아 21님이 어머 블랙 가죽 재킷이 오늘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하셨고 씽님은 어머 가죽 재킷 멋지네요. 저도 어제 이제 꺼내서 입어보고 싶어집니다. 별빛지은님도 가죽 자켓이 따뜻해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가 가을색 얘기하면서 우리 햇님이들이 제게 영감을 주셔서 오늘 아 그래 추워지는데 이거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거 한번 펴서 입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둑과 야구님. 지수님 완전 겨울이네 잠바가 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자, 오늘 보라 퀴즈 준비했고요. 일반 교양 문제입니다. 10월

시작됐죠? 자, 다들 달려 가져오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우리 이제 퀴즈는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봅니다. 먼저 패티 오스틴, 제임스 잉그램이에요. Baby, come to me.

6177님, 와우, 좋아하는 노래가 이 시간 사수합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패티 오스틴, 제임스 잉그램의 Baby Come To Me 였고요. 조지 벤슨의 Stairway To Love까지 아 진짜 달달하다 들었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일반 교양 문제입니다. 달력 가져오셨죠? 10월이 시작됐어요. 10월은 각종 공휴일도 기념일이 많은 달이기도 하죠. 오늘은 월 초에 미리 짚어보는 이달의 기념일 문제입니다. 자, 어제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었죠. 오늘 2일은 노인의 날, 5일은 세계 한인의 날, 또 15일은 체육의 날, 21일은 경찰의 날입니다. 와, 10월에도 날씨 좋으니까 다들 이거 좀 뭐 하시라고 이렇게 정해놨나 봅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그렇다면 10월 25일, 10월 25일은 무슨 날일까요? 월급날이죠.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번 달은 보니까 일요일이네요, 올해는. 10월 25일은 무슨 날일까요? 10월 25일. 자, 10월 25일. 아,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이곳은, 이곳, 장소입니다. 장소. 세우, 강치, 또 우리 안용복 선생님이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요. 이것 세우, 이것 강치. 아, 유명하죠. 자, 10월 25일은 이것의 날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장소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의 뭐 한 곳입니다. 자, 정답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4422님. 점심 김밥 사러 일부러 나왔어요. 날씨가 저를 부르네요. 좀 걷다가 김밥 사서 나무 그늘에서 먹으려고요. 좋은 음악 계속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이제는 막 김밥 뚜껑 여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사사이님 커피는 저희가 쏩니다. 로비 윌리엄스의 Feel이었고요. 또 마이클 런스트락의 That's Why였습니다. 나오키님 지수님 오늘은 형사 지수님이시네요. 광역수사대 하셨는데 유형사 잠복근무 중입니다. 자, 오늘은 퀴즈를 잡으러 왔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은 10월에 대한 퀴즈. 10월 25일은 무슨 날일까요? 수경님, 저희 결혼기념일입니다. 우리 까투리님은 아내 생일인데요 하셨고, 플루트님이 혹시 아내신 건가요? 제 생일입니다 하고도 외치셨어요. 6003번으로는 아, 감사합니다. 지수님 월급날 하셨는데 아, 25일이 월급날인데 보니까 주일이라서 아마 23일 금요일에 입금되는 아주 행복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겨울의 조아님은 그날 고3아이 면접이 있다고 하셨어요.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요. 아마 수시 면접 이런 거 아닐까 싶네요. 파이팅! 뽕뽕이님 정답 알려주시면서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내뚱이맘님은 아 이날이요 우리 아이들도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하셨는데 하늘이 허락해야 날씨가 좋아야 갈 수 있다 하죠. 오늘은 저반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날씨인데요. 자, 10월 25일은 무슨 날일까요? 이곳에 살았던 강치 또 이거

우리 안용복 선생님 이곳을 지키려고 노력하셨죠. 자, 10월 25일 무슨 날인지 늦지 않았습니다. 정답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은 잔나방님 We Are Two예요. Summer's Over.

Suede, Beautiful Ones, 또 리알토의 Summer's Over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1부 났습니다. 크리스틴 맥비의 Love Will Show Us How 넘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0: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인의 날을 맞이해 어르신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있었기에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자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강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최전선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더욱 세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8만 개로 확대하는 한편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원이나 병원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고객 정보 100여 건이 외부 침입에 의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인지한 직후 해당 서버와 접근 경로를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으로 알려졌는데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등 고객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는 게 은행 측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신한은행도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한 신종 해킹에 의해 약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제명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 차원의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규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반드시 제명될 의원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도 김태규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전두환 내란은 이미 결론이 났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란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정질서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독재를 옹호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둘 수 없다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의원의 제명 촉구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촉구 결의안이 논의될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 개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비록 진위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5도, 습도는 26%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3: CBS
4: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5: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4: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5: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0: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1시 5분입니다.

0: 정혜아님 잘 들으셨어요? 아, 목소리가 다크초콜릿 같죠? 라나 델 레이였습니다. Summertime Sadness. 제가 막 이런 거 직업적으로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이게 헐리우드 스타 막 이런 쇼폼을 막 보다 보니까 라나 델 레이 그 콘텐츠도 떴는데 남편이 악어 투어 가이드? 악어 조련사?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신기하다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해피송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늘 1부에서 우리 퀴즈를 풀어봤죠? 10월 25일은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아, 정답. 우리 예전에는 저축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신 자작나무님 정답 잘 알려주셨고요. 또 아들이 군인인데 말년 휴가 나온 아들이 정답을 알려주신다고 8859님 독도의 날입니다 하셨어요. 아, 아주 뭐 기강이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 가고 싶다 그런 얘기도 많이 적어주셨고요. 독도는 우리 땅 또 외치신 분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또 커피 쿠폰 넉넉하게 전합니다. 23433684-7340 한방눈 9667-6548-6731 라임주스 동이마늘 또 0730 산이슬 오지의 맙소사 가온누리 0301 또 8859님 등등께 저희가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10월 시작됐는데요. 10월은 네모다. 네모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10월은 날씨도 좋아. 뭐 공휴일도 많아.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기념일도 있고 생일도 있고 이러저러한 소망이나 단풍이나 여행이나 여기 끝도 없네요. 진짜. 10월은 네모다. 네모를 채워주시면 되고요.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10월은 네모다. 우리 햇님이들의 10월 이야기 기다립니다. 아, 저는 10월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 뭐 해야 될까요? 아무런 계획 없는데 우리 햇님이들이 추천해 주셔도 좋겠네요. 자,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5: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 바이오 특화센터 협의회.

소나무님 신난다 추억을 소환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문경도련님의 신청곡 Waterfront Home 'Take a Chance on Me' 또 메이띵님 New Kids on the Block의 'Tonight' 또 5416님 가세보의 'I Like Chopin'이었습니다. 퀵실버님이 매일 듣기만 하다가 간만에 지수님 얼굴 본다고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실버님. 빅맘님 지수님 자켓 벗으셨네요. 아 가죽 자켓 아시죠? 무거운 거 그리고 불편한 거 게다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찍찍찍찍 약간 쥐가 우는 소리가 자꾸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무라일체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럭 DJ 지수님 오랜만에 뵙는데 이발하셨어요 하시면서 아 지붕 수선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오세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10월은 네모다 우리 푸푸님은 10월은 축제다 하셨는데요. 아 축제도 많습니다. 많고요. 야구 얘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야, 가을 야구 즐기실 분들 누구십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즐거우실 것 같고 아미고님 10월은 일단 여행을 떠나야죠. 저는 그래서 6일에 서해 섬 투어 2차로 백령도와 대청도에 갑니다. 많이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야, 진짜 우리 아미고님 대한민국 섬 지킴입니다. 얼마 전에 다녀오셨는데 또 저 예전에 백령도 가진 않았고 다녀오신 분이 고구마를 주셨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 우리나라에 뭐 섬이 3천여 개 있다고 3,300여 개인가 있다고 하는데 꼭 아미고님 다 다녀오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6291번으로는 10월은 회사 야유회가 있는 달입니다. 지난번에는 진도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16일에 2박 3일로 남해, 거제, 통영 투어입니다. 너무 좋은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 다음 주 월요일 연휴 3, 4, 5 다음 주 금토일 9, 10, 11 연휴 그 다음 주 금토일 야유회 와 꿈의 직장입니다 진짜. 3253님 10월은 우리 농산물 먹는 날입니다. 가을에 맛있게 익는 우리 과일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대추 농장입니다. 사진 주셨는데 대추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엄지 발가락만 합니다. 제 발이 꽤 크거든요. 와 진짜 그리고 아주 실하게 탱탱하게 익었네요. 9130님 10월은 잊혀진 계절입니다. 항상 10월의 마지막 날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이용님의 잊혀진 계절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뜻하지 않게 10월이라 그러니까 우리 이용님의 노래 소환하신 분 많으시고요. 해피송에서 이용님의 노래 이용하실 생각은요. 이용하지 않습니다. 캔디맘님은 10월에 2주간 일본 여행 다녀오신다고. 우와 2주간이나요? 다녀오시면 11월이네요. 9035님은 10월에 여행 가신다고 역시. 황혼 육아 중인데 10월 20일 3박 5일로 치앙마이 갑니다. 남편과 큰딸 막둥이 딸이 연차 내서 제 빈자리를 채워준다네요. 잘 다녀올게요 하셨는데 와 모처럼의 휴가 잘 다녀오시기를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2부 주제는 자 10월도 시작됐습니다. 연휴도 많고요. 기념일도 많은데요. 10월은 네모다. 네모 채워주세요. 이어지는 곡은 6324-4953님 모트나켓이에요. Can't take my eyes off you.

똘똘님. 미용실에서 손님들 펌을 해드리며 들어요. 잠시 시간이 있어서 손님과 같이 커피 타임에 듣는데 선곡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용실에서 주시는 건 다 만나고 다 좋아요. 우리 코파는 곰돌이님의 신청곡 쿨 앤더 갱의 프레쉬였고요. 또 2361님 이글스의 The Long Run, 또 모트나케 Can't Take My Eyes Off You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0월은 네모다, 우리 흥철님 등등. 아,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시네요. 10월에 농구 개막한다고. 내일부터 남자 농구 개막입니다. 이번 또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남녀 농구가 모두 금메달을 따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짜릿했는데 파이팅입니다. 해피초이님은 10월은 행사와 축제의 계절입니다. 그 중에 최고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하는 고양시 전국 막걸리 축제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아, 왜 이렇게 근데 짧게 한대요? 이틀밖에 안 하는 건가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전에 그 제이크 질렌헬이 우리나라에 와서 먹은 음식 중에 최고가 막걸리라고 그러던데. 막걸리는 최고지만 숙취 해결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임주스님은 10월은 수능 한 달 전이다. 저는 고3 학부모예요 하시면서. 아, 또 우리 수험생 가족들은 올해가 지나면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특히 고3들 부담이 되게 크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혼란할 때 기회가 있다고들 하지요. 아, 파이팅이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커피 쿠폰 보낼게요. 가을 햇살님은 10월은 보물입니다. 가을이 너무 짧아서 보물 같은 날이에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10월이 지나고 후회하지 말고 또 부지런히 알뜰살뜰 즐겨봐야겠습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찰손 브라워스님 폴리스예요. Every breath you take.

눈꽃송님, 지수님 오늘은 뭘 해도 좋은 날 금요일 신납니다 하셨는데 아 진짜요. 날씨 좋아 주말 기다려 음악 신나 축제입니다 축제. 경숙님이 청하신 Level 42의 Lessons in Love였고요. 또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까지 전했습니다. 아, 서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 이건 우리 박서환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거 CBS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막걸리에 쇠주를 타서 막쇠를 만들어 마시면 그 다음날 숙취가 없습니다. 왜냐? 이틀 뒤에 깨거든요. 하셨는데 뜻하지 않게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될 수 있겠네요. 이 알찬 처방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마지막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인사 먼저 남겨주신 거 아니죠? 써누님? 써누님의 신청곡이에요. 샘 라이더 타이니 라이어 남기고 올라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오늘 수사 기소 분리에 검찰개혁 완수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0: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사 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히 정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시스템화하겠다며 제19 감사기, 사건 암장, 수사정보 유출 등의 폐단을 신속하게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개혁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입법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과 관련해 청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안심하고 중수청을 믿을 수 있을지 의심도 있고 미제 사건이 많은 것과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는 것 등 다양한 현안이 있다면서 그래서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임명제청 20여일 만에 시작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전략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외교부 기자단을 만나 한미 양국이 공식 발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미래 핵심 산업에서 동맹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부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핵추진 잠수함과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한미 간 협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안보 분야 협의를 조만간 다시 시작해 빠르게 진척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곡교 인근에서 수학여행단이 탑승한 관광버스 두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두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5명과 교사 1명 등 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4개 차로 가운데 한 차로를 달리던 뒤쪽 버스가 앞서 가던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으며 이들은 충북 청주 지역의 서로 다른 중학교 소속으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6도, 습도는 28%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7, 80년대 우리나라 가족계획 표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죠. 출산율이 뒷걸음질 치는 이유, 경력 단절, 독방 육아, 사교육비 부담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현실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부모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출산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7: 2시 5분입니다.
8: 송인찬의 어떤 가요!

냄새나는 방송, 가을 냄새나는 방송, 송인찬의 어떤가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A면 첫 번째 곡입니다. 더더의 It's You.

10월 2일 금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더더의 It's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복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복장, 어떤 복장을 입고 있는지 또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또 시간 되는 송편님들은 보이는 라디오 입장 부탁드립니다. 어플 레인보우에서 표준 FM 화면에 있는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너튜브 검색창에 송인찬의 어떤가요 입력하면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체크 셔츠를 입은 송디를 볼 수 있는데 체크 남방이 예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남방이라는 단어도 참 뭔가 되게 요즘 잘 안 쓰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PD님은 본인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자, 혹시 어제 광화문 외줄 타기 하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어제? 직접 현장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 왕의 남자에서 보던 그 장생과 공길이의 퍼포먼스 있죠. 그 외줄 타기를 어제 무려 120m 상공에서 선보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슬랙라인 선수의 얀 루스인데요. 따로 그물망도 없었고요. 그냥 오로지 안전장비는 안전줄 하나 딱 그거만 의지한 채 아슬아슬하게 외줄 위를 걸으면서 거의 뭐 고층 빌딩 사이사이를 이동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묘기도 부렸습니다. 뭐 점프도 하고 회전도 하고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도 선보였는데요. 야, 한국 도심에서 참 이런 외줄 타기 뭐 이런 행사가 열린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나 어제가 바람도 꽤 불었잖아요. 그래서 보는 이들은 굉장히 조마조마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행사 덕분에 또 모처럼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던 기회이기도 했고요. 또 광화문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참고로 120m 상공은 아파트 40층 높이라고 합니다. 이야, 장난 아니죠? 아, 이곳 오목교 하늘도 현재는 지금 매우 파랗습니다. 우리 송편님들 계신 하늘 어떤지 또 문자 하나씩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시 후 A면 저희 오늘도 퀴즈 찬스리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 눈으로 보면서 풀어야 되는 퀴즈라고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라디오 접속하면은 정답 맞출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점.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이향약품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8: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9: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8: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9: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8: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10: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1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1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1: 전
12: 이번에도
1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14: 참 좋은 여행
1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8: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1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내게 태워줘서.
1: 파란 첫사랑 JYJ 찾았다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 8024번님께서 사진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보이시나요? 저기 비행기 여행 가고 싶습니다. 아, 사진을 이제 설명을 하면은 파란색밖에 없어요. 진짜 맑은 그 파란색 하늘에 약간 비행기 가운데 좀 점 찍혀 있는. 와, 그 날씨가 진짜 밝아요. 와, 하늘이 너무 예쁘고. 9130번님도 지금 의정부입니다. 오늘도 가을 하늘 너무나 파랗네요. 오늘은 야간 작업이 예정돼 있어서 자재 준비차 양주 창고 다녀왔습니다. 양주 창고 면은 도매에서 이제 뭔가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영업 하시는 건가요? 어떤 자영업 하시는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빵빵아 호랭이님이 인증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사무실이 딱 그 근처라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심장이 쫄깃해지더라고요. 저거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약간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무섭잖아요. 솔직히 막 아슬아슬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야, 빵빵 호랭님, 호랭이님도 어제 좀 신기한 경험 많이 하셨겠는데요. 자, 오늘 이 푸른 하늘만큼이나 또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퀴즈 코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코너 퀴즈 찬스리!

눈으로 마치고 귀로도 마치고 오감만족 버라이어티. 하지만 기회는 세 번뿐. 퀴즈 찬스리. 자, 보고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의 찬스. 힌트 세 가지를 듣고 오늘의 정답곡이 무엇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 모두 맞춰보는 시간인데요. 아, 사실 알고 보면 이 세 가지 힌트 정답을 생각하고 다시 보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뭐 대놓고 노래 제목을 가리키거나 아니면은 노래 제목에 있는 그 단어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가수를 또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 송편님들이 탐정이 됐다 생각하시고 이 세 가지 힌트를 잘 요리조리 조합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이 코너 첫 번째 힌트가 이미지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먼저 보시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점. 시간이 되신다면은 보이는 라디오 접속 부탁드리고요. 어플 레인보우 또는 너튜브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하시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찬스리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 힌트만 보고도 내가 바로 알겠다. 아니다. 그냥 힌트 안 듣고도 오늘 뭐 나올지 알겠다 하셔도 바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퀴즈 찬스리 첫 번째 찬스. 시각 힌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확히 3초 뒤에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첫 번째 힌트인 이미지 하나가 보일 건데요. 성편님들은 그 이미지를 보고 어떤 노래가 떠오르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셋, 둘, 하나, 보여주시죠. 어떤 애니메이션 영화의 한 장면이 지금 보이는데 토이 이야기, 장난감 스토리의 영화 한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이 막 보이고요. 저기 이제 가운데 있는 캐릭터가 캐릭터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아, 얘기 된다고 합니다. 우디와 버즈가 이렇게 가운데 포즈를 잡고 있고요. 그 뒤로 또 장난감 친구들이 많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장난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구는 인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겠죠. 자, 첫 번째 힌트는 토이 이야기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벌써 알겠다. 어떤 노래인지 감이 딱 온다 하시는 분들 바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직 감을 못 잡았다. 두 번째 찬스 있으니까 걱정 마셔도 됩니다. 두 번째 찬스! 두 번째 찬스는 청각 힌트입니다. 오늘 정답곡의 힌트가 돼줄 노래 한 소절을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이 노래가 정답이 아니고 정답으로 가는 그 길목, 그 힌트입니다. 자, 바로 한 소절 들어보시죠. 자, 노래는 이현우의 꿈입니다. 시각 힌트로는 영화 토이 이야기를 보여드렸고요. 청각 힌트 이현우의 꿈이 한 구절 나갔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사실 거의 좀 아실 분들 나오셨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직 그래도 감이 잘 오지 않는 것 같다. 여전히 헷갈린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찬스가 남아있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찬스. 키워드 힌트입니다. 자, 이 찬스, 이 키워드가 노래 제목이나 가수에 대한 힌트를 줄 건데요. 송편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세 가지 힌트들이 노래 제목에 대한 것만도 아니고 가수만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를 모두 연상시키는 그 노래를 떠올려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힌트는 날씨입니다. 첫 번째 시각 힌트 토이 이야기의 한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 힌트는 이현우의 꿈, 마지막 힌트 날씨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힌트 모두 나갔는데 우리 송편님들 이번에도 맞히실 수 있겠죠? 자, 노래 제목과 가수 정확하게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박강성 장난감 병정, 그전곡 모자이크 왕자와 병사들이었습니다. 자, 퀴즈 찬스리 오늘 정답곡 만나보기 전에 힌트를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각 힌트, 영화 장난감 스토리였고요. 사진 같이 봤고요. 두 번째 청각 힌트는 이현우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힌트는 날씨였는데요. 자, 퀴즈 찬스리 오늘의 정답곡 바로 노래로 한번 만나보시죠.

정답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이었습니다. 토이 이야기는 이제 장난감과 인형들이 잔뜩 나오는 영화죠. 이미지를 통해서 노래의 제목 인형의 꿈에서 인형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힌트를 드렸고요. 이현우의 노래 꿈이었습니다. 꿈! 인형의 꿈! 이현우의 꿈! 꿈이었고요. 자, 마지막 가수 이름에 대한 힌트는 키워드 힌트 날씨로 드렸습니다.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일기예보, 날씨, 또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시각 힌트와 청각 힌트와 이 키워드 힌트 세 가지가 가리키는 노래는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이었다는 거. 참 이 노래 가사도 너무 좋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거의 짝사랑 노래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형의 꿈. 아, 이 노래만 듣고 있어도 막 없던 짝사랑도 생기는 그런 느낌이죠. 자, 정답자 발표하기 전에 오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422번님, 장난감 병정의 박강성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바로 직전에 듣고 왔던 곡이 박강성의 장난감 병정이었죠. 그리고 제가 토이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 약간 그 토이에 꽂히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보통날님, 토이의 좋은 사람. 유키 마나부님은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여수물개님, 토이의 뜨거운 안녕. 그래서 힌트 세 가지를 잘 조합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정답 발표하죠. 6939번님,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넌지시 던져봐요. 야, 넌지시 던진 거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우리 6939번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잘 맞춰주신 6939번님, 0601번님, 3412번님, 파프리카님, 세입클로버님 이렇게 총 다섯 분께는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 커피 쿠폰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갈 예정이고요.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은요. 아이브의 Off the Record입니다.

아이브 오프 더 레코드 프로미스 나인의 슈퍼소닉이었습니다. 자, 우리 어떤가요 애청자분들은 어쩌면 어제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협찬 물품이 몇 개 추가됐습니다.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인데요.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나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과자 요 봉지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올리브 과자 그리고 막대 스틱이 이렇게 총 6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간식은 우리 아빠 영양 간식, 우리 아이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고요. 하몽에 감싸 먹거나 크림치즈 소스를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자의 포인트는 굉장히 건강한 맛입니다. 이 설탕 없이 구워가지고 당뇨 환자나 임산부 입덧 가라앉히는 간식으로도 굉장히 좋다는 점.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요 6개와 요 과자 두 봉지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를 두 분 뽑으려고 하거든요. 자, 오늘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드실지 자세한 사연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2부 끝나기 전까지 추첨해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깜짝 코너로 당첨자 뽑을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페인 과자 세트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먹을 계획이신지 송편님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2부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냠냠 계획 보내주신 우리 송편님 두 분 뽑아서 보낼 예정입니다. 문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사실 지금 제작진들이 놀랐어요. 제가 우리 아빠 영양간식 우리 아이 술안주라고 하니까 막 그거 아니다 큰일 났다 했는데 저는 의도한 거였거든요. 아, 요거를 또 몰라주다니 살짝 아쉽습니다. 네. 아, 많이 쓰는 장난인데요. 합이 잘 안 맞아요 아직. 네, 아, 실망했다고 하네요. 네, 자, 바로 그냥 노래 넘어가죠.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정재욱의 Season in the Sun.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That's what we're going to do. Away,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정재욱 시즌 인 더 선 듣고 왔습니다. 자, 많은 사연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구름맛 사탕님이 아 이거 건강하다고 하면 맛이 없는 건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먹어봤어요. 직접 먹어봤는데 일단은 건빵하고 살짝 이 이제 올리브 과자는 건빵하고 살짝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조금 더 짜요. 그래가지고 질리지 않고 굉장히 잘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샐러드랑 같이 먹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고소하고 좀 담백하기 때문에 약간 아까 말했던 그 치즈랑 같이 먹거나 하몽에 싸서 먹거나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와인하고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과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건강하다고 막 맛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이 송디가 보장하겠습니다. 살 안 찌는 간식이라고 꼭 넣어달래요. 맞아요. 살 절대 이 먹어보면 알아요. 아 이거는 살 찌는 그런 맛은 아니구나. 이런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송이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입니다.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샐러드 기념일.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 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내일부터 5일까지 개천절 사흘 연휴 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보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 행진과 다중 운집 행사가 열립니다. 국민의힘과 천만인 운동본부,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자유통일당, 팔레스타인 연대 등은 내일 오후 세종대로와 숭례문, 서울역, 보신각 등 도심 곳곳에서 집회한 뒤 행진할 예정이어서 세종대로를 비롯한 도심 주요 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강남권에서는 내일부터 5일까지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2026 강남 페스티벌이 열려 도산대로 일부 구간이 내일 자정부터 5일 오전 5시까지 양방향 전 차로가 통제됩니다. 또 4일과 5일에는 여의도 일대에서 마라톤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인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9월 말까지 381세대에 9,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

0: 사항은 18세에서 39세 청년과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24개월 이상 계약하면 실제 낸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 건수는 85%인 325건이 청년층으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인천시 홈페이지와 인천 청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와 하나금융그룹이 2012년 첫 협약 이후 15년간 추진해온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 사업이 오늘 하나금융그룹 청라 헤드쿼터 개관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라 헤드쿼터에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등 10개 관계사 임직원 2,200명이 이전하고 기존 데이터센터 인력을 포함해 약 4,000명의 금융 IT 전문 인력이 집적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하나금융그룹의 이전을 계기로 디지털 금융기업과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나서고 하나금융그룹도 최대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재원과 1,5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기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전 3시 32분 미국에서 발사된 경기 기후위성 2호기가 목표 궤도에 진입하고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성은 시간당 100kg 이상 메탄을 배출하는 지점을 탐지할 수 있으며 앞으로 3년 이상 산업단지와 매립지 등 주요 배출 지역을 관측합니다. 경기도는 관측 자료를 활용해서 온실가스 관측 지도를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3호기를 추가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낮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최선화였습니다.
1: CBS 노래는 이렇게 끝이 나고 우린 그날을 다시 기약하네. 당신 곁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5: 전국에서 듣고 계신 우리 송편 여러분, 잠시 의자에서 일어나서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1, 2, 1, 2. Let's stretching time!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자, 이번엔 목 한번 풀어볼까요? 아래도 위로도 한 번씩 땡겨주기. 왼쪽도 땡겨주고 오른쪽도 땡겨주고. 천천히 관절 조심, 근육 조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죠. 주름아 가라, 텐션아 와라. 송기와 함께하는 어떤가요? 4시까지 채널 고지아.

9월 아니고 10월 2일 금요일 송인찬이었던 거예요. 비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김완선 기분 좋은 날. 자, 또 오늘 바로 이 번호판 보이시죠? 더 끌 것 없이 바로 코너 가보겠습니다. 텐션 잡고 행운 잡고 돌려 번호판.

텐션 잡고 행운 잡고 돌려 돌려 번호판. 오늘 행운의 당첨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자, 어제 하루 일찍 숫자를 보내주신 송편님이 계셨습니다. 38 보내주셨는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월요일로 가신 건지 아니면 미래인 오늘로 설마 오늘 38이 나올 거를 예측하고 어제 무려 하루나 빠르게 보내셨던 걸까요? 자,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숫자 보내는 코너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다만 오늘은 저와 통하는 게 아니라 이 번호판과 정확히 통해야 되는데요. 보내주실 숫자는 00부터 99 사이입니다. 6과 7과 같은 한자리 숫자를 보내고 싶다면 앞에 반드시 0을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06, 07 뭐 이렇게 두 자리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는 1인 1숫자 중복해서 여러 개 보내면은 집계에서 제외되고요. 문자 레인보우 둘 중에 하나로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숫자 보내주고 계신 분 계신데 집계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시작 시간은 3시 12분부터로 받겠습니다. 3시 12분부터 번호 보내주시면

하면 되고요. 12분부터 19분 동안 19분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집계 시간 3시 12분부터 3시 19분까지입니다. 행운의 주인공 선착순 1등에게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는 치킨의 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리고요. 같은 번호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필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아직 12분이 되지 않았으니까 오늘 저도 하나 한번 골라볼게요. 49 하겠습니다. 49. 저는 49 골라봤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니까요. 번호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listen, listen.

듀스 사랑 두려움 EOS 넌 남이 아냐 두 곡 함께하고 왔고요. 송편님들이 번호 많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 와중에 이너지영님은 49 갑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신 다음에 송디 오늘 텔레파시 날도 아니고 왜 하필 오늘 저랑 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숫자 안 되겠네. 안 되겠네요. 벌써 이렇게 바로 확신을 해버리시다니요. 별나라 캔디님은 10월의 생일날 28 골라주셨고요. 9458번님은 주차장 차량 번호 중에 눈에 띄는 번호가 있어 보내봅니다. 24 나에게도 제발 행운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행운의 주인공 뽑아보겠습니다. 번호판 오늘은 10의 자리부터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10의 자리 오늘 힘차게 돌아갑니다. 자,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을 줘서 돌려봤는데 10의 자리 어떤 숫자가 나올지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아서 5 4 5 죄송합니다. 소리가 터진 것 같은데 4가 나왔습니다. 숫자 10의 자리 숫자 4 죄송합니다. 예, 잠시 고막 테러가 있었는데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1의 자리 숫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자리 숫자 4를 고르신 분들은 귀 쫑긋 세워주시고요. 바로 지체 없이 1의 자리 숫자 힘차게 돌립니다. 네, 다시 한번 소리가 튄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자, 숫자는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아서 9를 지나갔고요. 4, 3. 숫자 43이 나왔습니다. 10의 자리 숫자 4, 1의 자리 숫자 3. 그래서 오늘의 당첨 숫자는 43이 나왔습니다. 자, 당첨자는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의 별 땅입니다.

자, 척의 별당 듣고 오는 동안 당첨자 뽑아봤는데요. 아우,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숫자가 4가 나왔는데 제가 놀라가지고 그게 찐텐입니다. 혹시나 그래서 좀 이 청취에 살짝 불편함을 드렸을까봐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또 좀 마음이 가볍네요. 당첨자 집계 시간 안에 숫자 43을 보내주신 송편님이 처음입니다. 진짜 총 6분이나 보내주셨어요. 자,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보내주신 우리 송편님은요,

0306번님 축하드립니다. 야, 0306번님 43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는데 제일 먼저 보내주셨어요. 치콜 세트 축하드리고요. 간식 세트 받을 네 분도 안내드립니다. 3177번님, 루키맘님, 4453번님, 데니오빠 쪼아님까지 네 분도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루키맘님은 처음 또 맞았다고 하고요. 4453번님은 아이가 차에 타자마자 불러준 번. 예. 역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모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라고 하지만 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식 말 들어서 나쁠 것도 없다. 4453번님의 자제분이 아주 오늘 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코너도 한번 맞춰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노래 믹스 송디가 부릅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멜로디와 가사가 따르는 노래 믹스. 송디가 부릅니다. 자, 자칭 타칭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코너. 이 시간을 통해서 점점 쏙며들고 있는 분들이 늘고 있는 그 코너. 저희 생몽 라이브가 기다리고 있는 코너입니다. 아, 특히 오늘은 말이죠. 제 숙제였습니다. 나름 고음을 공개하는 날이기도 한데, 아, 송편님들이 이제 이 코너를 할 때마다 아, 송디는 고음불가 같아요. 아, 높게는 안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또 저를 자극하셨거든요. 긁혔습니다. 네. 심지어 밖에 계신 감독님들마저 가끔 이제 지나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세요. 저를 보면서. 그리고 순수하게 이렇게 여쭤보시기도 합니다. 송디 노래 못하죠? 아, 뭐 일부러 이거 배경음 튼 건가요? 약간. 네. 자,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마치 뭐 방망이 깎는 노인 마냥 이 노래를 제가 열심히 깎아왔습니다. 시작부터 엄청 바람을 좀 이렇게 빵빵 잡고 있는데 송편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노래 믹스 코너답게 가사와 멜로디가 아예 다른 곡입니다. 대체 이 곡 두 개가 어떤 노래인지, 가사는 어떤 노래인지, 멜로디는 어떤 노래인지 각각 가수와 노래 제목 둘 다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도 마이크 에코에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에코, 에코, 오케이. 자, 에코 준비 확인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둘, 셋.

자, 감독님들이 자리를 뜨고 계신데요. 송편님들 아시겠나요? 가사와 멜로디, 각각의 가수와 노래의 제목 둘 다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송편님들의 수요는 없겠지만 네, 수요 없는 공급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고 에코 네, 둘, 셋.

여기까지. 자, 송편님들 가사는 어떤 곡인지 멜로디는 또 어떤 곡인지 엔지니어들이 이게 뭐냐는 표정이라든지 각각의 노래 제목과 가수 모두 보내주셔야 정답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5분 오늘도

고음 듣느라 고생해주신 우리 송편님들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답 맞춰주신 분이에요. 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오시죠.

데이식스 좋아합니다. 그전 곡 CN블루의 사랑빛이었고요. 역시 이렇게 또 고음을 한바탕 지르니까 반응이 아주 후끈후끈합니다. 자, 그 전에 병답 발표하기 전에 우리 큰돌고래님은 안녕하세요. 라디오에서 고성방가가 들려서 들어와 봤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자, 오늘 한번 제가 목에 핏대 좀 세워봤습니다. 네, 그리고 자, 바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가사가 제가 처음에 옆집 아저씨와 밥을 먹었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사는 DJ DOC의 DOC와 춤을 이었습니다. 자, 멜로디는 우즈의 드라우닝이었죠. 그래서 멜로디는 우즈의 드라우닝, 가사는 DJ DOC의 DOC와 춤을 이었고요. 오답자를 좀 발표해보면 냥이 악마님은 가사 DJ DOC와 춤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노래는 고음에 너무 꽂히신 것 같아요. 아이유 좋은 날. 그리고 8405님은 DJ DOC와 춤을 잘 맞추셨습니다. 근데 가사 노래 너무 못하시네요. 아쉽게 틀렸습니다.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0413번님 멜로디 우즈의 드라우닝, 가사 DJ DOC의 DOC와 춤을. 자, 이렇게 해서 0413번님 포함해서 총 다섯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6973번님이 오답을 보내셨는데 또 신청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온무 밥만 잘 먹더라 듣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1부 마지막쯤에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이 과자 세트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먹을 것인지 많은 사연 부탁드린다, 그리고 두 분을 추첨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별빛 레몬님, 저희 학교는 곧 축제를 합니다. 보내주시면은 체육관 사람들이 주막에 올 때 풀어서 먹고 싶네요. 아빠 간식 그리고 어른아이의 안주로요. 싱그러운 미소와 맛난 간식이 함께하는 영상에서 달달함이 느껴집니다. 학과는 임상병리학과여서 임병의 숲이 주막 이름입니다. 도토리처럼 잘 까먹을 것 같은 과자 간식이에요. 우리 꼬마 별빛 레몬님께 퀼리 세트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8282번님도 당첨 축하드립니다. 스페인 과자 세트 꼭 맛보고 싶어요. 아내와 결혼기념일 10월 9일이라고 하는데요. 여행가서 야외 테라스에 앉아 맥주 한 잔, 차 한 잔 곁들이며 함께 먹고 싶습니다. 당 섭취도 신경 쓰는 편이라서 부담이 적게 즐길 수 있는 과자라면 더 반갑겠네요. CBS 왕의 청자에게 결혼기념일 선물처럼 행운이 오면 좋겠습니다. 자, 파리파리님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며 레몬별빛님하고 파리파리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자, 샵 1212번으로 성함과 주소 지금 보내주시면 되고요. 당첨 문자도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니까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JS 종로에서.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커라면 알고 있죠.
2: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1: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러커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3: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4: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0: 자잘한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구워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자,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당첨 안 되신 분들, 아쉬워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다음 주부터 쭉 또 퀼리 과자 세트 그리고 감자빵하고 화장품도 저희가 추가됐으니까요. 송편님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월 5일 공휴일 보이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오늘 비면 끝곡입니다. 치즈 모두의 순간.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재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의 모해 위증교사 무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명령했다가 윤 전 대통령에게 좌천당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김재용 후보가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국민들의 추천, 추천위의 사인 압축, 행안부의 재청, 국회의 청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니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김재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 재산으로 38억 759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두 채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전세권 지분 절반 등 17억 1743만 원 규모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20억 1229만 원 규모로 후보자와 공동 소유한 정자동 아파트 지분 50%와 서초동 아파트 전세권 지분 50%, 예금과 주식 가상자산 10억 6천만 원 상당을 신고했습니다. 2000년생 장남, 2004년생 장녀의 재산은 각각 약 5224만 원, 2561만 원이었습니다.

0: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선택적 분노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용히 풀어야 할 외교 현안은 꽹과리 치듯 키우고 정작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북한에는 침묵하는 선택적 분노 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오선 권영세 의원은 SNS글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우방이라면서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북한에는 사과 한마디 요구하지 않던 대통령이 북한에 물어야 할 책임을 우방에 묻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 김용태 의원도 SNS에 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비난에 가장 흡족해야 할 세력은 북한 정권일 것이라며 설령 포로 송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는 외교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적었습니다. 경기 부천의 화학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낮 12시 42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 화학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공장 관계자 등 10명이 두통과 어지럼증,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였으며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에서 염산을 옮기던 중 누출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3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기업의 부담, 한쪽만 감당하는 게 공정할까요?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변하면 기업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있습니다.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2026년 8월 11일부터 전기, 가스, 유류 등 주요 에너지까지 연동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정한 거래,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주오는 바람에 눈이 매워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어 다리에 힘이 풀리는 순간도 있지만요. 돌아보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건 마주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한 걸음씩 내딛던 그 뜨거운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바람을 마주하고 있다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나만의 깊은 발자국이 새겨지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밥 시가입니다. Against the Wind.

Bob Seger의 Against the Wind,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5805님이 Against the Wind 이 노래 반갑네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올지라도 이겨내서 잘 견뎌보자고 위로의 노래를 들으며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0: 시간이 약인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신 라이커님들 계시다면 분명히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힘든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서 중심을 딱 잡고 어떤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이겨낸다 하는 그 마음 우리 어렵지만 가져봐요. 어머, 서대문 꿀주먹님이 오늘 우리 동네 가을 들어 처음으로 붕어빵 아주머니 장사 시작하셔가지고 사 먹었어요. 맛있어요 하고 붕어빵이 벌써 나오나요? 와, 드디어 이제 여러분 항상 우리 가슴에 2,000원 정도 그 지폐로 가지고 다녀야 하는 그 시절이 왔습니다. 벌써 왔네요. 아, 벌써 장사 시작하셨구나. 와, 붕세권 부럽습니다. 저 진짜 붕어빵 좋아하는데 우리 동네는 언제 시작하려나? 제가 사 먹게 되면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조유진님은 근무하다가 오셨는데요. 어제부터 기상 알림 소리를 차트복권 그 BGM으로 바꾸셨대요. 잠이 확 깨셨다고. 정말요? 이렇게나 라이키팝을 사랑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라이키팝, 받은 사랑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3: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2: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4: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2: 전
3: 이번에도
2: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Love Will Save the Day 그리고 셀린디온의 Misled였습니다. 붕어빵 우리 동네도 팔아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네요. 아, 제가 사는 동네만 아직 시작을 안 했나 봐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4968님은 저희 동네 붕어빵 아주머니는 계속 발전을 하세요. 붕어빵 하시다가 호떡도 하시고 공갈빵도 하시다가 이제는 또 시범빵도 시작하셨대요. 하디도 아주머니도 영원하라 하셨네요. 캬, 그냥 하나만 하셔도 장사가 참 잘 될 건데 이렇게 계속 발전하시다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많아지니까 훨씬 더 좋지 않나요? 붕어빵과 호떡과 공갈빵과 시범빵. 하, 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완벽한 라인업 아닌가요? 하나만 사 먹어야 되면 뭘 먹어야 되나? 아, 고민되네요. 돈을 한 만 원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붕어빵 심리 테스트. 이게 붕어빵을 먹을 때 어디부터 먹냐, 머리부터 먹냐, 뭐 꼬리부터 먹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 3초 드릴 테니까 붕어빵 어디부터 먹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생각하셨죠? 이게 머리부터 먹는 사람은 약간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꼬리부터 먹는 사람은 감성적이래요. 그리고 뭐 배부터 먹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 본질을 중시한다는 그런 해석이 많고 지느러미부터 먹는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또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 입에 먹는 사람 있겠죠? 한 입에 먹는 사람은 그냥 배고픈 사람. 믿거나 말거나 예전에 유행했던 심리 테스트 갑자기 생각나서 내봤어요. 1402님 안녕하세요 하디. 날씨가 선선하고 진짜 기분이 좋아요. 이런 날이 1년 내내 계속된다면 특별할 게 없겠죠?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고요 라고. 그러니까요, 1년 내내 이러면 아마 이 아름다움을 지금만큼이나 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1년 365일 중에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요즘엔 그렇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늘바다님은 하늘빛이 너무 예뻐서 오전에 산책 나갔다 오셨대요. 갈대랑 억새도 피고 물고기 떼들도 어찌나 평화롭게 논이던지. 힐링하고 왔으니까 이제 라이키팝 들으면서 밀어뒀던 작업실 정리하신다고. 그럴 때는 또 노동요가 필요하겠죠. 하, 날이 참 좋아요. 어디 또 놀러 가고 싶은데 막상 또 놀러 가자니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붕어빵이나 하나 사 먹으러 나가봐야겠습니다. CBS 뮤직 차트 67위 페이퍼 레이스의 러브송이고요. 테슬라의 러브송까지 함께 들어보자.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Money Love의 It's a Shame이었는데요. 메타버스 코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게 shame이 보통 부끄러움, 창피함을 의미하는데 It's a Shame 이렇게 쓰면은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됐거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하네요. It's a Shame. 오, 하나 배웠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전에 들으신 곡 미셸의 No More Lies 였습니다. 예쁜 미녀님이 선곡 찢었다. 클레오파트라님은 모르는 곡이 나올 때마다 알아가는 재미가 솔솔 좋아요 하셨네요. 저도 그래요. 모르는 노래. 그러니까 처음 듣는 노래인데도 뭔가 같이 듣고 이렇게 감상평을 나누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알아가는 재미. 라이키팝의 또 재미라고 할 수 있겠죠. 빌볼님께서 감기 환자가 무척이나 많아요. 병원에 대기시간이 기본 1시간이래요. 허,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프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나요. 샤를린의 I've Never Been To Me CBS 뮤직 차트 22위에 오른 곡 함께 들어보고요. 비지스의 Holiday 오늘도님 신청곡까지 띄워드릴게요.

이효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이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아, 이제 벌써 끝곡 들을 시간이 됐네요. 오늘 끝곡은 이겁니다. 피아니스트예요. 리샤르 글레데 흐망의 발라드 부흐 아델린, 이 노래 띄워드리며 저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10월로 접어들면서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에서는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고요. 서울도 11.2도까지 떨어져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는데요. 낮 동안에도 꽤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개천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아침에도 오늘만큼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철원 5도, 대전 전주 9도, 서울과 대구 11도로 여전히 평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2도, 청주대구 23도, 광주 24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여전히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만 주일인 모레는 낮 동안에 영남 동해안, 늦은 밤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좀 더 확대돼서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

0: 프로치로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3: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4: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3: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2: CBS 경제 연구실
13: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 글로벌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경제정책 방향은 물론 AI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이슈까지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선거 구도부터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차례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1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소리 질러!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0: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네,
1: 이제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의 중간선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이때까지 지난 30년간 보면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집권 여당이 참패를 냈거든요.
1: 한 번 빼고요.
2: 네, 그러니까 9.11 테러가 일어나서 테러와의 전쟁에 있을 때 아들 부시가 이제 이겼었죠. 근데 그 이후로는 뭐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그래서 주식 시장은 항상 중간 선거를 전후해서 좀 보통은 이제 강세장이 펼쳐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좀 거친다는 면이 있고. 집권 여당이 이제 지는 이유는 막상 이제 뽑아놓고 보니 별로 못했다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의회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이 중간 선거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선거가 이게 꽤 큰 선거죠?
2: 그렇습니다. 하원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다 이제 바뀌는 거고요.
1: 435명인가요?
2: 그렇습니다. 다 바뀌는 거고 상원은 이제 3분의 1씩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석이 보궐이 있어요.
1: 네. 네,
2: 그래서 35석을 이제 선거를 하죠 이번에는.
1: 그래요.
2: 네.
1: 미국은 우리와 달리 이제 양원제인데 네. 선거에서는 미국 정치 제도에서는 어디가 하원이 중요합니까? 상원이 중요합니까? 뭐 둘 다 중요하지만.
2: 그럼요. 두 개가 이제 역할을 좀 분담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뭐 딱 어디가 중요하다 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그래요.
2: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마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예산을 보면 발의는 예산안에 대한 여러 가지 발의는 하원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원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하원은 전 지역구를 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이제 미국의 어쨌든 대표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발의는 이제 하원이 하는데 또 이제 그 예산권을 가지고 와서 상원에서도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만 놓고 보면 하원이 중요하나 상원의 역할이 또 궁극적으로는 최종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상하원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놨죠.
1: 네,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2: 하원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아마도 한 최소 220석 이상은 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2: 네, 218석 예. 정도가 이제 과반이거든요. 예. 뭐 그래서 뭐 이거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그 게리맨더링이라 해서 막
1: 그럼요.
2: 그 공화당이 인위적으로 구역을 바꾼 효과가 사실은 한 10석까지 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 효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뭐 220석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분위기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상황은 조금 아직은 좀 불확실합니다.
1: 네.
2: 뭐 지금 계속 민주당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는 있긴 한데 이게 워낙 지금 이제 상원을 뽑는 지역구들이 그 레드 스테이트 완전히 그러니까 딥 레드 스테이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화당의 우세인 지역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이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근데 최근에 보면 그런 주들에서도 지금 박빙이 되는 주들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1: 예를 들어 뭐 텍사스?
2: 텍사스는
1: 이런
2: 뭐 우리가 많이 알려져 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하이오,
1: 아하.
2: 아이오와,
1: 예.
2: 그다음에 뭐 알래스카.
1: 아, 뭐 알래스카. 알래스카 굉장히 공화당
2: 네,
1: 절대
2: 그렇습니다.
1: 강세 아닙니까?
2: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아마 며칠 후에 대미 투자 발표하면서 알래스카 상원 하원 의원 그다음에 주지사까지 공화당 주지들을 다 불러서
1: 이벤트를 여는군요.
2: 네, 한국이 이제 뭐 그 LNG 터미널 대단히 투자를 한다 이런 아마 거를 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제 외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열세에 몰리고 있죠. 네, 공화당이.
1: 그 이사님이 어쨌든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보는 애널리스트신데 이렇게 네. 미국의 선거 판세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미국의 정책 특히 뭐 재생에너지 이런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또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이런 게 크기 때문이겠죠.
2: 뭐 큰 정도가 아니고요.
1: 그래요.
2: 그러니까 뭐
1: 절대적인가요?
2: 저는 이제 그린 산업을 담당하는 네. 애널리스트다 보니 네. 그린 산업부터 에너지까지는 절대적입니다.
1: 아 절대적이에요.
2: 특히 미국의 이 판세 변화, 정치의 변화가

0: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긴 한데 네. 그 두 개의 절대성을 보면 이제 미국이 압도적이죠. 네, 미국의 조그만 변화만으로도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 판세를 읽는 게 제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렇군요. 네.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미국에서의 그런 에너지 정책, 또 재생에너지, 뭐 원전, 뭐 다양한 에너지 분야도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내 시장이나 또 주가에 미친 영향.
0: 제가 이런 가장 큰 많이 예를 드는 게 트럼프 1기 때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중간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그린 산업 종목들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뭐 트럼프가 그린 산업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풀리면서 뭐 마치 이제 질 걸 알았다는 듯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다가. 중간선거 이제 딱 쳤죠. 트럼프가 역시 상하원을 다 내줬습니다.
1: 다 내줬군요. 그때는.
0: 그렇습니다. 네. 뭐 다 내줬죠. 네. 다 내주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대선에 대해서 또 이제 기대감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에 사실은 트럼프가 결국은 이제 대선에서 패배를 냈고 바이든이 이제 다시 이제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린산업 관련주들이 바이든 당선되기 직전까지 그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유동성 뭐 이런 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그린산업 역사상 가장 많이 올랐죠. 주가가.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그래서 뭐 이번에 그렇게 똑같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선거는 우리 업체들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현 정부가 그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쨌든 네. 푸시를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시장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동안 이제 크게 작동 안 했던 게 미국이라는 상징적인 국가에서의 정책이 완전히 반대쪽으로 갔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기후변화 부정하고 그러니까. 화석연료 다시 네. 키우고 네.
0: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들의 이런 투자 심리에 완전히 이제 역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중간선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아까 그 텍사스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텍사스는 뭐 미국에서 그 50개 주 중에서도 가장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 압도적인 네. 전통적으로 그런 주인데 이번에는 이 결과가 예측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인물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0: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뭐 당연히 이제 인물은 그 탈라리코라는 혜성처럼 나타난 네. 상원의원 후보자가 일단 인간적으로 인기를 좀 끌은 것 같고 상대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상대편 팩스턴이라는 이 인물에 대한 비호감도 좀 높아.
1: 그래요.
0: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비호감도 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 정부의 실정들. 거기도 어쨌든 이 그 주 경계선을 두고 그 다른 국가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면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데이터 센터.
1: 그 네. 부분 얘기 좀 해주세요. 데이터 센터.
0: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네. 이제 텍사스 자체가 워낙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0: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버지니아가 가장 그 데이터 센터가 많이 몰려 있는 수도였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근데 지금은 아마 올해 말 되면은 텍사스가 1위로 올랐을 것 같고요. 누적 설치량으로 네. 있어서도. 근데 짓고자 하는 파이프라인들. 계획이 확정된 파이프라인들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텍사스가. 지금 확인된 것만 거의 한 80기가 가까이 되거든요. 버지니아가 한 30기가 정도 수준이니까 파이프라인이
1: 예.
0: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게 이제 텍사스의 많은 유권자들을 움직이는 지금 주 동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탈라리코는 뭐 예전부터도 좀 이 데이터 센터 확장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제 뭐 그렇다고 완전히 막자는 그런 입장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뚜렷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팩스턴하고는 다른 입장이었고요. 심지어 이제 그래서 작년 사실은 올 초만 하더라도 지금 텍사스 주지사도 이 사람은 좀 인기가 있거든요. 그렉 애버트라는 네. 주지사인데 근데 지금은 주지사 선거까지도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을 정도로.
1: 아, 그래요?
0: 예,

0: 그래서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그렉 애버트가 좀 모라토리움을 발표를 했죠.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서 일단 유예하자.
1: 그래요.
0: 유예하고, 우리 전력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다 조사를 해서 12월 10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때 그 감사 결과를 보고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더 건설할지 말지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허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 지금 굉장히 미 전역의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1: 결국 데이터센터. 텍사스가 과거부터 특히 최근 들어서 테크 기업들이 많이 입주에 입지에 들어왔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텐데, 그거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도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와 물 공급, 이거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운용을 하는 업체는 돈을 버는 거죠.
1: 네.
0: 버는데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고용 효과가, 유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하루 종일 기계만 돌아가는
1: 맞아요.
0: 센터이기
1: 사실
0: 때문에
1: 사실 보기도 별로 안 좋고 소음 나고.
0: 뭐 더군다나 이제 그걸 돌리기 위해서 지금 주로 이제 가스하고 디젤 발전들을 업체들이 많이 이제 선호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환경에 되게 유해하죠.
1: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네, 거부감이 있는 건가요?
0: 당연합니다.
1: 환경에 나쁘고.
0: 환경에
1: 뭐
0: 나쁘고 물을 많이 쓰면서, 또 텍사스 같은 경우는 물이 또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1: 네,
0: 지하수를 많이
1: 맞아요.
0: 쓰는데.
1: 농업도 크고 하니까.
0: 네,
1: 예, 농업용수.
0: 지하수를 이제 고갈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반대가 크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업체들이 입장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1: 아, 예.
0: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어쨌든 밀착을 해서 우리는 유해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건설에 대한 표준들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1: 네.
0: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그러면
0: 것 같아요.
1: 발전원을 말씀하신 뭐 디젤이나 가스에서 태양광과 같은 어떤 환경 부작용이 없는 쪽으로 가는 중요성도 좀 커지고
0: 있습니까?
1: 그러니까
0: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오라클이라는 업체가
1: 네,
0: 오라클이
1: 네.
0: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건설하고
1: 맞아요.
0: 자기의 체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건설해서 지금은 약간 그 채권 레이팅이 정크까지 올라갈 정도로
1: 그래요?
0: 그 정도지만 어쨌든 배팅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는 회사죠. 그런데 이 오라클은 아리백 기업이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아직
0: 네,
1: 가입 안 했어요?
0: 그럼요. 빅테크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빅테크들은 대부분 아리백 기업이긴 한데 오라클은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오라클이 최근에 뜬금없이 자기 2035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1: 가입은 아리백 가입은
0: 네,
1: 안 하면서 탄소 중립하겠다.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가스하고 디젤을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재생에너지, 그걸 상쇄하는 재생에너지를
1: 상쇄하는 방식으로
0: 그 설치하겠다.
1: 어딘가 설치하겠다.
0: 네네,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1: 실제로.
0: 네, 뭐 뉴멕시코에 2기가가 넘는 아주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는데.
1: 뉴멕시코 주 말씀이죠.
0: 네네, 네, 뉴멕시코 주에서 이제 거기 원래 이제 가스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거를 수소 연료전지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꼼수입니다. 왜냐하면 뭐 수소 연료전지, 수소가 이제 가스로 만들어진
1: 그린 수소가 아니잖아요.
0: 네, 그레이 수소이기 네. 때문에 꼼수이긴 한데 어쨌든 훨씬 더 그 오염은 적게 발생하죠.
1: 네. 최소한 그 지역 내에서는
0: 그렇죠.
1: 네.
0: 터빈은
1: 그럼요.
0: 이제 이게 연소하는 거지만
1: 그럼요.
0: 이건 네. 이제 어쨌든 화학적인 작용을
1: 네.
0: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마저도 가스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이제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뉴멕시코에서 우리가 2기가 이상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하겠다 하고 이미 업체들하고 계약도 했어요.
1: 아, 결국 그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이 AI 데이터 센터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미국 주민들은 시민들은 이걸 좀 깨달았다.
0: 그렇습니다.
1: 이걸
0: 그러니까 뭐
1: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0: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좀 늦은 거죠. 국가적으로 보면 뭐 중국은 이미 데이터 센터 허브에서는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아예 의무화를 해버렸고요.
1: 네.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탑다운식으로 할 테니까.
0: 그렇죠. 해버렸고 네. 뭐 유럽은 사실은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뭐 100% 무조건 하라고 했고 스페인 같은 케이스는 최근에 심지어 뭐 비율을 떠나서 시간 단위로 매칭을 시켜라. 재생에너지 사용을
1: 그래요.
0: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그리고

0: 센터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호주의 NSW주 같은 데서도 100%로 했고 또 자기들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100% 중에서 60%는 풍력으로 해라. 데이터 센터 네. 건설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을 정도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빅테크들의 가장 큰 목표는 성장이었거든요. 무조건 빨리 많이 써야 네. 된다. 근데 이제는 이게 지속 가능성까지 이제 합쳐져 있는 성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 지금은 이제 앞으로 아마 표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미국 사례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네. 재생에너지는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억압하고
0: 그렇죠.
1: 화석 연료를 진작하는 이런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들은 아 데이터 센터에 기존의 화석 연료 가지고 전기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자각이랄까 이게 또 움직임으로 여론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게 상당히 좀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0: 자기들이 직접 피해를 보기 때문에
1: 피해를 보니까.
0: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디젤 발전이나 가스 발전이 옆에서 1년 360일 웅웅 돌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회복할 수가 없는 피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1: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한국과 살짝 대비를 시켜서 한국은 용인 반도체 같은 경우가 현재도 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돼 있는데 네. 당장에 3기가와트 규모의 가스 발전으로 당장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 현재 나와 있잖아요. 네. 미국과 달리 용인의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3기가와트면 굉장히 큰 규모의 가스 발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아직은 뭐 괜찮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잘 모르는 건가요?
0: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그 정도면 굉장히 큰 오염원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그렇죠.
0: 그 주변에 이제 또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과연 그 건설이 아주 순조롭게 될지는 뭐 저는 100% 장담 못 하겠습니다.
1: 네, 미국 사례를 볼 때도 그죠?
0: 그렇습니다.
1: 네. 네. AI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둘 거냐 또는 건설할 거냐 자체가 이런 정치적인 싸움 양 당의 또 입장도 조금씩 다르고 결국 기업들이 내릴 결정 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오라클과 같은 이런 식의 입장선에 이게 결국 미국의 자이언트 테크 기업들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빨리 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0: 네,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많아서 지어지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메가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사실은 뭐 짓겠다고 한 20기가 정도 중에서 한 10%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해외 수요들이거든요.
1: 지금 데이터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0: 데이터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도 또 다 미국의 이런 이제 빅테크들이 하겠다는 물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미 자기들은 글로벌리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짓는다 하더라도 그 원칙이 저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1: 자기들이 수요자들이니까.
0: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까지 고려한 그런 이제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 점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주로 지역에다가 하는 것을 권장하는
1: 네.
0: 그런 방식으로
1: 그럼요.
0: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지역에 지금 뭐 그 메가 그 반도체 팹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조합을 하면
1: 네.
0: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조금 더 환경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대부분의 그 차지하는 게 반도체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네. 것이고 그리고 뭐 ESS라든지 전력 장치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다 우리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발전원만 조금 지속 가능한 발전원만 붙여주면 사실은 우리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용도가 다른 국가들보다는 좀 더 높아도 부작용이 좀 작을 수가 있는
1: 그러니까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있다는
0: 굉장히
1: 말씀이죠.
0: 파급력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다만 만약에 이제 하는데 뭐 석탄 발전을 한다든지 LNG 발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나 오염원이 있는 발전원을 이용을 하려는 이런 좀 그 마인드는 좀 축소하는 게 좀 맞는 거죠.
1: 사실은
0: 것 같아요.
1: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강원도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0: 네.
1: AI 데이터 센터가 현재 놀고 있는 석탄화력 네. 발전소의 전기를 쓰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네.
1: 지금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설사 국내 기업들은 그렇게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해외 수요처에서 해외 테크 기업들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작동되는 뭐 추론을 위해 작동되는 학습을 위해 작동되는 데이터 센터는 좀 사용이 꺼려진다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뭐 아리백 기업들인 거고 네. 심지어 뭐 CFB까지
1: 그럼요.
0: 탄소 중립까지도 이제 선언을 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쪽의 수요를 가지고 온다면 또는 이제 아까 오라클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네. 그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이제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우리 기업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저희는 뭐 가스나 석탄소도 상관없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네, 국가를 위해서도 맞지 않는 길이라고 보입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우리는 뭐 괜찮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야 우리가 안 괜찮아. 우리가 너희 걸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네. 사실은 계획이 다 무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0: 그렇죠.
1: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이게 단순하게 뭐 2, 3년 바짝 보고 돈 그러게요. 벌면 끝난다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AI가 대전환인 것이고 네. 그 대전환이 길게 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속 가능한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겠죠.
1: 네. 네. 저는 하여튼 그 오라클의 사례가 아리백 가입도 하지 않았던 네. 기업인데
0: 네.
1: 앞으로 10년 내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것은 굉장한 입장선이고 그게 아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할 때 주민들의 70%가 넘는 반대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를 굉장히 빠르게 이제 깨닫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0: 그럼요. 분기마다 지금 뭐 수십억 불 이상의 데이터 센터들이 네. 지연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민 동의가 없이는 한 발짝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다고 보이십니다.
1: 맞아요. 자, 한 달 남은 중간 선거입니다. 미국에 투자자들이 지켜볼 좀 핵심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은요.
0: 일단 중간 선거 이후에 뭐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여전히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입법들은 거부권도 행사할 수가 있고 하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동안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해왔던 여러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약점들이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하원을 잃게 되면. 이제 청문회가 막 이제 시작이 됩니다.
1: 아.
0: 그러니까 뭐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런 실정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계속 일어나겠죠.
1: 측근들이 많이 불려 나오겠네요.
0: 그렇죠. 계속 아마 불려 나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상원까지 갖고 오게 된다면 뭐 제 생각에는 뭐 탄핵 안 발의도 뭐
1: 나올 수 있죠.
0: 어렵지 않게 나올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이제 투자가들은 이게 트럼프의 그동안 계속 트럼프가 강하게 추진했던 정책들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트럼프가 억압을 했던 그 산업들은 또 이제 좀 튀어 오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투자가 좀 중요하겠죠. 그게 대부분 이제 그린 산업 관련주들입니다.
1: 맞습니다.
0: 워낙 이제 뭐 재생에너지, 전기차, 뭐 많이 이제 억압을 해왔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일기 때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억압을 했지만 사실은 산업은 전혀 영향을 받지
1: 맞아요.
0: 않았거든요.
1: 맞아요. 시장에서는 뭐 여전히
0: 네,
1: 재생에너지가
0: 뭐
1: 활성화됐고
0: 뭐 재생에너지가 거의 순증분의 네, 대부분을 차지하고
1: 그러니까요.
0: 있는 상태이고 뭐 ESS는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전기차만 지금 좀 영향입니다.
1: 네.
0: 전기차는 이제 보조금을 주다가 아예 중단한 상태고 또 이게 자동차는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자동차 업체들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뒤로 물러선 상태지만 뭐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중간 선거 이후에는 전기차의 판매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고 올해는 한 20% 역성장인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내년도에는 한 20% 성장할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했을 때는 그린 산업 관련주 전반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고 접근하는
1: 네.
0: 게 맞다.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CBS 경제연구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동일하게 CBS 경제연구실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관한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 속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두환 전 대통령들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무더기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금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을 대신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들어섰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나눈 새 형사사법 체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첫 소식 김민재 기자입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늘 서울 을지로 중수청사에서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아직 초대 중수청장이 공석인 가운데 업무 대행을 맡은 전종민 차장은 인사말에서 수사권을 절제하며 정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저희들 향한 우려를 흘려듣지 않고 하나하나 잡혀나가며 회의적인 시선을 신뢰로 바꿔놓겠습니다.
3: 이로써 어제 폐지된 검찰을 대신해 앞으로 중수청이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범죄,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 범죄를 수사합니다. 또 공소청과 경찰, 공수처, 법원 등 공무원 범죄도 함께 수사합니다. 공소청도 비공개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및 보안 수사권이 모두 폐지되면서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심사,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 역할만 맡습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 중 불가피한 경우

0: 20일 유예 기간 내 처리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1: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아직 공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상당했기 때문인데요. 숙고해온 이 대통령은 오늘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그대로 재가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장고 중이던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수장으로 김지용 후보자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중수청 개청일인 오늘 이른 아침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난달 7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 반대 여론이 급부상하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당 강경파가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계 검사이고 윤석열 징계 청구가 부당했다는 성명에 동참하는 등 검찰개혁에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금명간 인사청문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3: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습니다.
2: 이 대통령도 직접 SNS를 통해 박은정 의원, 이문정 검사장, 이성윤 의원도 검찰 출신 아니냐며 검사 배척론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어제 저녁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출국 전에도 정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해 안부를 물었는데 당내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 중에서도 핵심인 서울중수청은 반부패와 금융, 마약 등 이른바 특수수사 분야에 수사 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범 첫날부터 고소,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무엇이 1호 사건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나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 오늘 첫 발을 뗀 서울중수청은 반부패와 금융, 마약 등 이른바 특수수사부서에 인력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CBS가 서울중수청 5급 이하 배치안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반부패와 반독점, 마약 분야에만 222명, 경제 금융범죄까지 합하면 5급 이하 인력은 모두 317명에 달합니다. 금융과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담하는 합동수사과에도 60명을 별도로 배치했습니다. 특히 서울중수청 5급 이하 인력 677명 가운데 7급에서 9급 수사관은 464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수사 정책과 지휘 지원 업무에 중점을 둔 본청과 달리 실제 사건을 맡는 서울중수청에는 실무급 수사관을 두텁게 배치한 겁니다. 출범 첫날부터 고소고발도 잇따랐습니다. 중수청의 온라인 민원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경기도당 위원장 재임 당시 회계부정과 급여 페이백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고발됐습니다. 서울중수청에는 오전 10시 개청식이 열리기도 전에 1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70여 년 만에 단행된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이끌 중수청의 1호 사건은 무엇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CBS 뉴스 나채영입니다.
1: 이젠 경찰의 수사 역량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중수청과의 중복 수사 가능성부터 보완 수사 과정에서의 사건 지연, 또 일선 수사팀의 업무 부담까지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정석호 기자가 그 우려들을 짚어봤습니다.
5: 오늘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일반 사건은 경찰이, 마약과 부패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맡습니다. 다만 경찰도 일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 사건 배당과 수사 주체를 놓고 두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우선 수사하지만 경찰 역시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진 데 따른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해 회신하는 과정이 반복될 경우 사건이 표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 전문성도 과제입니다. 금융범죄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이나 선거 등 민감한 사건까지 경찰의 역할이 커지면서 전문성과 수사 완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까지 넘겨받으면서 일선 수사팀의 업무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0: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공개 사과를 거부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도 우크라이나 측 공식 대응을 지켜보겠다며 강경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입니다.
2: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기사를 인용하며 우크라이나 측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용한 기사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번 사안을 사건이 아니라 외교적 오해 정도로 하자는 발언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를 요구해서 합의했더니 공개하고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아쉽다고 했는데 국가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데다 남북 간 군사충돌 임박을 우둔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군사력 증강과 지뢰폭발 사건을 거론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도화선이 터지는 게 시간 문제라고 한 일을 겨냥한 겁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사과를 포함해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얘기해왔는데 내용이나 수위는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평화외교특보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면서 안 되면 우리 대사 소환 같은 조치가 추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 초강경 대응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해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측의 향후 공식 입장을 지켜보며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환 등의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1: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군사 분계선 확정을 위한 대화를 북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오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군사 분계선의 불일치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유엔사가 측정하는 군사 분계선이 불명확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4: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에 제의합니다. 이제 만나서 소통해야 합니다. 적어도 군사 분계선의 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일을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3: 정 장관은 강대강으로 대치해서는 풀릴 문제가 아니라며 북을 적대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에 따른 정부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고를 빌미삼아 이재명 정부의 평화를 향한 노력을 깎아내리고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규정하기보다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1: 네, 잠시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 노동당 김여정 총무부장이 오늘 담화를 통해 적은 역시 적이라며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우리가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한국과 마주 설 일이 없게 영영 문을 닫자는 게 국경선 요새화의 목적이라면서 자신들이 왜 한국과 엮일 일을 했을 것이라 상상하냐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가 제명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뒤늦게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총 16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강하게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과 거센 공방을 벌이다 중간에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그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진행자가 전두환 씨에 대해 묻자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전두환 씨의 내란죄를 확정한 법원 판결을 부정했다며

0: 헌법을 유린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제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 내용은 표현의 자유라면서 김 의원의 발언만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맞섰습니다.
1: 군인이 시민을 총을 쏘고 이렇게 몽둥이로 때려 눕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수의를 입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던 겁니다. 이거 수석 대변인이 말실수했으면 그 책임을 묻는 게 응당한 조치 아닙니까?
2: 지금 하시는 말씀을 모든 데 적용하고 기준을 삼았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할 것입니다. 지금 극심한 어떤 내로남불 형태와 편향된 역사의식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0: 김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비록 진위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박인입니다.
3: 내일부터 5일까지 개천절 사흘 연휴 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보 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 행진과 다중 운집 행사가 열립니다. 국민의힘과 천만인 운동본부, 자유통일당, 팔레스타인 연대 등은 내일 오후 세종도로와 숭례문, 서울역, 보신각 등 도심 곳곳에서 집회한 뒤 행진할 예정이어서 도심 주요 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내일부터 5일까지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2026 강남 페스티벌이 열려 도산대로 일부 구간이 내일 자정부터 5일 오전 5시까지 양방향 전차로 통제됩니다. 신한은행에서 2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국민은행에서도 1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됐습니다. 금융권의 잇따른 해킹 사고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4: KB국민은행은 오늘 고객정보 119건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입니다. 국민은행은 그제 밤에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을 인지하고 서버를 차단한 뒤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해킹된 시스템은 인터넷 뱅킹 등 고객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에서도 해커의 공격으로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대출 모집인이 사용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전용 코드를 해킹해 고객 정보를 탈취한 건데 이 과정에서 에이전트 AI가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보안업계에서는 신한은행 공격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 중국어 기반 오픈소스 AI 침투 테스트 도구 흔적이 발견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5대 은행 중 두 곳에서 연이어 해킹 사고가 발생해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늘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3: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최근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실적을 발표하며 메모리 호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후년까지 메모리 품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구현 기자입니다.
5: 전 세계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종합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올해 4분기 매출은 542억 2,900만 달러, 지난해보다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기업은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6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조 원 안팎으로 제시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이크론은 특히 내년과 내후년 모두 DRAM과 NAND 수요가 공급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이 늘면서 범용 DRAM에 배정할 생산 능력이 줄고 있고 NAND 역시 기업용 SSD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은 이달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도 603억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강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신규 공장의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시점은 2028년쯤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적어도 2028년까지는 메모리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 질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3: 9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랐습니다. 두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는데요.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6: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0: 120.43으로 1년 전보다 2.9% 올랐습니다. 8월 3.1%보다 0.2%포인트 낮아지면서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상품은 3.1% 상승했고 석유류가 14.8% 올랐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도 0.4% 상승했는데 특히 전기료는 한 달 새 12.4% 급등했습니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0.3% 하락했습니다. 농산물이 4% 떨어진 가운데 배추 가격은 15.2% 하락했습니다. 출하량과 수급 여건, 정부의 할인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입니다. 9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가장 큰 요인은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설명입니다.
1: 전년 기저효과로 인해서 지난달에 휴대전화료가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상승폭 하락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0: 한편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가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췄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고 가격제가 없었다면 9월 물가 상승률은 3.5%에 달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2: 우연히 길거리에서 2,500만 원의 현금 따발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심을 지킨 채로 떳떳이 거액을 받아안게 된 60대 남성의 사연을 박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인천 재물포구 금곡동의 한 주택가에 버려진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된 건 지난 2월 10일 헌 옷을 수거하던 60대 남성 A씨가 옷가지에 덮인 현금 다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현금은 5만 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띠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유주를 찾기 위해 유실물 통합 포털과 지역신문에 공고하고 현장 주변에 전단을 붙이는 한편 인근 세대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6달 지나도록 현금 주인을 자처하는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문 감식에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고 주변 CCTV에서도 특이한 동향은 없었던 상황. 결국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현금은 최초 발견자인 A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유실물은 공고 이후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돌아갑니다. A씨는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 원을 제외한 1,923만 원을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유실물 신고 의무를 지켜 소유권 취득 결격 사유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돈 욕심을 누른 양심이 A씨에게 뜻밖의 횡재를 남겼습니다. CBS 뉴스 박창주입니다.
4: 온라인 핫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5: 네, 안녕하세요.
2: 네, 첫 소식은요.
5: 부산 앞바다에서 그 도심 인공 수로로 들어와 보름째 머물고 있는 상어. 이름 아시죠?
2: 북항이죠.
5: 네, 북항이 바다 귀환 2차 작전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부터 이제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그 특별 제작한 길이 50m, 높이 6.8m 초대형 그물망을 수로에 투입을 해서 상어가 이제 아래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제 그물의 밑단에 묵직한 추도 달았고요.
2: 네.
5: 그래서 그 수로 양쪽 끝에서는 사람 한 5명 안팎이 배치돼서 이렇게 그 그물을 끌고요. 그 중심에는 선박 한 척이 그물 한가운데를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물이 U자 모양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3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뒤편에서 이제 선박 한 대가 워터펌프로 거품을 일으켜서 이제 외해 쪽으로 북항이를 이렇게 몰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500m 구간을 이동하는 작전이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한 5시 40분쯤 작업이 일단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2: 네.
5: 그물을 이렇게 고정을 해둔 상태고요. 수로 출구 근처 이제 고정이 되는데 한 100m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한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가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도 지금 곳곳에서 하는데 채팅창을 보니까 북한아 그물 끄나뿌라 같이 살자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2: 네.
5: 고마 놔주라 뭐 보내주자 뭐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가 좀 안전하게 넓은 바다로 돌아가길 많은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2: 네. 아무쪼록 다치지 않게요.
5: 네. 네.
2: 다음 소식은요.
5: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입니다.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이 암살자의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행사들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0: 초가 됐습니다. 제작사 측은 당초 예정됐던 개막식 참석과 이 야외 무대 인사를 취소하면서 최근 영화를 둘러싼 상황과 관련해 관객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주연인 이민호 씨의 토크 프로그램도 취소가 됐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개봉 이후에 사건 배후로 당시 박정희 정권이나 중앙정보부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런 주장이 나오면서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네. 오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그 사건 이틀 뒤에 딸인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것이 웬일이냐 얼마나 놀랐겠니 라면서 보냈던 그러니까 당시에 보냈던 친필 편지를 공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영화적 상상력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이런 반론도 맞서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이게 무슨 세계적 망신이냐 지상파에서도 오래전부터 다뤘던 의혹이다 치졸한 정치 공세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다룬 영화 JFK가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네. 한편 영화에 출연한 유해진 씨 자택 앞에서 보수 유튜버가 내일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가 하면 출연 배우의 광고 댓글 창을 닫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창작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 사이의 경계를 두고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은요.
0: 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다음 주 월요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 화학, 문학, 평화상 등 엿새 동안 이어집니다. 올해 과학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건 위고비로 대표된 이 비만 치료제 연구진입니다. 네. 식욕 억제 호르몬의 원리를 밝혀내 전 세계의 비만과 당뇨병 치료 패러다임을 바꾼 연구자들이 유력 후보로 꼽히는데요. 그리고 그 지구촌 곳곳이 전쟁 갈등으로 실망한 만큼 노벨 평화상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도 관심사입니다. 그 내란 사태를 극복한 한국 국민도 추천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상 부분에서는 중국의 카프카로 불리는 작가 천셰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매년 거론되는 후보죠. 그 점쳐지고 있는데요. 2년 전 한강 작가 깜짝 수상처럼 올해도 뜻밖의 주인공이 탄생할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최인수 기자였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의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금요일인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는데요. 대관령이 영하 0.3도까지 떨어져서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했고 서울도 11.2도로 이번 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개천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아침에도 오늘만큼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철원 5도를 비롯해 대전 전주 9도, 서울과 대구 11도로 여전히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더 밑돌겠고 내륙과 산지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낮 기온 오늘 서울과 춘천, 청주, 대구 23도, 광주 25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좀 더 오를 것으로 보여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옷차림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하늘에 구름들이 점차 많아지겠고 주일인 모레는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주일 낮 동안에는 영남 동해안, 늦은 밤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10월 2일 금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이덕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5: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소, 보어염소와 찰칵,
6: 워키조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7: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8: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7: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8: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7: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가운데 오늘 중수청과 공소청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권의 일부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간 SNS에 30건 가까운 글을 올리면서 소통 행보를 강화한 가운데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어제 청와대에서 4시간 동안 만찬을 했습니다.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잠시 후 1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조명한 책 노무현 평전이 출간됐습니다. 무려 10년에 걸쳐서 이 책을 완성한 분입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윤태영 작가를 만납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7: 1533 1566 세라하임.
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3: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서울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대한민국 저녁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3: 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월의 첫 금요일인데요. 오늘 한판 승부 책 얘기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치권에 소환되는 그 이름.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조명한 책 노무현 평전이 출간됐습니다. 제가 그 책을 들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평전 이렇게 돼 있고 책이 자그마한지 927페이지입니다. 1000페이지죠 사실상. 무려 10년에 걸쳐서 이 책을 완성한 분입니다. 참여정부 출범부터 연설비서관, 대변인,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분입니다. 윤태영 작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네, 안녕하세요.
3: 제가 작가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아니면
4: 예, 작가라는 호칭이 좋습니다. 예, 예.
3: 전 대변인님 하실도 길어가지고.
4: 이게 호칭이 대변인처럼 불편한 호칭이 없어요.
3: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작가님. 네. 예. 사실 제가 윤태영 작가님과 인연이 대통령의 말하기란 책을 쓰신 적 있잖아요.
4: 네, 네 맞습니다.
3: 그때 제가 한 10년 전에 북 콘서트 사회자를 제가 만났었어요.
4: 네 맞습니다.
3: 네. 네. 그때 이제 그 대통령의 말하기 책 이후 넥스트는 뭐냐 여쭤봤었는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삶에 대한 평전을 계획하고 있다.
4: 네, 맞습니다.
3: 예. 그때 시작하시고 10년 만에 완성을 하셨네요.
4: 네, 네. 그래서 앵커님 꼭 10년 만에 책을 들고
3: 만나뵙겠습니다. 예. 10년 만에 노무현 평전을 들고 오셨는데 무엇보다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 아, 고맙습니다.
3: 어떠셨어요? 10년의 세월.
4: 힘들다면 힘들었고요.
3: 네.
4: 무엇보다 평전이라는 무게에 제가 짓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책에 대해서 써 있었어요.
4: 네, 이게 비망록 같은 형태로 그냥 가볍게 소프트하게 이게 써내려갔으면 좀 쉽게 쓰고 했을 텐데 제 자신이 평전의 완성도를 고민하다 보니까 책상에 앉았다가 다시 물러났다가 뭐 딴짓하다 이렇게 해서 겉돌기도 하고 글이 안 써지면 더 이게 막 맴돌다가 그런 시간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모색하고 하던 시간이. 그래서 오래 걸렸습니다.
3: 사실 역사잖아요.
4: 네. 한편 또 역사이기도 하죠.
3: 역사이기도 하고 사실 본인의 얘기를 쓰는 거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는데.
4: 맞습니다. 예, 예. 다른 이번에 아주 절절하게 느꼈는데 다른 분의 한 장면 어느 한 순간을 묘사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3: 그렇죠.
4: 일생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정말
3: 추적하고 뭐,
4: 그걸 쓴다는 거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3: 저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4: 네네.
3: 정치인 노무현, 변호사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예. 그 이후에 퇴임 후에 노무현, 예. 인간 노무현에 대한
4: 예.
3: 모든 게 담겨있더군요.
4: 좀 모든 걸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빠진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떤 뭐 비중이 작거나 뭐 해서 뺀 것도 있지만 이거 그것까지 다 넣었으면 더 두꺼워졌을 것 같아서 지금
3: 딱 좋아요. 1000페이지 안 넘은 게 딱 좋습니다. 네.

0: 970여 페이지 딱 좋습니다. 예. 예. 주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함께 청와대 근무하셨던 분들도 이 책을 받으셨을 때.
1: 함께 근무했던 분들은 대부분 네. 좋아하세요. 누군가 네. 해야 될 일을 그렇죠. 대신해줘서 고맙다는 네. 인사를 되게 많이 받았고요. 네. 그런 인사 들을 때 정말 제 뿌듯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뭐 이런 뭐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알고 있던 네. 퍼즐들이 네. 한 흐름으로 이렇게 딱 정리된 것 같아서 네. 이게 뭐 군데군데 알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아주 좋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0: 10년 동안 아 이거 내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혹시
1: 한 5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매일 아침 산책할 때마다
0: 아 그만할까?
1: 아 이거 제 아무리 봐도
0: 이거 할까? 내 혼자 할 건 아닌 것 같다.
1: 예, 예, 제가 쓰는 건 아닌 것 같. 고 저 네. 혼자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여러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나는 포기하거나
0: 아니 챕터 나눠서 쓰거나
1: 예 아예 이제 네. 공조를 하거나 네. 예, 뭐 이러는 게 어떨까 이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해서 포기하고 싶었던 게 한 3, 4년 예,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집사람도 주변에 소문 다 내놓고
0: 쓴다고 해놓고 안 쓰면 어떡하냐?
1: 네, 쓴다고 다 소문 내놓고 그게 무슨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냐고 또 출판사에서도 또 네. 그 약속 지키라고 또
0: 약속 지켜라고
1: 해서
0: 끝내
1: 완성하긴 했습니다.
0: 예, 아, 저도 읽어봤는데 문장이 되게 간결하고 잘 읽혀요.
1: 네,
0: 잘 넘어가요.
1: 간결하게 쓰려고. 네. 예.
0: 그래서 굉장히 탈고도 열심히 하셨겠다. 이 1000페이지 관련한 이 책을 몇 번이고 또 읽어보시고 체크하셨을 거예요.
1: 예, 예. 출판사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또 출판사 고치라는 것도 성의껏 고치느라고 네. 또.
0: 그렇죠. 한 번 또 돌려보내고 우리 예. 작가들의 생에는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0: 또 팀장과 함께 그죠? 예. 주신 분 중에 기억나는 피드백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딱 책 보시고 야 이거 혹시 뭐 노무현한테 좀 가족이라든가 혹은.
1: 아직 가족? 쪽에서는 얘기는 못 들었고
0: 아 그래요 예, 예, 그만큼 좀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여러분 예, 예.
1: 하여튼 뭐 크게 과장되지 않고 정말 있는 보고 들은 대로 쓴 것 같다 이런 평들이 많았고요
0: 저도 느꼈어요
1: 예.
0: 최대한 과장 없이 쓰려고 한 게 느껴 문체가 드라이하게
1: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할 때 내부자, 그러니까 내부자라고 그래야 되나? 옆에 있던 사람이
0: 그렇죠.
1: 네. 평전을 쓰는 게 맞나?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내가 객관적으로 평을 할 수 있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좀 드라이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급적 크게 수사나 형사 빼고 쉽게 익히게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노무현 전 대통령 처음 만난 게 1988년.
1: 네, 88년에
0: 국회에서.
1: 국회에 이제 다른 의원실에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0: 예.
1: 청문회 스타셨죠 그때.
0: 맞아요.
1: 청문회 스타로 뜬 다음에 제가 이제
0: 만났죠.
1: 만나뵈러 이제 갔는데.
0: 아.
1: 굉장히 하여튼 보좌진들하고 격이 없이 막
0: 수평적인 소통을 하더라.
1: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회가 굉장히
0: 권위적이었.
1: 네. 뭐 다 양복 딱 넥타이 다 갖춰 입고 의원님 들어오시면 이제 껍복 90도 절여야 되고 퇴청하실 때는 또 나가서 또
0: 퇴근 못 하는군요 과거에는
1: 배웅도
0: 네, 의원님 가실 때까지
1: 예, 예. 그럼요 의원님 나가실 때까지 못 나가요 근데 그방 가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분방하더라고요
0: 자유분방해요
1: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0: 이 방이 내 방이다
1: 가고 싶어했죠 그래서
0: 정말
1: 가고 싶었는데
0: 예.
1: 그 방 사람들이 거기가 좋으니까
0: 안 된다.
1: 그만두지 않.
0: 빈자리가 없어요.
1: 네, 그만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기다린 게 이제 10년 기다려서 겨우 2000년에.
0: 야.
1: 2000년에야 캠프.
0: 10년 동안 자리가 안 났어요.
1: 예, 네, 대선 캠프 할 때. 야. 그때 들어가게 된 거죠.
0: 와. 사실 10년 동안 이제 책을 쓰신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사실은 10년 동안 노무현과 대화해야 되고 역사와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림도 있으셨을 것 같고.
1: 대통령과 하루종 그 글을 쓴다는 게 뭐 예를 들어 관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관련 기사를 찾아야 되고
0: 그렇죠.
1: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검색해야 되고
0: 그렇죠.
1: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고
0: 네.
1: 뭐 보고 연보 보고 뭐 언론 기사 찾아보고 뭐 그러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의 말 속에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것처럼 그리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 하여튼 여전히 노 대통령하고 살고 있는
0: 함께
1: 예 모시고 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저한테는
0: 지난 10년간 같이 살고 있었던 거 아니야?
1: 네. 그런 셈이었죠.
0: 사실 그러면 생전에 함께 있었을 때와 청와대에 있었을 때와
1: 예.
0: 또 책을 쓰면서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땐 몰랐는데 이게 노무현이었나? 이 노무현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느꼈던 거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1: 그 책으로 그러니까 그 글을 쓰면서 새로 발견하는 모습이 있는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던 모습을 더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재임 중에 옆에 있을 때는 그냥 툭툭 던지시는 말 같은데 이번 이렇게 자료 정리하면서 보다 보면 검색하면서 보다 보면 말 한마디 할 때도 굉장히 깊이 고민하신 흔적들이 있고.
0: 그렇겠죠.
1: 뭐라고 말해야지 이게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유용한 표현인가 이런 것도 좀 깊이 고민하셨던 것 같고 하여튼 생각을 아니 이 말이나 생각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모습들 그런 걸 참 많이 발견했어요.
0: 767페이지에 이제 우리 윤태영 작가님이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했던 일상은 무엇이었을까?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작가님이 말하기를 좋아한 분이다.
1: 예.
0: 대화, 말하기를 좋아한 분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1: 예. 말씀을 하면서 당신 생각을 정리.
0: 토론하면서
1: 상대방 반응도 보면서.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끊임없이 당신 말을 업데이트 해놔서 한 얘기를 한 10번, 20번 반복해야 된다는 게 옛날 정치권의 정설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된다.
0: 국민들에게 그 지혜가
1: 한 10번쯤 얘기해야 한 번쯤 전달될까 말까 하다.
0: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1: 기존에 이제 정설이었는데 노 대통령님은 약간 한두 번 얘기하면 거기에 좀 실증이 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더 좋은 표현이 생기는 건지 해서 네. 계속 말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계속 얘기하실 때마다 또 새로운 기사가 탄생하죠. 그러신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봉화 내려가서 방문객 인사할 때도 매일매일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0: 업그레이드되고
1: 새로운 표현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0: 또 노 대통령 생각하면 토론이 기억납니다.
1: 네네네.
0: 토론을 하기를 즐겼다. 네. 이 부분은 다양한 각도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말하기를 좋아했다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 생각이 열려 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위치면 반론한 듣는 거 쉽지 않잖아요.
1: 물론 이제 토론하는 과정을 보면은
0: 네.
1: 대통령님이 아무래도 고민을 깊이 해서 나오죠.
0: 아 고민을 깊이 해서 나온다.
1: 이게 사전에 고민을 깊이 해서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토론할 때 보면은 이 무슨 문제 제기에서 반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돼 있는 걸 보는데
0: 예.
1: 어쨌든 토론의 과정이라는 건 대통령도 상대방의 그 얘기를 듣는 자리도 참고할 만한 얘기를 듣는 자리도 되지만 거꾸로 예. 장차관들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기회거든요.
0: 그러니까, 예, 예.
1: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권력자가 어떤 예.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장차관들이 이제 대통령의 뜻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0: 예.
1: 토론의 장이라는 게 그렇게 대통령의 생각을 장차관들한테 알리는 자리도 되고 장차관들이 또 여러 가지 참고 사항을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도 하는 자리가 되고 그런 양면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요즘 시대는 SNS 시대잖아요.
1: 네네네.
0: 말을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는 시대란 말이죠.
1: 네.
0: 이제 현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도 하고 국무회의 생중계하고 SNS도 글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리는 네. 경향을 보이는데 만약에 노 전 대통령이 시대의 SNS가 좀 잘 활용되는 시대에 또 어떤 그림을 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1: 이게 돌아가시고 나서인가 그 무렵부터 이게 스마트폰이 생겼거든요.
0: 맞아요.
1: 그때부터 네. 생각한 게 스마트폰 시대에 살으셨으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거의 생중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0: 생중계.
1: 이런 생방송 그렇죠. 요청 있으면
0: 한 판씩은 나왔을 텐데 그죠?
1: 100% 나오세요.
0: 100% 나오세요. 예. 안타깝습니다.
1: 예. 100% 예. 나오세요. 그러니까 생방송에 나와달라고 이게 언론이 다시 뭐 써가지고 간접 전달되는 게 아니고 직접 당신
0: 있는 그대로 날것 그대로
1: 예. 나가는 녹화. 자리면 예. 거의 100% 수용하세요.
0: 예.
1: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스마트폰 시대, SNS 시대였다면 퇴임 후에 아마 지금쯤 유튜브 방송 하나 좀 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그런 생각.
0: 노무현 TV.
1: 예, 그런 거 하나 하실 것 같은데요, 틀림없이.

0: 분명히 그 유튜브 채널 하나 파셨을 것 같아요.
1: 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0: 예, 직접 그냥 하시고
1: 예, 예, 예. 말씀하시고 예. 싶은 거 하시고
0: 즐겨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아무래도 책 내용 중심은 대통령 임기 당시가 많은 내용을 다뤘던 것 같아요. 이제 읽으면서 놀랐던 게 이제 20여 년 전 수많은 난제들, 북핵 문제, 전작권 환수 문제, 검찰 개혁, 대연정, 또 대통령 연임제 개헌, 지방균형 발전. 근데 이 과제 여전히 남아 있어요.
1: 그렇더라고요. 저도.
0: 그렇더라고요. 예. 예.
1: 현재 진행형인 과제들이 꽤
0: 너무
1: 있더라고요.
0: 많아요. 예. 예.
1: 그러니까 일찍부터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예. 그때 다 이루진 못하셨지만 어쨌든 예. 대한민국의 앞날을 멀리 내다보면서 이런 이런 문제들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
0: 예.
1: 균형 발전 같은 것도 그때 하여튼 일찍 이 지방에 내려가서 살 수 있는 도시 같은 그런 거 만들고 싶으셔서
0: 165페이지입니다. 1993년 노무현은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설립했다.
1: 네네.
0: 이 문장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전 대통령 이미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고민 많으셨던 거거든요.
1: 그럼요.
0: 왜 네. 그러셨을까요?
1: 그 전에 설명도 있지만 어떤 대전에서 판사하실 때 이렇게 뭐 박정희 정부 때 예. 이게 수도 이전 문제가 나왔을 때 예. 그때 처음 생각을 하기 좀 포인트를 얻으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 재임 중에 뒤에 북악산에 올라가시면 올라가서 이렇게 서울
0: 보고 있으면
1: 광화문 밀집된 게 건물들 보고 있으면 이렇게 밀집된 데서 사는 게 과연 행복한 것인가? 이게 탁 나눠서 좀 쾌적하게 수도권도 살고 지방 그래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예. 모든 정책의 그 근간을 파고 들어가 보면 예. 균형이란 철학이 좀 있으세요.
0: 균형.
1: 예. 그러니까 정치적 상대방과도 균형.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내가 두 개를 얻어내려면 네, 두 개를 하나하나 뭐 두 개를 줘야지 된다 이런 균형. 그다음 뭐 안보에서도 미일 편중 외교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좀 저변을 좀 다변화해가지고 외교를 다변화해서 균형 외교를 해서 그 결실이 이제 뭐 유엔 사무총장 만들어낸 그런 것도 되고 그런 균형이란 철학이 모든 정책의 기본으로 좀 자리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0: 예. 이제 재임 시절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제가 문득 이 질문을 갑자기 하고 싶어졌는데 검찰개혁.
1: 네네.
0: 이제 대화 말하기 좋아서 검사와의 대화도 좀 생각나고.
1: 네네.
0: 그 장면 국민들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검사들과의 대화했던 장면들. 근데 오늘 검찰청이 없어졌어요. 어제
1: 아, 네.
0: 그리고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한 날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혹은 뭐 가정적인 질문이라면 어떤 마음 드셨을 것 같아요?
1: 그거
0: 너무 가정적인 질문이죠.
1: 저도 모르겠어요.
0: 네,
1: 그거는 네. 늘,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네. 추정을 하는 거는 네. 너무 무리 같아요. 저한테
0: 그렇겠죠.
1: 예, 아무래도
0: 네.
1: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또 하면 이게 오염되고
0: 예, 예. 예.
1: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런 거는 네.
0: 역시. 가장 확실한 분이 평전에 쓰신 것 같습니다. 우문 현답을 해주셨습니다. 아, 노전 대통령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 노무현 정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1: 네네네.
0: 우리 작가님은 또 근거리에서 가장 오랜 시간 모신 분이긴 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신 이런 단어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1: 어쨌든 나름대로 정치를 치열하게 네. 해오신 분이라서 이제 그러면서 정치판에 살아남으면서 정치를 바꿔보자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0: 예.
1: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뭐 기억되고 또 소환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0: 예.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긴 또 어렵겠죠. 여러 가지 뭐 모양을 많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0: 예.
1: 그래도 제일 떠오르는 건 국민 통합. 어쨌든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큰 키워드가 아닐까 싶고요.
0: 예.
1: 그리고 뭐 여러 번 나가서 떨어지셨던 이런 데서 보이듯이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원칙을 지키려 했던 정치. 그러니까 또 예를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었다는 거.
0: 네.
1: 그런 점이 굉장히 노무현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제 노무현의 문장 중에

0: 아, 마지막에 보면 이 글이 있더군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에 있는 사회만이 오늘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극복하고 새로운 설계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죠.
1: 네네네.
0: 꿈.
1: 꿈. 네. 비전. 네. 를 굉장히 중시하셨죠. 그래서 예. 그 꿈이 있어야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예. 기본 시작이니까 그 시작이니까.
0: 이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1: 그럼요.
0: 예.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 하나의 테마가 아닌가. 꿈.
1: 네.
0: 사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극단으로 대결을 하고 꿈이 사라졌어요. 사실 우리 정치에 어느 순간 대결만 남았고 꿈이 사라졌어요. 꿈. 왜 그렇습니까?
1: 그거 저 현실 정치인들 잘 모르겠어요.
0: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아 그리고 제가 책을 보면서 이제 우리 작가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쓰셨다가 천재성이라는 단어를 쓰신 부분이 있어요.
1: 아 예예. 예.
0: 노무현의 천재성은 발명과 기질에서 나타난다. 하면서 개량 독서대 개발한 부분을 쓰셨더라고요.
1: 예, 고시 공부하듯이.
0: 예, 그 책을 사진을 구해봤어요. 진짜 사진 보여주세요. 저 개량 독서대. 이게 특허 실용신앙까지 등록했던데, 요게 이제
1: 네,
0: 노무현 예, 대통령이 예. 이제 고시 공부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실용신앙까지 등록이 된 거네요.
1: 아, 네, 맞습니다. 예. 저게
0: 저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하면 네. 저렇게
1: 저 이제 홈이 옆에 이제 안쪽 옆에 홈이 파져 있는데
0: 예.
1: 이 피곤 공부하다 오래 해서 이게 뒤로 젖혀지면
0: 예.
1: 저 앞에 책 놓는 받침이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0: 아.
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뒤로 좀 누우다시피 해서도 이렇게 책을
0: 볼 수 있는
1: 볼 수 있게.
0: 아.
1: 그렇게 해서 제가 저 나중에 고시 사법 시험 되시고 나서
0: 예.
1: 사업하려고 다른 시험 공부하고 있는 두 분하고 같이 두 친구하고 같이 사업을 했는데
0: 예, 예.
1: 거의 한 반년 만에 아마 다 망한 것 같아요.
0: 아, 예, 예. 아 사업성은 별로 없었군요.
1: 사업하에 실패했습니다.
0: 요즘 같은 시에는 이제 인터넷 판매가 잘 되니까 요즘은 좀 또 다른 그 의미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좀 어려웠었다.
1: 그 예, 저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지금은 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좀 뭐 앉은뱅이 책상
0: 맞아요.
1: 놓고 뭐 이렇게 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0: 에, 에, 에. 그래요. 요즘도 2단 독서대 같은 게 있거든요.
1: 아, 그런가요?
0: 에, 에. 그래서 저거보다는 다른 모양이긴 한데 2단 독서대가 나와 있어요. 꽤 비싼 가격으로 인기 있는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저희 집에 아이가 고3이어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저걸 보면서 저도 재밌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자 한국갤럽이 시사주간지 시사인 의뢰로 지난 6일에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 누구냐 질문에 1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33% 1위 박정희 전 대통령 2위 21.2%, 김대중 전 대통령 12.3% 3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자, 33% 여전히 또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1: 네. 올해 기억해 주시는 거는 아무래도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 멀리 보고 멀리 보면서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그런 국정 운영을 해 오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당신의 뭐 임기 중 개인적 인기에 연연하기보다는
0: 예.
1: 어쨌든 국가의 미래를 보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기하셔서 뭐 비전 2030이나 뭐 이런 예. 것도 그렇고 한미 FTA나 이런 것도 그렇고
0: 예. 예.
1: 그랬던 결과 아닌가 싶어요. 예.
0: 우리 작가님 쓰신 글 중에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리더로서 노무현은 참모들에게 일을 많이 맡기면서도 간섭은 적게 하는 편이었다.
1: 네네네. 근데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잔소리도 꽤 하셨어요. 네.
0: 아, 요게 진심입니다.
1: 네.
0: 시스템
1: 만들어져서 제대로 돌아가면 이제 완전히 맡기시는데
0: 예.
1: 시스템 만들 때까지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 깨알 같은 디테일로 그냥 잔소리를 많이 하신 편이죠.
0: 우리 강원국 작가님도 그 디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증언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1: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0: 예. 연설문 쓸 때.
1: 그럼요.
0: 예. 다 이게 빨간 펜 이렇게 많이 지도받았다.
1: 예. 그 원고 안 보고서도 예. 어느 다음에 어떤 얘기 나오지 거기에 뭐 어떤 거 좀 고쳐야 되겠어 뭐 이런 얘기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0: 예. 우리 이제 윤태영 작가님이 10년 만에 이제 그 함께 일하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생을 함께 간 거잖아요.
1: 네네네.
0: 정치인의 삶을 산다는 건 그

0: 군과 함께 인생을 거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정치인 말고 인간 노무현의 매력은 가장 큰 매력은 뭐였습니까?
1: 제가 제일 처음에 매력 있다고 느낀 건 솔직함이었어요.
0: 아, 네. 솔직하다. 네.
1: 솔직함이 저한테
0: 투명하다.
1: 네. 솔직하고 투명하신 게 네. 제일 인간적 매력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다정함.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한테 다정함.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우리 작가님 굉장히 또 온유하잖아요.
1: 아, 예, 예.
0: 그러니까 막 근데, 소리 팍 지르면 떠날 것 같아, 그죠? 근데 다정한 매력이 있었구나.
1: 아, 예, 예. 네. 사람 보는 눈빛에 이렇게 사람을 네. 좋아하는
0: 그, 애정.
1: 예, 그게 담겨 있으시니까요.
0: 아, 그렇군요. 다정함.
1: 예, 그게 매력이셨어요.
0: 솔직함.
1: 솔직함. 예.
0: 소탄함.
1: 예.
0: 자 이제 우리 작가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 노무현 평전 보여드렸죠? 10년 만에 우리 윤태현 작가님이 탈고를 한 책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읽어달라? 또 어떤 부분? 또 이 100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꼭 읽었으면 하는 챕터가 있으시면 한번 골라주셔도 되고 어떻게 읽어달라?
1: 어쨌든 뭐 작가의 네. 저 피땀이
0: 네. 한 땀
1: 다 들어간 거니까 어느 한 대목을 또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일 쓰기 어려웠던 부분이 어쨌든 청와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이니까
0: 아 프레지던스
1: 거기 뭐 재임 기간을 네.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뭐 예를 저 말씀드리면 네. 그 해방 직후에 태어난 한글 세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뭐 50년대를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고 60년대에 고등학교 나와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아. 그 시험에 합격하셨고 70년대 이제 유신 시대에 이제 저 변호사 생활을 하셨고 80년대 예. 민주화 운동의 한 그렇죠. 축으로 예. 하셨고 90년대는 이제 정치 개혁을 위해서 했었고 이렇게 한국 현대 정치사의 한 축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게 한국 현대 정치사를 또 읽는
0: 그러네요.
1: 읽는 그러니까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 현대 정치사를 읽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0: 예. 역사 AI 시대 역사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졌는데 한국 근현대에서 역사를 또 만나는 마음으로 노무현 평전 노무현과의 대화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10년 만에 노무현 평전을 완성한 분이세요. 윤태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3: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6: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0: 예, 박종현 판승군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분들을 만나죠. 여의도 외전 시간.

0: 먼저 박원석 전 의원님, 정옥임 전 의원님 두 분 어서 오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도학 전 최고위원님.
3: 안녕하세요.
0: 예, 네. 아, 오늘 이렇게 표정이 밝으세요.
3: 뭐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0: 아마도 김영우 의원님의 그 아이 컨택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4: 네, 안녕하세요.
0: 어, 두 분이 그 새로운 그 천적 관계 톰과 제리 같아요.
3: 에? 뵐 때마다 반갑죠.
0: 아, 그렇습니까?
2: 근데 누가 톰이에요?
0: 아, 그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톰하고 제리가 섞였어.
0: 아, 섞였습니까? 네. 이슈에 따라서 역할이 맞아요. 바뀌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1: 오늘 보니까 대체로 그 민주당 그 패널들 표정이 괜찮아요.
0: 아, 괜찮아요.
1: 갤럽이 이번 주 여론조사 안 했어요.
0: 아,
1: 한주 넘어갔어요. 한주 넘어갔어요.
0: 휴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 안 했구나. 다음 주가 좀 더 힘들 수도
1: 다음
0: 있겠고.
1: 다음 주에는 또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가 있지.
0: 아, 그래요. 자, 일단 오늘 검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오늘 중수청, 공소청 이 단어에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저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중수청장, 공소청장, 검찰총장 이게 없어졌으니까 아, 정점식 원내대표 이제 검사 출신 이분이 오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법체계가 완전히 형사법체계가 바뀌었어요. 한동안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개헌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 제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한 것이냐 이 질문을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3: 뭐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예.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0: 예.
3: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죄송스러운 게 맞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안정감 보여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 기능이 이제 완전히 경찰과 중수청으로 가는데 그것에 대한 역량이 준비됐냐라고
0: 예.
3: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아마 뚜렷하게 확실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못 드리는 상황이니까
0: 예.
3: 그런 점들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한 책임이라는 자세로 계속 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0: 무한 책임. 자, 김영우 의원님.
5: 아, 근데 이동학 최고위원처럼 저런 생각을 청와대나 민주당 또 민주당 특히 당 지도부 특히 법사위에서 그런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까?
0: 저는 아, 너무 무섭게 몰아쳐 지금.
2: 아니 이동학이 중수청장이야?
5: 아니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3: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5: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0: 그게 대변인이야 아니, 지금.
5: 그게 아니고 예, 청와대 예. 그다음에 민주당은 일단은 대국민 사죄부터 해야 돼요.
0: 사죄해야 된다.
5: 네.
0: 어.
5: 아니 형사소송법 이런 거를 그냥 밀어붙이고 검수 안박에 그냥 올인하다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뭐 청장들 다 없고 그다음에 그 중수청 경우에는 지금 수사관이 2,900명이 필요한데 지금 뭐 지금 2,000명 1,900명 채워졌어요.
0: 66%만
5: 66% 그것도 팀장급인 5급 수사관만 따지면은 뭐 31%만 지금 채워졌어요.
0: 예.
5: 이 전 국민적인 피해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0: 이동학 최고는 중수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6: 그래서
2: 왜 나만 갖고 그래?
5: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 그래. 데리고 오란 말이야. 그래.
0: 더 높은 사람 데리고
5: 아니, 그래가지고 네. 이거 일단은 그 대국민 사죄 사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김지용 무슨 중수청장 내정자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책 탈레반들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자세가 안 됐다. 모든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행정의 목표와 기준은 국민이어야 되는데 네, 네. 이 사람들이 자기 권력 투쟁하느라고 완전히 국민의 이익과 안전, 이 범죄 이런 거는 지금 너무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한 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왕창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당장 오늘부터
0: 네.
5: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3: 근데 아직 뭐 무너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우려가 되고 있는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3: 이제 그런 지점들은 앞으로 뭐 후속 입법이라든가 이런 과제들을 이행해 나간다고 하니까 예. 그런 점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0: 예.
3: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죠. 당연히 예. 뭐 천여 명이나 뭐 이 결혼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수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신뢰를 얻고 시작을 해도 잘 될 수 있을까 말까인데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채워 나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근데 이게 예정된 네. 시간표대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준비가 이렇게밖에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무슨 야당의 반대나 기관의 저항이 아니고
0: 예.
1: 결국 여권 내부에 이 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 자중질환 이게 커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여기까지 밀려온 게 아닌가 싶어요.
0: 예.
1: 작년 돌이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때 검찰청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폐지가 예정이 된 겁니다. 유예 기간을.
0: 그래서 1년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1: 네. 그리고 올 1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 이 설립과 관련된 법.

0: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7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1: 예.
0: 오늘과 같은 이제 중수청 공수청 출범까지.
1: 예.
0: 근데 그 사이에 그 뭐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정도의 우려를 살 만큼 시간

0: 아니, 모든 기관의 장들이 지금 공석이에요. 새 형사사법 체계에. 예.
1: 법무장관.
0: 네, 경찰청장. 경찰청장은 뭐 그전부터
1: 중수청장.
0: 공석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나 이런 그 문제의식이 안 나올 수가 없고 또 이게 이제 일종의 전환기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 사건들 이미 이제 수사에 들어가 있거나 기소가 돼 있거나 혹은 기소를 앞두고 있거나 이런 사건 관할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이게 사건만이 아니고 각종 민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공소청이 난리 났대요. 민원 때문에.
1: 아.
0: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관할을 정확하게 이건 어느 기관, 이건 어느 기관 이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다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난 1년간 이렇게 저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는 여당이 저는 충분히 책임을 느껴야 되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1: 예.
0: 근데 제가 이제 더 문제의식을 갖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제 여당의 강경파 아까 탈레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1: 예.
0: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1: 그러니까
0: 검찰개혁에 예. 교의적 집착을 하는 사람들 여전히 이 검찰개혁이 잘못 가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1: 유시민 작가.
0: 네, 이런 얘기로 계속 뭐 문제 제기만 하고 있지.
1: 예.
0: 지금 이런 변화 앞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 목소리를 못 듣고 있나 봐요. 그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1: 아니 김용민 의원 이분이 김구 선생님 검찰 개혁도 이렇게 어려운데 독립운동 어찌 하신 겁니까?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친일파인데 갑자기 반민특위 위원장
2: 네.
1: 거기에 빗댄 것 같아요. 또 추미애 경기지사는 맛집인 줄 알고 소개했더니 알고 봤더니 식당 이상한 식당이더라 해서 지금 본인은 반대하고 있는 거다. 맛집은 김지용 검사장을 임명했던 걸 빗대는 것 같은데. 정홍임 의원님.
3: 지금 처음에 이제 유시민 작가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1: 예, 맞아요. 예.
3: 그래서 이제 김어준.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또 등단했습니다.
1: 맛집.
3: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 예.
3: 그 다음에 체급은 다른데 미들급에서 김용민,
1: 미들급.
3: 박은정 네. 막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네,
3: 왜 그럴까요?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거죠.
1: 아.
3: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통령을 우습게 하니 당신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1: 예.
3: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1: 예.
3: 오늘 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하잖아요. 역사상 첫 사례를 만들었어요. 장 없이 제도를 출범시키는 첫 사례. 무능과 무역량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인데 여기서 김영우 의원이 그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냐.
1: 예.
3: 누구를 위한 것이냐. 거기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지뢰 도발 사건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연 어떤 정책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1: 예, 예.
3: 누가 주도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왜 링컨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조금 인용하자면
1: 예.
3: for whom, of whom, 그 다음에 by whom의 whom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은 그게 국민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군이 중심이 돼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김용민 추미애를 의식하느라고 밤잠을 설치면서
1: 예.
3: 늘 잠이 부족한 눈으로 나와가지고 X에다가 뭔가를 쓰고
1: 예.
3: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실제로 지금 중수청이 해야 될 일, 공소청이 해야 될 일, 그 기능 이거는 완전히 실종된 상태예요. 그리고 야권에서 아무리 그거를 외치고 주장하고 비판해도 대통령의 의식과 이 사고 속에 지금 야는 없어요. 심지어는 좌아 하잖아요. 늘. 우아하지를
1: 예.
3: 못하고 좌아하대잖아.
1: 예.
3: 그래서 이거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는요. 볼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이제 김지용 인사청문회 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3: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목불인견의 상황을 우리는 많이 목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2: 이 지적을
3: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2: 받아들이면서
1: 예.
2: 국민들 입장에서
1: 네.
2: 아, 이 민주당이 여당이 이게 우리들의 어떤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놓고 고민하는 지점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1: 네.
2: 싸움의 투쟁의 전선이
1: 그러니까요.
2: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 윤석열 묻었냐 안 묻었냐
1: 친일이냐 아니냐
2: 어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약간 지엽적으로 보이는 문제 가지고 지금 그거를 싸운단 말이에요.
1: 네.
2: 그럼 우리들은 약간 뭐지? 국민 네. 입장에서 볼 땐 그런 생각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쨌든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예. 엄청난 패착으로 이건 기록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과정 관리나 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0: 책임은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지금이라도 저는 예. 어쨌든 청문회가 이제 뭐 다음 주 정도에 진행이 되겠죠. 예. 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아,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지 예. 역사의 방점을 찍을 정도로 엄청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 다 박제돼 있어요.
0: 그럼 이제 청문회의 그 부분이 뭐 일단 다시 한번 검증이 돼야 될 것이고 예. 그 과정을 또 국민들께서 보실 것이고 예. 그러면 여론의 판가름은 그 청문회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되는 방향에서 그것이 갈 거라고 보는데 예. 그렇게라도 빨리 해서 일단 중수청 개청에도 힘을 보태고 그리고 수사 전문가가 뭐 수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리더십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예. 뭐 그거는 생각들이 다 다른 거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이 초대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거 정말 우리가 그 걱정하는 대로 공수처? 네. 이렇게 시즌2가 되면 아... 야, 이 후과는 저희 감당하기 상당히 저희 어려울 거라 봅니다. 네.
1: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 만약에 중수청장이나 공수청장 이상한 사람이 되면 수사기소 분리 안 되는 거예요?
2: 그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검찰개혁은 완성된 건데 다만 그 제도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 특히나 이게 첫 그 수장이잖아요. 수장에 따라서 그 조직의 뭐 정상화랄까 내지는 그 조직의 정상적 기능이랄까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수사 경험 혹은 수사기구를 거버넌스 해본 경험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근데 공수처의 시행착오가 그걸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1대1의 공수처장을 판사 출신인 분들로 임명을 맞아요. 했는데 수사가 안 돼요.
1: 맞아요.
2: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1년에 돈을 한 400억쯤 쓴다고 하는데 네. 하고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실패한 개혁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저도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20년 떠들었던 사람인데 반성합니다. 이런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예. 근데 공수처는 그나마 조직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 수사관 얼마 안 되고 예. 때문에 폐해가 그렇게 극심하게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중수청은 달라요.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거고 이거는 국민 실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예. 데다가 예.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최고 수사기관이 된 거예요. 이제 중수청이. 근데 이게 실패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후과가 따라요. 단지 그냥 민주당이 그로 인해서 뭐 정권을 잃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국민들한테 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야당에서 이 최근에 그 나오는 얘기들도 좀 너무 무책임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동훈 의원도 뭐 지옥문이 열린다. 아니 무정부 상태가 된 게 아닙니다. 경찰도 있고 공소청도 있고 중수청도 있어요. 다만 예. 이게 초기에 정합적으로 작동할 건가 기능할 건가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건데 예. 마치 뭐 모든 게 다 해체된 무정부 상태라도 되는 것처럼 지옥문이 열린다. 아니 그러면 검찰은 천국이었습니까? 본인이 일했던 검찰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3: 아니, 네, 근데... 제가 좀 네, 잠깐 네,
1: 김용호 의원 네. 하시고 네. 정의원 네. 하시고
4: 네. 그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신데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 일이 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는
1: 그렇죠.
4: 그런데 엄청나게 범죄 피해자들 가족들 소송 걸려 있는 사람들 수사 대상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고 손해입니다.
1: 옛날에 의정 갈등이 있을 때 이 지금 아프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한 적 있고 병원 쉽게 못 가니까
4: 그래요. 그 똑같아요.
1: 똑같은 거죠 지금.
4: 그래서 네. 이게 우리처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정치권에서 그냥 계속 세비 받고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 이거 불편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법 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제도적인 개혁에 있어서는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 실감을 안 한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죠. 기관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바뀔 수 있느냐, 서비스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느냐, 달라지죠. 대한민국의 장은 또 대통령 아닙니까?
1: 예.
4: 대통령의 관심이 지난 1년 동안 어디가 있었죠? 어디가 있었죠? 명청 갈등, 계속 그런 쪽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 예.
4: 그래가지고 온갖 그렇게 밤늦게 새벽에 X에 SNS를 그렇게 많이 올리면서도 사실 이런 거를 단도리를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했었어야 됩니다. 아니, 사법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건데요. 하루아침에 78년 동안에 검찰청이 없어지는데요.
1: 네.
4: 지금도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이 16만 건이 넘습니다. 이게 갑자기 중수청으로 다 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중수청은 지금 전산 시스템도 지금 완비가 안 됐습니다.
1: 킥스.
4: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 대통령서부터 모든 기관장 책임을

0: 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끼치는 폐악이 클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 피해자가 누군지 이런 상황에서 그걸 이제 기준으로 그걸 토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1: 예.
0: 정치권은 이게 남의 일 하듯이 막 밀어붙이고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 된 겁니다.
1: 정 의원님.
2: 원래는요.
1: 예. 마이크 가까이.
2: 누가
1: 예.
2: 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는 거면 체제가 시스템이 아니에요.
1: 제도가 아니죠.
2: 그렇죠. 시스템대로 예. 움직여야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돼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그 후과는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는 말이 그렇게 큰 과장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1: 예.
2: 이 6대 중대 범죄를 보면 왜 정치인들이 유독 중수청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짐작이 돼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거기다 방위사업, 대형 참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오작동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잠깐 자기 얼굴 비출 때만 마치 또 국민의 안위와 민생을 걱정하듯 하지만 별로 관심 없지만 이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는 사람을 좀 집어넣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1: 예?
2: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야?
1: 예?
2: 내지는 어떤 사람은 그 포지션 자체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심, 이건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1: 예?
2: 그런 데다가 아까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이제 견제를 하셨잖아요. 예, 박앵커께서. 그런데 지금 그 소위 추미애 뭐 김영민 이런 의원들은 또는 그 지사는 아예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금 단정을 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2: 반윤이 아니고 친윤이기 때문에.
1: 예.
2: 그러니까 또 그걸 대통령은 이 사람은 반윤이라고 또 설명을 하는
1: 맞아요, 맞아요.
2: 이런 총국이 벌어지잖아요.
1: 청와대가 10분 넘게 브리핑했어요.
2: 근데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김지용이 친윤이냐 반윤이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예.
2: 지금 그 김지용이라는 사람을 친윤으로 생각하고 있는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이 과연 친명일까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속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국회로 넘어갔잖아요.
1: 예.
2: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문회에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보다도
1: 예.
2: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 상당히 신랄한 비난과 지적이 아하. 나오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또 한 번 연출되지 않을 수가 없죠.
1: 우리 여당 청문위원들이 더 강하게 비판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3: 뭐 그럴 수도 있죠. 국회라는 예. 게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1: 예.
3: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검증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뭐 대통령이 한 인사면 무조건 프리패스다. 그것도 전 잘못된 거라고 보고
1: 예.
3: 검증할 건 해야 되는데
1: 예.
3: 이번 경우는 검증을 하지 말라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철회하라.
1: 아, 김어준 씨가 지금 웃으면서 내가 너무 흔들리고 있나 웃었잖아요.
3: 아니 게다가 이제 김어준은 네. 오늘 얘기를 또 바꿨어요.
1: 네.
3: 친윤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1: 네.
3: 국정 동력을 살리려면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이었어야 되는지
1: 플러스가 됩니까?
3: 생각해봤어야 된다.
1: 네.
3: 뭐 이런 식으로 또 대통령을 향해서 훈계하고 조국 그 조국혁신당 전 대표도 나와가지고 친윤 반윤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쭉 반박을 하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1: 아.
3: 또 잣대를 바꾸는 겁니다.
1: 아.
3: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 행적을 꼼꼼히 봐야 된다. 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논리적이거나 어떤 합리적인 그런 차원의 반대가 아닙니다. 일종의 교의예요, 교의. 검찰 출신은 절대로 안 되고
1: 예.
3: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아니, 심지어는 뭐 수사 모르면 어떠냐 기구 운영하는데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1: 예.
3: 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교의적 집착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종의 주도권 행사를 위해서
1: 네.
3: 검찰개혁을 수단으로 도구로 동원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지경인데
1: 예.
3: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더 이상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1: 예.
3: 좌고우면이 너무 길었습니다.
1: 어.
3: 2차 검증까지 해서 문제가 없으면 빨리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 성부해서
1: 네.
3: 공백을 하루라도 줄였어야죠.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게 불만스럽고
1: 예.
3: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제도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이걸 갖다가 너무 흔들어서 마치 무정부 상태가 된 것처럼 대안이 뭡니까 그러면? 다시 거꾸로 옛날 그 정치검찰의 시절을

0: 돌아가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걸 돌아가는 거 원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1: 계시죠.
2: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일단 일본? 여당이 일본.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예? 지금 나와 있는 문제점 또 앞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실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게 예? 여당입니다. 그게 집권 여당이죠.
3: 예?
2: 그런데 지금 김지용 내정자 친윤인지 반윤인지 이거 지금 그거 가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뭐 국민의힘에서 사람 좀 보내드려요?
1: 아니 근데 네? 저는 청문회에서라도
2: 그거 판단할 수 있는
1: 그러니까 청문회에서라도
2: 너무 한심한 지금
3: 친윤 검사
1: 저도 검사. 그렇게 봐요.
2: 그러니까 권력 투쟁을 하는 거죠.
1: 왜냐하면 또 친윤이 아니냐 이거를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있으면 정말 수준이 좀 낮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수사기관이 새롭게 사법체계를 바뀌는데 이 중수청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예. 이 후보자의 역할이 뭐냐 예.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묻고 실제로 어떻게 안정화 시킬 거냐 예. 지금 이미 법은 바뀌었어요.
3: 예.
1: 이제 와서 이거를 법을 반대하고 이걸 다시 돌이키려고 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 민주당이 있는 한
3: 마무리?
1: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청문회 어떤 이 목적이 모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3: 네, 박정현 판승부 2부에서 7시부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에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한층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개천절 연휴 첫날이자 주말인 내일도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아서 오늘만큼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파주와 춘천 7도, 대전 전주 9도, 서울과 대구 11도로 여전히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낮겠고 일부 내륙 산지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춘천, 청주, 대구 23도, 광주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좀 더 높아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대부분 가끔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여서 바깥 활동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주일 낮 동안에는 영남 동해안에, 주일 늦은 밤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3: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4: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3도, 1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7: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6: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7: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6: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0: 사냥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정희 판성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외전 네 분과 함께하고 있죠. 1부에서도 워낙 그 새로운 중수청, 공소청 출범에 대한 또 우려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SNS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흘간 몇 건을 올렸나 봤더니 한 30건 가까이 된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근데 가장 최근 올린 거죠. 많이들 함께해 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이 좌아하게가 이제 오타일 거예요. 분명히 이제 그 표준 어떤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무엇의 오타냐? 이제 친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아하게를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이렇게 또 말을 나오기도 하고 좌 저도 처음 들어본 말이긴 해요. 우리 김용 의원님 오늘 방송을 역시 또 한 5페이지 정도 준비해 오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야 고시 공부하듯이 준비해 오셔서 5페이지.
1: 아 이게 나름
0: 한 3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1: 나름 비공개이기 때문에.
0: 아, 알겠습니다.
1: 대통령처럼 대외비 꽝 찍혔는데도 막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0: 알겠습니다.
1: 그 대통령은 나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0: 5페이지
1: 저는 준비하세요. 안 괜찮습니다.
0: 예, 정 의원님이 그럼 해보시면
2: 그러니까. 나 질문 있어요. 예. 예.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1: 아, 물론이죠.
0: 같은 과 나오셨어요? 같은 과?
1: 아, 이거 시골놈이 그럼. 아, 근데 그
3: 허술해서 컨닝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0: 다 보여?
4: 여기서도 보여.
1: 아, 그래서 내가 좌개가 좌개가 좀 궁금해가지고 예. 나름 뭐 제미나이 그다음에 챗GPT 다 찾아봤는데
0: 준비 많이 하셨네. 네.
1: 얘들이 좀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더라고요.
0: 아, AI도 모르더라.
1: 네, 엉뚱한 얘기를 해요. 아. 그 다음에 호남 쪽 사투리의 좌아하게라는 말이 뭐 하나 있다고.
0: 있어요?
1: 네, 약간.
0: 저 몰라요.
3: 네. 네. 개안하게 뭐 이런 느낌.
1: 뭐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건 아니니까, 아, 그건 아니고 뉴스를 보니까 이게 예. 예, 좌아하게라는 게 이제 우아하게라는 거를 뭐 이렇게 쓴대네요. 근데. 대통령이 그 X, SNS에 글을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럼 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석들도 그렇고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줄을 씁니다. 뭐에 줄을 쓰냐 하면은 예. 대통령의 생각에 줄을 쓰게 돼 있어요. 예. 뭐를 쓰셨나? 아, 대통령의 입장이 이거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예. 어떤 그 내부 토론을 하더라도 그냥 알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 겪어본 겁니다. 이게 저도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지만은 예. 예를 들면 같이 일하고 모시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예. 그 회의가 아예 무에서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따라가든지 이렇게 되는데 예. 예. 저는 이거 아주 안 좋은 습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 대통령 생각 이거구나. 그러면 내가 회의 준비 방향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한마디, 대통령의 용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사실은 걸러져가지고, 예. 걸러져가지고 이제 대국민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예. 이거는 거르지 않고 새벽에 막 나가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국정 운영이 제대로 시스템을 통해서 국정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기분대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이것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김민석 대표가 그랬습니까? 아, 이거는 정말 소통을 너무 잘한다. 뭐 굉장히 젊은 사람들 소통 방식을 너무 잘한다. 미친 소통 능력이다 막 이러는데 예. 이거는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시간에 이럴 예. 시간에 공소청 중수청 예, 마무리나 잘 하세요.
0: 김민석 대표는 꼭 세상을 옛날 문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이거는, 옛날 문법을 보시는 거예요?
1: 이거는 옛날이건 지금 문법이건 간에 예. 이거는 정말 지켜야 될 관례고 관습이고 대통령이라 함은
0: 대통령의 말에 무거워.
1: 아,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정 운영이 안 된다니까요.
5: 최근에 아, 예. 조금 뉴노멀이 돼가지고 예.

0: 트럼프 대통령.
1: 대통령이나 국정 책임 최고 책임자들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걸 선호하잖아요. 예, 예. 또 그게 갖는 효과도 있고.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이고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노변 정담 얘기를 하셨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라디오를 통해서 맞아요. 미국민들에게 했던 그게 몇 번 했을까요? 김영우 의원님 한번 추측해 봐.
2: 어쨌거나 이건 준비된 준비된 아니, 그러니까 정제된
1: 횟수 빈도 일주일 어느 정도 했을까요?
3: 루즈벨트?
2: 모르겠습니다. 네.
1: 12년 동안 루즈벨트가 12년 집권했는데 30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 기자회견 수준이에요.
0: 한 두 번 정도 했다.
1: 그리고 청취층이 전 국민이었고 동일 시간대에 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고 절제된 언어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한 겁니다.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SNS. 뭐 문제입니까? 국정 홍보를 하는데. 다만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인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특정 지지층을 혹은 본인에 대한 특정 반대층을 염두에 두고 하는 SNS면 별로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하시고 어쨌든 이제 외연 확장, 뭐 중도, 포용 이런 어떤 정치적 지향성을 그동안에 표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SNS는 지금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권 내에 특정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은 결집을 호소하는 때로는 이런 모습도 있고 때로는 진영 내 본인의 비토층에 대해서 대응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그건 정말 작은 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직의 무게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잖아요. 지금은 말을 앞세워서 무슨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국정 성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럼으로써 지지율도 쌓아가고 다시 아니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3년. 그렇게 너무 조바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새벽에 그렇게 막 그 열심히 엑스를 하시는 것도 건강에 해로우니까 적절히 하시고 저는 조금 좀 절제됐으면 좋겠다.
3: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거든요. 이 정치인들 중에 소위 팬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오류에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좌하게 말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 대통령이 이런 표현하라 너무 귀엽다. 막 이래가면서 소통왕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또 자기가 업되는 거예요.
0: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3: 이런 것을 소통이라고 또 믿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을 선다고 생각하고 과거의 손과 혁을 포함하여 손가락 혁명은 아직까지도 나를 환호하고 있어. 환호해야만 해. 이런 거에 자꾸 그 매몰되는 거거든요. 이게 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여론조사상으로 계속 지지율이 떨어져. 자기도 알거든요. 느낌상. 그런데 다 본인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현안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현안. 그런데다 자기 진영, 다른 진영도 아닌 자기 진영에서 막 공격을 해. 그것도 알고리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막 공격을 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흔들고 있나요? 이게 분노도 일지만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매몰되는 거야. 잠을 잘 수가 있나. 아, 내 팬은 어디 갔어. 나는 분명히 팬이 있는 사람이야. 이들은 절대 마음이 변할 리가 없어. 그러면서 가끔 또 그 용어가 굉장히 또 이제 거친 용어를 써요. 그 거친 용어에 막 지지자들이 환호하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과거에 그 노변 정담의 루즈벨트 같은 품격은 찾아볼 수도 없어. 비단 이재명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정말 한국 정치에 나중에 병폐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글 쓰는 내용 중에 파퓰리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비교할 건지 나중에 큰 그
2: 비교하세요.
3: 문제가 비교하세요. 연예인 말이에요. 팬이 많을 때 비슷한 오류를 범해요. 근데 팬들이 어떤 줄 알아요?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는 게 팬이에요. 지지자하고 다른 게 그 차이예요. 그럼 팬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조급증 아까 조급증 얘기했잖아. 조급증에 빠져서 더 하는 거야. 내 팬들에 대해서 내가 좌와 말고 그보다 더 자극적인 얘기가 어딨지 하면서 더 빠져나가잖아요. 그다음 수순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에 빠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0: 연예인들의 경우에 그렇다는
1: 너무 넘겨 짚으시는 거예요.
3: 뭘 넘겨 짚어? 나 있는 그대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1: 대통령이 그런 상태라고 넘겨 짚으면
4: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로 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짚어주시는 것 같고
0: SNS 소통
4: 아니 아재 개그 할 수 있고 그

0: 임을 활용해서 지지층들과 지지층의 언어로 소통하는 거. 이거는 노동자와 소통을 한다. 그럼 노동자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고
1: 비춰주세요.
0: 시장 네. 가가지고 시장 상인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고 기업가들과 만나서 기업가들이 쓰는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고 예. 근데 이것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SNS를 예. 통해서. 예. 젤린스키한테도 얘기하고 아. 뭐 국궁 장병들한테도 얘기하고 다 그 언어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2: 근데 예. 다 논란이 있어요. 뭐 하나 고개가 끄떡이지 않아요.
0: 좌우기 부모님 들어보세요.
1: 아, 좌우기 부모님 좌우기
2: 왜 이러세요? 나는 그레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1: 그레이스정, 그레이스정, 엘레강스정, 예예, 엘레강스정.
2: 우아, 우아, 하려고 우아. 노력하고 있어요. 네. 좌아가 좌, 아니에요.
3: 나는 또 좌우가 이건 줄 알았어.
0: 근데 그런
2: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어. 네.
0: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예, 지금 예. 근데 그런 이제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예. 지점은 좀 한번 청와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어쨌거나 지금 핵심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SNS를 많이 하는 만큼 그만큼의 설화가 또 일어나고 그 빌미를 주고 이제 그런 지점에서의 어떤 고민은 필요해 보이는데 예. 대통령이 뭐 이런 용어 사용한 거 매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4: 해도 네. 되는데 예. 한 번쯤은 그 뭐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참모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5: 그러니까 저는 약간 네. 지금 쫓기시는 생각, 네. 쫓기시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조바심 같은 게 좀 보이고. 근데 저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난 거고.
4: 너무 많이 남았어?
5: 네. 그 남은 동안에 충분히 만회하고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예. 다만 그거는 어쨌든 국정 성과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데서 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SNS를 통해서 예. 진영 내부 갈등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한쪽을 제압하고 뭐 이런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가급적 저는 대통령 소통은 그 대통령의 공보나 소통의 창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한 것들도 있고 이제 거기에 더 비중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 약간 비상식이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변정담이라는 수단을 택했던 이유가 대공황 때문입니다. 이걸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고 직접 이해를 구하고 직접 국민적인 어떤 극복에 그런 그 역량을 모아야 되겠다. 때문에 비상식이 비상한 수단으로 채택했던 거예요. 물론 라디오.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달라요. 예, 예. 때문에 저는 전통적인 어떤 대통령의 그 의견을 국민한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수단이 더 우선돼야지 저렇게 새벽에 액사하는 게 더 우선되는 거는 꼭 좋은 것 같지는 않다.
6: 이게 김용현님. 정말 큰일인 게 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외교, 안보, 국방, 경제 큰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요.
4: 그렇죠.
6: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벼운 어떤 그 용어 선택이라든지 이렇게 막 하고 그다음에 뭐 음모론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살인자, 배신자다. 이런 용어까지 막 써요. 예. 그리고 젤렌스키 상대로 막 그냥 액세 막 쓰잖아요. 지금 예.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메시지로 읽히냐면 외교적으로도 예. 예. 아, 대한민국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붙잡힌 북한의 포로를 대한민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구나 않겠구나라는 메시지까지로도 읽히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행간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 X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의 한마디예요. 그거는 외교입니다. 대북 메시지고.
2: 아니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나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과거에 60% 이상의 지지도가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을 부각시켰던 측면이 있지만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던 이유가 첫째 실용적이다. 핵사이다 같은 시원함이 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간결 명료할 뿐만 예. 아니라 일은 잘하더라. 이것 때문에 올라갔었거든요.
4: 맞아요.
2: 지금 그 장점을 스스로 다 몰각시켰어요. 그럴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하니까 나 생각나는데 우크라이나나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아주 매섭게 몰아붙여. 근데 지뢰를 지금 매설한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소리도 안 해. 트럼프는 지금 저렇게 어거지로 뭐
4: 재밌죠.
2: 심지어는 무슨 뭐 텍사스도 모자라서 알래스카만 하라 그러는데
4: LNG.
2: 트럼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해.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한 측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해. 근데 강한 측에 대해서는 안 강해. 근데 보니까 김어준은 벌써 자기가 밀면 밀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왜 우리가 걱정을 하느냐. 국정수행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제3자가 봐도 느껴요.
5: 정원 의원님까지 흔드시면 어떡해요.
2: 네? 제가 지금 흔들고 있나.
5: 흔들고 있죠. 네.

0: 제가 약간은 들어봤어요.
1: 약간은.
2: 아니 저는 외교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아. 이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예, 예. 강원 전략을 쓰는 건 맞죠.
1: 강원 전략.
2: 그리고 예. 포로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당연히 하는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예. 그렇게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예. 앞으로도 포로를 계속해서 만약에 뭐 또 생겼다 그러면 예.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될 것이고
1: 예.
2: 그 지점에서 당연히 비밀 안전 신원 보호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3: 그게 잘못된 게 원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못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의 외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히면 대한민국 자유의 품으로 온다라는 예. 것을 대외적으로 특히 북한에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4: 예.
3: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은 그 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택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북한에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북한이 포로가 되면은 대한민국으로 가는구나. 왜냐하면 북한은 군사 규율상
4: 예.
3: 포로가 되면은 배반자로 찍힙니다.
4: 예.
3: 그거를 계속 가르쳐요.
4: 예.
3: 세뇌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인권을 위해서 포로는 자기들이 자유의 나라를 찾아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4: 예.
3: 북한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두 명이 온 거를 온 거 자체를 그냥 꽁꽁 그냥 숨겨두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된 포로 정책이 아니에요.
5: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관점의 차이와
4: 네.
5: 인도적 원칙이나 기준에 대한 네.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저 생각에 네. 전혀 반대하고요. 물론 이제 포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4: 네.
5: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그걸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용했어요. 근데 그걸 공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걸 공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더군다나 아직 그분들이 도착해가지고 완전히 정착하고 그 안전이 담보되기도 전에
4: 예.
5: 섣불리 공개했을 때 그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4: 예.
5: 바람직하지 않고 이번 경우는 정부 간 합의를 한 거예요. 공개하지 않기로. 우크라이나도 먼저 자국 포로하고 왜 교환을 안 하냐 이런 국내 여론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이 비공개를 원했어요. 그래놓고
4: 예.
5: 갑자기 유엔 총회장에서 공개해버린 겁니다.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크라이나 내부 정치 때문에
4: 예.
5: 공개한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당혹스럽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부의 관계자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엉뚱한 얘기. 무슨 이 지뢰 사건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뭐 북한이 뭐 무장 상태가 뭐 어쩌고저쩌고
4: 예.
5: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더 강도 높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 아니 정상회담 할 때는 그 비공개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5: 우리 정부 말을 믿어야지 우크라이나 말을 믿습니까?
3: 아니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너무 말을 바꾸잖아요.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때까지.
2: 근데 그래서 그걸
5: 판단하기 무슨 말을 바꿨어요?
3: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5: 네.
3: 이 상황에서 젤렌스키하고 지금 진실 공방으로 가면은 누가 유리할까요? 외교적으로 우리가 카드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때는 대북 메시지를 내고 그 다음에 발목이 잘리는 이런 지뢰 사건이 터졌는데. 북한 지뢰라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이게 정상입니까?
5: 그러니까 이거하고 포로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3: 연결이 돼 있습니다.
5: 아니 물론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다고 볼지만 별개의 사건이고.
0: 젤렌스키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4: 예, 요거 마무리할게요.
0: 네,
4: 예.
0: 지금 대통령은 계속해서 젤렌스키를 압박하잖아요.
4: 예.
0: 이게 외교적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상 간의 소통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외교 실무진 간의 얘기가 오고 갔다라는 거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은 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젤렌스키를 압박하잖아요.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북한과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정상을 지금 한국이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4: 예.
6: 그게 결론이에요.
4: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6: 네.
4: 예,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6: 네.
4: 예, 자 청와대 그 인사가 있었습니다. 정책실장 임명이 됐고 아직 근데 비서실장이 사의 표명한 지 11일이 지났는데 아직 임명이 못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강원시장이 유임될 수도 있다. 이제 성경 이제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숙고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이도학 최고 혹시 연락한 건 없어요?
2: 물어봤어요 제가.
4: 오 청와대.
2: 네.
4: 오 좋아요. A급 B급
2: 똑같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계시다.
4: 예, 네, 하나만
2: 뭐, 고민은 있으실 예, 것 같아요.
4: 예,
2: 그리고
4: 고민하고 계세요.
2: 또 현실적으로는 예. 뭐 새로운 비서실장이 지금 당장 임명되면 이게 뭐 국감에서 또 뭐 딱히 또 할 수 있을 만한 말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예.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같이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시그널이 좀 되어야

0: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뭐 어딘가에 끌려다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내부의 기류들도 상당히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약간 반대를 좀 누그러뜨리고 그래도 대통령의 기조를 지키면서 갈수 있을 만한
1: 힘 있는
0: 그러한 힘을 함께 내줄 그러한 비서실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좀 기류 파악한 게 있으신지.
3: 없는데요.
2: 나가주세요.
3: 오리무중입니다.
2: 오리무중이에요. 예. 네.
3: 그래서 유임설도 또 나와요.
2: 그러니까 유임설이 이제
3: 대안이
2: 나오니까
3: 조금 마땅치
2: 없다.
3: 않으면 유임할 수도 있다. 근데 저렇게 분위기 잡고 유임하면은 조금 김새잖아요. 저는 지금은 바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그두 가지 설이 맞서더라고요. 두 가지 학설이. 하나는 그러니까 무게감 있는 중진,
2: 네.
3: 그러니까 당과도, 그다음에 청와대 그 대통령실 내부도
2: 예.
3: 그 확실히
2: 잡을 수
3: 그립을
2: 있는
3: 가지고 정확하고 때로는 대통령한테 직언도 하는
2: 네.
3: 그런 중량감 있는 그런 중진 비서실장이 필요하다, 정치인으로서.
2: 예.
3: 이 설이 있고, 아니다. 지금은 책임을 져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완벽하게 생각이 일치하고 대통령이 편한 사람, 최측근이 임명되는 게 맞다, 오히려.
2: 예.
3: 아니, 어차피 책임지는 거다, 지금부터는. 때문에 그냥 뭐 어설픈 확장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책임질 사람으로
2: 찐명.
3: 최측근으로 해야 된다.
2: 예.
3: 근데 두 가지 학설 다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걸 채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2: 예.
3: 저한테 만약 당신이 한번 조언을 해보라라고
2: 예.
3: 한다면 전 전자를
2: 전자.
3: 택하고 싶어요.
2: 중량 그립감 있는.
3: 아니, 왜냐하면 지금 뭐 청와대 관련해서 뭐 김현지 실장이 월권하니 뭐 시스템 내에 있지도 않은 정진상이 뭘
2: 예.
3: 비선 노릇을 하니
2: 예.
3: 이런 얘기 이제 쏙쏙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고
2: 예.
3: 그리고 당과의 그 당청 간의 협력에 있어서도 뭔가 이제 당에서 경험도 풍부하고 국정 경험도 풍부한 그런 비서실장이 조금 좀 안정감을 주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그래서 강훈식 실장이 저는 뭐 안정감이 없던 그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보다 중량감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2: 오케이.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 수첩이 또 잡혔어요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번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한동훈 파일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박시영 시사타파 이두 가지의 단어가 메모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이러면 메모의 자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카메라가 요즘 성능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여기
3: 네.
2: 쫙 당기면 다 보이나 봐. 아무튼 한동훈 의원이 그걸 또 보고
3: 그렇죠.
2: 찌질하게 정치할 자유가 있다 맞받아쳤습니다. 아 우리 김영우 의원님
4: 그러니까 이제
2: 메모하면 또 우리 김영우 의원이잖아요. 5페이지 메모 오셨습니다. 예
3: 기록인데요.
2: 카메라가 좀 잡혀줘야 되는데 예
4: 그 저는 김민석 당대표도 그렇고 지금
2: 예.
4: 민주당 당 전체가
2: 예.
4: 한동훈에 몰입돼 있어요. 한동훈 의원에게.
2: 아, 그래요?
4: 예,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입니다마는 사실 집권 여당 민주당을 가장 제대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2: 예.
4: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곤혹스럽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지난번에 김승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도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한동훈 의원의 역할이 컸잖아요. 제일 컸잖아요.
2: 예.
4: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클 겁니다. 이번에 그 북한 지뢰 도발과 관련해서도 왜 이렇게 늦게 현장 조사를 하느냐. 이것도 한동훈 의원이 3일 연장. 그것도 그냥 추석 연휴 연장.
2: 예.
4: 아,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2: 예.
4: 그렇게 봤을 때 뭔가는 해야 되고 대응은 해야 되는데 딱히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해서.
2: 한동훈 파일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4: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요것저것 그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적혀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2: 예.
4: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 예.
4: 얘기할 게 있으면 직접 한번 토론하자 그런데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이슈 가지고 한동훈 의원이 맞장 토론 한번 합시다. 끝장 토론합시다 했을 때
2: 예.
4: 나타나는 사람이 등장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어요.
0: 근데 여기서
2: 예.
0: 대응을 하면 할수록 제가 볼때 상대를 키워주는 꼴이
2: 돼버려서 이미 너무 컸잖아.
4: 뭘더 커요 여기서
2: 역사에서
4: 진짜.
2: 어떻게 더
0: 아니
2: 커요?
0: 근데 여기에서 더 무슨 예를 들면 파일 얘기하고 여기서
2: 아.
0: 뭘더 어떤 다른 공약 지점들을
2: 예.
0: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뭔가 그게 또 탄압의 이미지, 뭐 이 압박의 이미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서사가 또 쌓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2: 예.
0: 근데 그런 지점도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당 대표께서 진짜 고군분투한다라는 당내 평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메모를 보니까 그것도 정말 고군분투의 일환으로도 생각이 좀 되고, 지금 현장과 민

0: 인생을 상당히 강조하시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김민석 대표가.
0: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뭐 서울시장과 관련된 그런 고민들도 수첩에서 네. 나왔었고.
1: MS.
0: 아 정말 당대표는 좀 극한 직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 일이 효과가 있으려면 네. 아까 박 의원님 수차례 강조하시더구만. 밤에 잠을 자야 되고요.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면 안 돼. 새벽 5시부터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네. 이 메모 이거를 일부러 보여준 건지 네. 또 얼떨결에 카메라에 포착된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예, 예. 한동훈 파일이 있다라는 거는 소위 최근에 보면 대권주자 얘기를 10초?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의식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10초밖에 안 남아서 더 이상 말 못하겠네.
1: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네, 아무튼 우리 네. 김영호 의원님 메모가 한 3페이지 더 남았는데 아쉽게 다음 그래요. 시간에 듣는 걸로 하고 네 분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네, 10월의 첫 번째 금요일날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전국 대부분이 좀 춥겠습니다. 주말 완연한 가을 날씨고 수도권은 주일 밤부터 비가 내리고 주일 아침, 주말 아침 쌀쌀하고 일교차가 클 거라고 하니까 겉옷도 준비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6: CBS
7: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과학놀이 했어.
8: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일의 희망이 되는 곳, 여유로운 출퇴근길, 푸른 대청호와 스타트업의 활기가 공존하는 도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선물하는 도시, 청춘의 내일이 더 빛나는 대전에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살수록 매력적인 대전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9: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10: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9: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1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9: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11: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0: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9: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1: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9: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2: 권나무의 어릴 때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 가득히 저마다 맘속에 레미레레 노래 부르는. 솔직히 말하기가 그 어떤 것들보다 쉬운 꿈만 같던 어린 시절에. 싱어송라이터 권나무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쉬운 언어로 쉬운 노래를 씁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도레미 레미레레 멜로디를 품고 살던 어린 시절, 그때로 돌아가는 게 어디 쉬울까요? 하지만 오늘만은 도레미 레미레레 노래를 불러봐요. 노래만은 결코 늙지 않았잖아요.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두 번째 페이지. 개천절 연휴를 앞둔 설레는 금요일 저녁, 페르시아 용단을 타고 역사 속으로 떠나보시지요.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석 전에 교수님 모시고 페르시아의 역사 알아봤는데요. 첫 시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 아케메네스 왕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대한 왕 키루스 대왕부터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다리우스 1세, 그리고 결국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하면서 막을 내리는 과정까지 아주 생생하게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국명은 잠깐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건가요?
2: 그러니까 셀류코스가 이어가죠. 그러니까 셀류코스가 그리스 문화와 그러니까 이게 정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 문화를 다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을 알렉산더가 많이 데려와서 식민 도시를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그리스 문화가 많이 들어와요.
1: 그렇겠죠.
2: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 문화를 버리진 않거든요. 같이 융합을 해서 그리스 문화와 이란 문화가 합쳐지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다시 페르시아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 어떻게 올라옵니까?
2: 예,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파르티아 왕국이거든요.
1: 파르티아 왕국.
2: 예, 그러니까 그리스, 이게 페르시아랑 파르사바거든요. 파르사바인데 이제 보통 이걸 듣고 그리스 애들도 그렇고 라틴 애들도 파르티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1: 그 유명한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2: 아 그래요? 네,
1: 파르티아 왕국.
2: 파르티아 유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페르시아 역사는 어쩌면서 굉장히 여기가 단순해요. 아케메네스 왕조가 있고, 그다음에 알렉산더가 무너뜨려서 셀류코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파르티아거든요.
1: 네.
2: 파르티아 시작할 때 항상 왕조이 시작할 때는 왕의 첫 이름을 따잖아요. 이 처음 시작한 사람이 페르시아어로 아르샥이에요.
1: 아르샥.
2: 아르샥.
1: 예.
2: 그러니까 그게 한자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애들이 듣고 아르샥, 아르샥, 아르샥, 아르샥, 안식.
1: 안식?
2: 안식국이라고 불렀어요.
1: 아, 그래요?
2: 예, 그게 왜 안식국이냐면 잘 쉬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르샥이라는 이름에 가장 가깝게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안식이 된 거죠. 거고요. 예, 아르샥.
1: 안식국.
2: 예, 그래서 안식국이 나오면은요. 이게 이제 그 파르티아는 누구하고 연결되면 한나라 시대예요, 한나라.
1: 한나라.
2: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쪽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접촉이 없지만 한나라는 그렇지. 이쪽하고 많이 접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나라가 얘기하는 페르시아 쪽 사람들은 안식국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이제 스멀스멀 올라와요. 기원전.
1: 아직 기원전이죠.
2: 예, 기원전 220년경에 이 아르샥이 시작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0년, 기원전 100년쯤 됐을 때 책에는 보통 미트리다테스라고 나옵니다.
1: 미트리다테스.
2: 미트리다테스.
1: 그리스식이구나 이거.
2: 그렇죠. 이거 미트리다테스. 마음에 안 돼요. 미르다트.
1: 미르다트.
2: 네. 미르다트 근데요. 이게 이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게 미트리다테스 하면은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 그리스 사람 이름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페르시아어로 페르시아 사람 미트라 태양신을 숭배했거든요.
1: 미트라가 태양신입니까?
2: 네, 태양신이죠. 태양신이 그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미흐르다트예요. 미흐르다트 하면은 태양 미흐르 태양신이 다트. 선택했다는 거예요. 줬다. 그리고 왕이 이 사람이 이제 셀류코스를 박살냅니다.
1: 셀류코스를 박살내요.
2: 셀류코스 왕조를 박살내면서 깨끗이 끝내요. 그동안은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끝내면서 이제 파르티아가 이쪽 장악하기 시작하죠.
1: 그럼 파르티아의 영토 범위는 지금 지도상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2: 지도상에서 거의 과거의 페르시아 제국과 비슷한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나라로 치면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뭐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죠. 우즈베키스탄 일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죠.
1: 야, 파르티아 제국도 굉장히 큰 나라였네요.
2: 네, 파르티아는 그런데 이제 파르티아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게 딱 두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파르티아 그 페르시아에 파르티아가 있다면

0: 동양에는 한나라가 있었고,
1: 네.
0: 예, 이쪽은 로마죠.
1: 저쪽 아 로마도 예. 이제 제국의 위치까지 올라온 상태인가요?
0: 그렇죠. 서쪽에 어. 로마하고 부딪혀요.
1: 어 로마.
0: 왜냐면 얘네들이 기원후 200년 경에 끝나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어. 서쪽으로는 로마, 동쪽으로는 한나라.
1: 그럼 실크로드처럼 이렇게 연결이.
0: 그렇죠. 되겠네요. 얘네들이 머리가 어. 좋습니다.
1: 누가 파르티아가요?
0: 예. 실크로드. 그러니까 로마는 제일 소위 말해 속된 말로 환장한 게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1: 로마 환장한 거 목욕.
0: 실크.
1: 실크.
0: 비단, 예, 비단은 들어오는데 그게 네. 중국에 들어오잖아요.
1: 어.
0: 그걸 얘네들이 중개무역했어요.
1: 아, 파르티아가 예. 중간에서
0: 짭짤하게 띵겨 먹었죠.
1: 아, 짭짤해. 똑똑하네요.
0: 네, 똑똑해요. 예. 네.
1: 아까 미트리다테스가 원래 뭐라 그랬죠?
0: 아, 미르다트.
1: 아, 미르다트.
0: 미르다트.
1: 예. 미르다트 때 네. 이제 뭔가 그리스계의 지배를 완전히 몰아내고
0: 네네.
1: 다시 이란계 왕조가 들어선다. 들어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0: 근데 뭐 이게 다 섞였기 때문에 왕조가 아. 왕조는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다 똑같죠.
1: 무자를 뜻할 수는 없는 거고.
0: 그렇죠. 아. 연결되는 겁니다. 네. 연속성상에서.
1: 파르티아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이라든지 뭐 통치 체제 또 문화적인 면 뭐 군사적인 면 뭐 좀 특징들을 더 알고 싶은데 그 피지배층인 그리스인들을 좀 유화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0: 네네.
1: 동전에 뭘 적어놓은 거예요? 그려놓은 거예요?
0: 네네. 예. 그리스적인 문체를 많이. 채용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셀주코스가 있었잖아요.
1: 이미 뭐 섞였기 예, 그러니까 때문에
0: 그리스 문화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네. 셀주코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다 쳐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중동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있는 걸 쳐내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관대하다고 한 왕 때 잘 나갔던 것 같아요.
0: 예. 예.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요, 예. 우리 제가 이슬람 역사도 보고 다 보면은 융성을 하고 성공할 때는요,
1: 네.
0: 과거를 묻지 않아요.
1: 아, 잘 나갈 때는
0: 내 거로 흡수를 해버려요.
1: 이미 자기가
0: 예, 못 나갈 때는 이제 바보 같은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수 우리 뭐 순수 어. 이거 강조하면 그거 어. 아 이건 망하기 징조
1: 망조구나.
0: 망조구나.
1: 아 그렇군요.
0: 예예. 예.
1: 확실한 역사의 패턴인가요?
0: 예 패턴이에요. 정말 어, 그렇습니다. 예. 이슬람도 가장 융성할 때는요
1: 네.
0: 다 받아들여요.
1: 어.
0: 그리고 내 거로 만들어요. 이거 어디서 왔냐 이거 안 물어봐요. 그런데 어.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서양의 지배를 받으면서는 이건 양놈의 거다.
1: 그렇지.
0: 몰아내자.
1: 아, 그러네요.
0: 근본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1: 그러네요.
0: 네. 어,
1: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0: 네.
1: 예.
0: 파르티아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약간 우리 코스모폴리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세계관이 넓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관용적이고 그래서 이 파르티아가 쓰는 말이
1: 네.
0: 우리가 같은 페르시아로 같은 말 쓰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제일 먼저 아케메네스 했잖아요.
1: 네. 근데 아람어서
0: 아니요. 아케메네스는 아람어를 제국의 통치어로 썼죠.
1: 네.
0: 이 사람들의 그 자기네
1: 고대 페르시아
0: 모국어. 예. 네, 고대 페르시아잖아요. 어, 예. 이 말하고 이 파르티아 말하고는 달라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어. 달라요. 예를 네. 들면은 왜냐면 계통이 달라요. 같은 이란어 계통인데
1: 네.
0: 이 사람들은 북동쪽에서 온 이란 사람들이에요.
1: 어디 가요? 아케메네스.
0: 아케메네스. 아니요.
1: 아, 파르티아가.
0: 파르티아는.
1: 어, 예. 예. 예.
0: 그러니까 이게 예. 고대 페르시아 쪽은
1: 네.
0: 남서쪽이거든요.
1: 네.
0: 예,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거든요.
1: 아.
0: 예, 그래서 이 파르티아가 쓰는 말들이 달라서 예를 들면은 그 고대 페르시아어로는 왕을 흐샤야 시아라고 그랬는데
1: 네.
0: 여기는 샤 그럽니다. 샤.
1: 샤라고 파르티아에서는
0: 예, 파르티아 샤.
1: 북동쪽에서는
0: 예, 예.
1: 어, 샤.
0: 샤.
1: 샤. 어디서 예. 들어본 것 같은데 샤.
0: 왕.
1: 왕. 왕이 샤죠.
0: 예, 예, 예. 예. 샤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언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못 하는 거죠. 비슷한 건 있긴 하지만.
1: 네.
0: 예. 그런데 네. 이 사람들 다음에 나온 사산조가 나오거든요.
1: 네.
0: 사산조는 이 사람들하고 말이 다르거든요.
1: 네. 아예 다른 거예요.
0: 그건. 아니,
1: 아, 비슷한
0: 계통이 달라요. 아, 예. 네. 계통이 약간. 예.
1: 아, 계통이 달라요. 예. 약간
0: 예.
1: 달라요.
0: 예. 예. 그런데 이 말들은 많이 같다 써요. 네.
1: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0: 연속성이 네. 있어요. 네, 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 페르시아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1: 네.
0: 페르시아는 쿠로슈 대항 때부터
1: 네.
0: 지금까지 똑같은 말을 다 같이 썼다.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1: 아, 예, 그러네요.
0: 네, 네. 계통이 조금씩 달라요.
1: 물론 뭐 일부가 뭐 이어져 오는 건 있겠지만
0: 네, 북서쪽, 남동쪽 뭐 이런 식으로 이란어가 계통이 좀 달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원래 갈라지기 전에 하면 똑같은 말을 썼겠죠.
1: 그랬겠죠.
0: 예. 네. 예.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파르티아 같은 경우는 이 아까 중개무역을 하긴 했습니다만 로마랑 이렇게 군사적으로 충돌하진 않았습니까?
0: 충돌했죠.
1: 아 충돌했어요.
0: 예,
1: 로마랑 또 해볼만 했나요?
0: 예, 해볼만 했고요. 예. 로마도 고생했죠. 카레 전투 같은 경우에는 뭐
1: 카레 전투요?
0: 예, 카레. 지금이 어디냐면은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1: 아 거기서 붙었어요?
0: 예, 튀르키 하란 지역이거든요. 네. 거기서 붙었는데 거기서 로마 패배하죠. 예, 로마.
1: 어, 로마가 졌어요.

0: 그러니까 이게 유목민들 사법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파르티아의 그 활 쏘는 법으로 나오는데 네. 근데 이런 형태는 다른 유목민들 많이 나온대요.
1: 지금 저 그림에 나온 저 자세를 말하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상대하고 싸우다가 네. 이 도망가는 도망가죠.
1: 도망을 가요. 예. 일부러.
0: 예. 예. 도망가면 얘네들은 이제 좋다고 신나게 떨어지죠. 예. 그러면 예. 여기서 그 가는 면에서 뒤로 돌아서 쏴버리는 거죠.
1: 그러니까 말 위에서 상체를 그냥 뒤쪽으로 예, 예. 돌려서 네. 그러니까 코어가 힘이 엄청나야 돼요.
0: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적군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요 그래, 그래. 얘네들 잡으러 가야겠다 가는데 돌아서 그냥 나오니까.
1: 와. 저거 예. 고구려 벽화에도 저 자세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어디가 원조죠?
0: 뭐 우리가 가르쳐줬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우리 당군 할아버지 쪽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1: 그렇게.
0: 네, 네, 우리 쪽에서 갑니다. 뭐든지 우리 쪽에서 갑니다. 네,
1: 또 내일이 개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1: 파르티아식 사법이 네. 유명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럼 로마는 아까 그렇게 크라수스 같은 경우는 입에 막 금도 물고 네, 네. 굴욕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었습니까?
0: 아니요, 근데 이 로마하고 항상 이 부딪히는 곳이잖아요. 네, 이 네. 형태가 로마와 이렇게 파르티아. 네. 그다음에 로마어 나중에 파르티아를 이은 사산조 네. 계속 부딪혀요. 계속 부딪히는데 예 누가 근데 서로를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1: 비슷했구나 그러니까
0: 예, 힘이 예. 예 그리고 더 가기도 그렇잖아요. 예 뭐 로마가 여기까지 더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 중간 지대에서 주로 싸우다가
1: 무리할 이유도 없고
0: 예 무리할 이유도 없고요. 네네. 네.
1: 그 내부 갈등이 좀 생기면서 구군이 쇠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0: 항상 그렇죠. 항상 항상 구군이 쇠한 거는 네. 파르티아도 마찬가지로 잘 나가다가 흔들리기 네. 시작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그러니까 결국 전쟁 세금 그다음에
1: 또 전쟁 예, 많이 하면서 예, 돈 필요하니까 세금 올리고 예,
0: 그런 예. 식으로 됐기 때문에 파르티아도 그렇게 그러니까 파르티아가 사실 오래 하긴 하거든요. 기원전 예를 들면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니까 예 맞죠. 예, 200년대에서 200년대까지 400년 동안
1: 오래 하니까
0: 예 물론 이제 쫓아내고 자리 잡은 거는 100년대에서 어떻게 보면 300년의 전성기를 했다고 하지만 네. 예, 꽤 오래 갔습니다.
1: 예.
0: 그리고 워낙 크잖아요.
1: 네. 워낙 컸죠.
0: 워낙 커요. 예.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사실 통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 그랬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때 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이 아르다시르 1세라는 인물. 어떤
0: 아르다시르가 이제 네. 이 파르티아를 끝내고 사산조를 세운 사람입니다.
1: 아, 그래요? 파르티아를 네. 끝냈어요? 파르티아 네. 사람인데?
0: 예, 파르티아를 끝내죠.
1: 사람인데?
0: 예, 새로운 왕조를 엽니다. 아르다시르가. 예, 아르다시르가 네. 사산조의 아버지죠.
1: 사산조의 아버지구나.
0: 네, 여기서 네. 시작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여기 일종의 사람도 총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여기서 세력을 키워서 파르티아를 정리를 하고 자기가 새로 왕조를 세운 게 그게 사산조예요. 왜냐하면 집안이 사산 집안이기 때문에 사산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중국 문헌에서는 이 얘네들은 이 사산조는 이후에 한 나라 이후니까요. 당나라와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1: 당나라.
0: 예. 아. 그래서 중국 문헌에서는 얘네들은 이 안식국이라고 했잖아요. 앞에는
1: 했었죠.
0: 여기는 예. 파사라고
1: 파사 파, 예. 파사 들어봤어요.
0: 파르스. 예. 예. 요거를 파사. 중국말로는 한자말로는 파사라고 불렀어요. 이쪽 지역. 예. 페르시아라고 해서 파사라고 불렀습니다.
1: 네, 네, 네. 그러면 파르티아를 무너뜨린 아까 아르다시르 1세가 이제 사산 왕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진짜 페르시아의 뭐 계보를 이었어 이렇게 뭐 천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네. 이 사람들이 이 아케메네스하고 같은 언어 계통이에요.
1: 아케메네스하고.
0: 예.
1: 아.
0: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언어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아케메네스는 올드 페르시아라고 그러고요. 고대 네. 페르시아라고 그러고 네. 파르티아는 그냥 그 파르사바. 얘네들은 그냥 그 자기네들 파르티아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중간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1: 아, 사사는 중남 페르시아.
0: 중간 페르시아.
1: 중간 페르시아.
0: 예, 이게 중간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네.
1: 사산조가 네.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네. 하는데 어떤 종교인가요?
0: 조로아스터교.
1: 조로아스터교.
0: 네.
1: 아, 조로아스터교가 무슨 종교예요? 그게?
0: 조로아스터교가요. 네. 사실은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오랫동안 있었던 종교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계 최초의 유일신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유일신 이름이 뭡니까?
0: 유일신 아우라 마즈다.
1: 아우라 마즈다요?
0: 네, 아우라 마즈다. 예, 아우라 마즈다. 아우라 마즈다 하면은 그 지혜로운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1: 아, 예. 예,
0: 지혜로운 주님 마즈다 지혜고요. 예. 아우라가 이제 신이니까.
1: 세계 최초의 유일신교.
0: 네, 유일신교. 그래서 이 조라스터교는 국교로 채택된 거는 사산조에서 채택이 되는데 네. 예전부터 오랫동안 있어 왔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네. 이 조라

0: 키스토교형이 얼마나 크냐면 유대교형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하면 너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요. 문헌적으로 증명이 돼요. 예, 예. 바빌론 유배 이전의 유대문헌과 이후의 유대문헌의 단어가 달라요.
1: 단어 자체가
0: 네, 그래서 나오는 엄청난 게 뭐냐면 천국, 지옥, 최후의 심판, 구세주 이런 게 전부 다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넘어간 겁니다.
2: 페르시아인들의 조로아스터 교회 영향을 받아서.
0: 영향을 받습니다. 예, 구세주라는 개념도 이때 들어가요. 예, 그래서 아우라 마즈다가 있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유일신 여기 그 페르시아 종교는 조로아스터교는 선과 악의 대결을 얘기하지 않느냐, 선신과 있고 악신이 있지 않느냐. 그건 후대의 발전 단계예요. 처음 시작할 땐 그러지 않았습니다.
2: 선악이 없었나요?
0: 아니요. 네. 처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로아스터교 하면은 네. 아, 선신과 악신의 대결 신이 두 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 처음에는 그래요? 유일신 하나였고요. 네. 악한 영과 선한 영에 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선신과 악신이라고 얘기가 되지.
1: 아, 그래요?
0: 예, 아우라 마즈다 신이 있고 네. 선신이 선령이 있고 악령이 있었던 거죠.
2: 예. 신 아래에 선령과 네. 악령이 예. 있었다.
0: 그 조로아스터교가 여전히 살아 있고요. 네. 여전히 살아 있고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은 한 가지 개제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페르시아의 패러다이스 있잖아요.
2: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예요. 아, 그게 페르시아예요?
0: 예.
2: 아, 페르시아예요.
0: 예, 파이리다이사. 아, 예, 예. 파이리다이사에 가지고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네. 많은 걸 그리스에서 나왔더니 그리스가 엄청나게 많이 뺏겨 왔어요. 그리스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유대교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게 그리스도교 이슬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조라스토교가 그래서 세계 최초의 유일신교라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조라스토교가 정식으로 국교로 완전체 된 게 이제 그 사산제국에서 네. 자리를 완전히 잡거든요.
1: 예.
0: 예. 그러면서 조라스토교 힘은 더 세지죠.
2: 그럼 종교 외에 사산왕조가 문화적으로 남긴 유산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0: 사산왕조 일단 최근에 가장 많이 되는 게 그러니까 사산왕조가 특징이요.
1: 네.
0: 로마와 부딪혔잖아요.
2: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결국엔 로마하고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파르티아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유산들을 그대로 계승을 해요.
2: 그랬겠죠, 당연히.
0: 예, 그리고 그 이 왕실들은 네. 파르티아가 무너진 다음에도 파르티아의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소중하게 잘 보존을 했고요. 예. 이슬람 이전에 이쪽 지역에서 파르티아가 준데샤프르, 뭐 군데샤프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학문, 의학, 천문학 이거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1: 예.
0: 네. 네. 그러니까 이슬람 이전에 이미 발전한 상태로
2: 그렇군요.
0: 예. 예. 학문이 굉장히 발전했고.
1: 예.
0: 근데 이제 이 제국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2: 무슨 문제가 있나요?
0: 너무 싸웠어요. 로마하고.
2: 그래서
0: 예. 그러니까 로마한테 일단은 샤프르 1세라고 해 가지고 샤프르 1세 같은 경우에 로마 황제 치욕적인 장면인데요.
1: 네.
0: 로마 황제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포로로 잡혀.
2: 로마 황제가 포로로 잡혀요? 예, 예. 사산 왕조한테.
0: 네, 굉장히 쪽팔린 일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네. 영원히 박제됐어요. 샤프르 1세가 말에서 앉아 있고
1: 예.
0: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조아리고 예. 있는 게 예. 예, 이 그림이.
2: 아, 나오죠. 진짜 박제됐네.
0: 네, 박제됐습니다.
2: 지금을 치면 사진으로 남긴 거죠.
0: 네. 지금 해놓고요. 이게 지금 이란의 그 시라즈 쪽에 가면 있습니다.
2: 아, 이란에 있고.
0: 네, 있고요. 네, 저도 사진을 찍어 왔었는데
1: 예.
0: 근데 요 사진이 요즘 다시 등장합니다. 이란 정부가.
2: 아, 다시 저걸 띄우는구나.
0: 띄우는 거, 네, 예. 광장에다 이걸 똑같이 해 놓고
2: 서방 세력에게.
0: 예, 그럼 저건 누구냐? 발레리아누스 이제 미국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굉장히 예. 강력한 힘을 했는데 어디서 예.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602년부터
1: 예.
0: 무려 628년까지
1: 네.
0: 로마와 싸웁니다, 둘이.
2: 사산 왕조랑.
0: 네.
2: 네.
0: 그런데 제가 꼭 이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
1: 예.
0: 사산 왕조는 무너뜨린 게 이슬람이잖아요. 아랍 네. 제국이 무너뜨리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는데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동로마 세우면서 비잔틴 제국과 사산 제국이 둘이 부딪히거든요.
2: 비잔틴 제국과.
0: 예.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안 부딪혔어요.
1: 예.
0: 왜냐하면
1: 예.
0: 양쪽이
1: 네.
0: 제국이 부딪히면 위험하니까 네. 완충지대를 둡니다. 요 비잔틴 제국에서는 가산 왕조라는 아랍 왕조가 있었고요.
2: 가산.
0: 네. 여기 페르시아 제국은 사산은 라흠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라흠이라는 왕조가 있어요. 그것도 왕조가. 아랍 왕조예요.
1: 아, 예, 예.
0: 얘네들이 부딪히게 한 거예요. 대리 세력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부딪힐 일은 없죠.
1: 예, 예, 예, 예. 예.
0: 그런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2: 아, 완충지대가 빠졌네요.
0: 예, 빠지면서 예, 예. 이제 직접 부딪히면서 602년부터 628년까지 아주 지리한 전쟁을 합니다. 20년 넘게. 예, 그래서 뭐 예루살렘도 주고받고 한때는 예루살렘을 이제 사산 제국이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예,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1: 네.
0: 이 전쟁에서

0: 산 왕조가 너무나 국력을 세력을 해서
1: 네.
0: 무너지기 시작해요.
1: 아, 그렇습니다.
0: 네. 628년 이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뭐 수많은 조그만 왕들이 나오고 왕이 다툼이 되더니
1: 네.
0: 결국에는 651년에 아랍 제국이 무너지는 거죠.
1: 아랍 제국.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에게 무너졌다.
0: 예, 이슬람이 무너졌다.
1: 표현을 하면 됩니까?
0: 네. 아. 이슬람이 무너져서 네. 사산 제국이 끝나는 거죠.
1: 그러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때부터는 원래 조로아스터교 중심의 국가.
0: 아, 진짜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1: 예.
0: 바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 예, 예.
0: 사산 왕조는 조로아스터교인이었고 이슬람이 네. 들어왔으니까
1: 네.
0: 이슬람으로 다 되지 않느냐.
1: 네.
0: 자, 651년에 무너지거든요.
1: 네.
0: 651년에 무너졌는데요. 이란이 이슬람화가 되는 게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250년.
1: 아, 250년이나 네. 걸렸네요. 그래도.
0: 예, 그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슬람이 지배했다고 해서 다 바로 이슬람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50년에 걸치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지역이 이슬람화가 되는 겁니다.
1: 그렇구나.
0: 네. 네. 네.
1: 그러면 어떤 종교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요구한 문화나 그 밖에 어떤 정체성 같은 것도 좀 보존이 당연히
0: 엄청 있죠. 그러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그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우리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없었다면
1: 네.
0: 오늘같이 위대한 여러 가지 문화적 업적을 못 이뤘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네. 아랍인들은 이슬람을 가져왔지만 이들은 네. 제국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제국을 운영해 본 경험은 다 페르시아 사람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아케메네스 때부터.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 시스템이 있잖아.
0: 그럼요.
1: 아,
0: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스템도 있고 많은 학자들이 했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1: 예.
0: 이슬람의 위대한 학자들은 다 페르시아 출신이에요.
1: 아, 그렇구나.
0: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랍인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져왔지만
1: 네.
0: 페르시아인들은 그 이슬람으로 이슬람 문화를 만들었고
1: 문화를 만들었다.
0: 그 문화에 혼밥 빠진 튀르키인들이 땅을 넓힌 겁니다.
1: 아, 또 그렇게 정리가 돼요.
0: 네네.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 위대한 문화가
1: 네.
0: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이 오랜 동안 숙성이 네. 된 거예요. 아케메네스 때부터.
1: 그러네.
0: 네.
1: 우리가 역사 볼 때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단절시켜서 보면은 좀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근데 저기 사산 왕조 너무 멸망으로 빨리 갔다고 우리 네. 아케메네스 왕조 때 유명한 왕들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0: 네.
1: 사산 왕조에서는 좀 유명한 왕 없습니까?
0: 사산 왕조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샤프르죠.
1: 아, 샤프르요?
0: 샤프르 1세.
1: 아, 아까 로마 황제.
0: 네, 로마 황제 무릎 꿇은 거.
1: 근데 저 아, 그, 저런 얘기도 있대요. 로마 황제의 등을 밟고 말을 탔다는
0: 게. 예, 근데 얘기가 많이 있어요.
1: 아,
0: 저기 있고 다른 황제도 뭐 잡혔다는 얘기도 있는데
1: 네네네.
0: 발을 탔고 왔다라는 게 사실 이게 왕이 잡히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좀 관대하게 좀 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드는데
1: 그럴 수도 있는 거죠.
0: 네.
1: 호스로 1세도 뛰어난 왕이라고 하던데요.
0: 네, 그러니까 호스로 1세도 그렇고 예. 뛰어난 왕들이 많은데 예. 많은 부조품을 만들어요. 많은 부조품을 만들어서 이란의 곳곳에 있는 이 사산조의 흔적들이 있어요.
1: 네.
0: 예. 근데 생긴 것도 그래서 그 모습들도 나오고 호스로 네. 왕조도 그렇고.
1: 네.
0: 근데 그런데 이제 사산 왕조가 이렇게 많이 기억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0: 일단 이슬람 마지막 왕조잖아요. 이슬람 이전에 마지막 왕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많이 그렇게 예, 많이 이렇게 부각이 안 돼요.
1: 아.
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란이 만약에 왕조가 계속 이어졌으면
1: 네.
0: 그 후대의 왕들도 뭐 사산 왕조도 그렇고 파르티아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할 텐데
1: 네.
0: 1979년에 이란 혁명이 나면서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1: 네.
0: 이슬람 정권에서는 가급적이면 과거의 페르시아 영광을 얘기를 하지 않고 싶어요.
1: 아.
0: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샤프르 1세의 동상을 가지고 저 그림을 가지고
1: 예.
0: 테헤란의 그 시내에 이렇게 조형물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의외라는 얘기죠.
1: 그러네요. 페르시아의 흔적인데.
0: 네. 잘 안 가르쳐요. 과거를 잘 안 가르쳐.
1: 가르쳐 주지도 않고.
0: 예, 그게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슬람이 가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슬람 이후만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1: 그럼 이 얘기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또 말씀을 나눠 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사산 왕조 무너지고 이슬람 세력 들어오고
0: 네.
1: 아까 1979년에 이슬람 정권 수립되기 전 그 사이에도 여러 왕조들이 있었던데.
0: 어마어마하죠.
1: 아, 어마어마해요.
0: 네. 근데 어마어마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1: 예.
0: 사산 왕조 651년에 망하고
1: 예.
0: 250년 경경조에 지나면은 이제 이란이 이슬람화가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변형이 생깁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1: 언어가 또 바뀌어.
0: 언어가 이제 아랍어가 들어오잖아요. 아랍어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생각합니다. 야, 우리 문화 지켜야겠다.
1: 아, 예.
0: 그래서
1: 예.
0: 위대한
1: 네.
0: 위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 위대한 이야기요?
0: 샤나메.
1: 아, 천일야와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0: 예, 천일야와도 이미 아,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나온 거고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그럼요. 뭐 이름들이 다 페르시아 사람들이잖아요.

0: 크리스천 나오고 예, 예. 그다음에 네. 이 10세기가 되면 10세기 11세기가 되면 9세기부터 10세기 11세기가 되면요 네. 페르시아 문화가 융성하기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과거의 영광을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얘기들이 그때 나오고 네.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뼈를 갈아서 만든 이 문학 작품이 나오고 그게 지금까지 연결돼서 페르시아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을 페르시아 사람으로 만드는 예.
1: 아 진짜 좀 자부심 가질 만한 문화가 엄청 찬란했던 예, 지역인데 그렇죠.
0: 네네.
1: 예. 자 바르티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대해서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3: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2: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1: 네, 경주의 천마총과 황남대총 등에서 출토된 수많은 유물 가운데 지금 봐도 너무나 이국적이고 색도 영롱하고 아름다운 유리잔과 유리 그릇들이 있는데요. 이들 중 일부가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유행했던 양식이어서 1500년 전 신라가 페르시아와도 교역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리 공예품들의 원산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누가 어떤 경로로 신라까지 갖고 왔는지 혹시 신라에서 기술을 받아들여서 자체 제작하진 않았을지 여전히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신라 최고 지배층의 무덤에 들어갈 만큼 이 서역의 유물들은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이겠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3: 콤비타 마누카 꿀.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개정 형

0: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맡고 중대범죄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오늘 각각 개청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으며,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경찰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기관별로 업무 체계를 갖춰 나갈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 7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씨의 진술과 관련 녹취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부인하고 남북 간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추가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했고, 우리 정부는 지난달 28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한 데 이어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대화를 공식 제의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남북과 유엔군 사령부가 군사 분계선을 서로 다르게 측정하는 만큼 이를 확인하고 소통해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사과는 당연하다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긴장 완화 기념사를 두고 자작 광대극의 제2부라며 조롱했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한 우리 군의 조사 결과와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도 비난하며, 국경선 요새화는 남측과 영영 마주서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긴장을 낮추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근원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용 압력 전이와 수요 측 압력 확대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낮아졌지만 한은은 지난해 통신요금 감면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가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실제 물가 오름세는 다소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8.5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파리의 어두운 다락방, 꺼진 촛불 아래 닿은 두 손, 가난하지만 눈부시게 빛났던 청춘들의 시리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가을밤을 수놓을 푸치니 최고의 걸작 오페라 라보엠, 거장 마우리지오 코라잔티의 지휘와 유럽 최정상의 성악가들이 전하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오페라의 소녀, 10월 10일과 11일 저녁 롯데 콘서트홀에서 눈을 감으면 파리의 거리가 펼쳐지는 환상적인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을 만나보세요. 공연 문의는 02-1650-7480입니다.
1: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숨은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법 vs 실패하는 사람들의 생각법입니다. 책 마음의 지구력의 저자이자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윤홍균 씨는 성공할 때의 사람과 실패를 자주 반복할 때의 사람의 차이점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대비되는 지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광고 듣고 윤홍균 씨의 강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2: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5: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 큐밍
5: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6: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윤홍균이라고 합니다. 제 직업과 관련해서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성공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요 늘 우울한 얘기, 실패한 얘기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슬픈 사연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요, 스토리를 듣습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사람이 의욕을 회복하는 과정, 또 실패만 반복하던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비탄에 잠겼던 사람이 다시 일상을 만들어 나가고 상처에서 벗어나서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해피엔딩 스토리까지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 성공할 때의 사람과 자주 실패를 반복할 때의 사람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대비되는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또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왜 자꾸 실패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이 하염없이 자신의 나약함이나 성격, 의지력 같은 것을 자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노력과 성공의 관계입니다. 어떠세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노력을 지속했을 때 성공으로 향한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자주 실패합니다. 이게 좀 의아해 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면서 뭐 열정만 있으면 이렇게 된다. 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자신을 믿고 의지를 불태우다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의 성공담을 이런 그래프로 설명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게 기억하고 함께 가거든요. 성공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힘들었던 기억은 다 날아간 거예요. 기분 좋은 기억만 막 발산되고 계신 겁니다. 뭐 일명 우리가 성취에 취한다, 성취에 중독된다, 성취뽕이다 뭐 이런 말들 하거든요.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간의 보상중추가 자극이 되면 힘들었던 기억보다는요, 그것을 극복했던 순간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상처받고 비난받았던 기억보다는 인정받았던 기억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오해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노력과 성공이 이렇게 비례한다고 설명하시는 분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만 믿어라. 이것만 꾸준히 먹으면 예뻐진다, 뭐 건강해진다, 성공한다 하면서 뭐 약을 팔거나 뭐 책을 팔거나 뭔가 가입을 하라고 유도하실 거예요. 월 49,9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성공이나 성장, 성숙은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하러 가는 길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변화든지요, 항상성을 깨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항상 반대되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노력을 해도 반대 방향을 거슬러야 합니다. 물건을 들 때 중력이 작용을 하듯이 노력에 대한 반대되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어떤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성적을 10등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다른 10등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안 내어주려고 노력하는 반대의 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남들도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누군가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 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은 요즘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겠어요. 내가 5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그 돈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반대하는 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러 가는 길에는 음의 기울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도요, 수많은 음의 기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세바시 강연 올라온 게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강연을 했는데 조회수가 400만을 돌파했어요.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40만을 돌파했습니다.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탄은 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 번째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지 말까? 도망갈까? 막 이런 생각하고 싸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강연이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루해하고 계세요. 아까 막 노래하고 그럴 때는 분위기가 확 올라갔었는데 제가 올라오니까 실망하고 계시는 눈빛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다 속고 계신 거예요. 현장 분위기는 아주 지금 어두워졌습니다. 이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이 음의 기울기를 만난 순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도 노력을 하면서도 오히려 성취가 안 나오고 있을 때는 아, 지금이

음의 기울기를 만난 순간이구나라고 중얼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중얼거려야 하느냐? 여기서 실패할 때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자꾸 실패를 하고 있을 때는요, 이 음의 기울기를 만난 순간, 아, 음의 기울기를 만난 순간이구나 라고 중얼거려지지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 끝났다 라고 중얼거립니다. 아, 처음으로 지금 되돌아왔구나. 영원히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음의 기울기의 순간을 전개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전개냐고요?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소설의 5단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서 이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이 전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발단에서 자기소개를 했고요. 아까 그래프를 보여드릴 때 이 실망하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저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저는 빵빵 터질 줄 알았는데 그냥 제 속만 터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더 성공으로 나아갈지 실패로 갈지 갈림길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겠구나, 떨어져 나가겠구나라고 인식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강연이 완전히 폭망해버리면 어쩌겠어요? 물론 저도 기분이 나쁘겠죠. 막 좌절도 하고 막 후회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성공하는 강연자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할 겁니다. 이 일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갈등을 할 겁니다. 전개에서 하는 게 그거니까요. 제가 실패하는 사람일 때는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 망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자기 확신이라는 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확신해버리면 진짜 음의 기울기 방향으로 포기, 단념, 실패로 가게 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는 약간 우유부단한 게 좋습니다.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전개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해피엔딩의 결말 시나리오를 씁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요, 늘 다투는 부부들은 항상 단정을 짓죠. 싸움 시작하자마자 우리 이혼해, 우리 헤어져, 결론부터 짓습니다. 성적이 낮은 데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좀 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저께는 풀었었는데 오늘 못 푸는 문제가 나오면 망했어, 어차피 해도 난 안 돼 라고 결론을 내리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가 원만한 부부들은요, 싸우더라도 다르게 싸워요. 마음속으로 아, 이게 갈등의 시작이구나 하고 헤어지자는 말은 안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직서를 품고만 있지 함부로 던지진 않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둡니다. 부정적인 말을 행동으로 내뱉는 순간 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부부관계의 사람들은요, 갈등이 전개됐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우리 사이가 더 돈독해지겠지라고 믿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믿는다. 전개를 찍고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상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가 나옵니다. 아까 갈등 상황을 전개로 인식했고 해피엔딩을 상상했잖아요. 그 가운데 위기와 절정을 채우는 일이 남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위기와 절정을 통해서 해피엔딩을 향할까를 고민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도중에 오늘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을 먹었으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몸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하고 오늘 부부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이 해피엔딩으로 끝내려면 지금 옛날에 서운했던 얘기를

꺼내는 게 맞을까? 안 꺼내는 게 맞을까? 꽃이라도 한 송이 사들고 들어가는 게 위기 절정에 맞을까? 빈손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생각하는 위기 절정에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늘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고민도 하고요, 방황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 원칙으로 수렴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도피를 하는 게 아니라요, 미래는 성공으로 가정을 하고 지금 여기서 현재에 충실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비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이 정확한 적합한 위기와 절정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도대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오늘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이건 제가 운동을 하다가 개발을 한 방법인데요. 100% 성공한 겁니다. 뭘까요? 네, 이 정답은 플랭크를 하는 겁니다. 플랭크를 하면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내가 뭘 할 일이 있었는지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요. 막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아, 내가 방 청소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책 읽기로 했었었는데, 내가 신년 들어서 영어 단어 외울 참이었었는데 하면서 내가 뭘 했었어야 하는지 아이디어가 막 떠오릅니다. 진짜 뭘 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코 근육이라도 생깁니다. 언젠가 쓸모 있을 근지구력이 생기기 때문에 플랭크를 하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뭘 할지 플랜 B가 있다는 점,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랜 A는 세우셨는데 플랜 B는 못 세우시겠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제가 뭐 하라 그랬죠? 그렇죠. 지금 당장 뭐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플랭크를 하십시오. 하다 보면 분명히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고요, 떠오르지 않으면 코 근육이 생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플랜 A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되면 플랜 B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이면서 플랜 B로 글을 쓰다가 자존감 수업, 사랑 수업, 마음 지구력이라는 책을 쓴 작가 윤원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숨은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법 vs 실패하는 사람들의 생각법이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 씨가 전하는 강연이었고요.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 미카의 해피엔딩, 영화 프렌치 키스에서 뷰티풀 사우스가 부른 Dreamer, Little Dream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AI 시대 비전공자가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 개발자 윤여종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윤여종 씨의 친동생은 이른바 껌딱지입니다. 형 가는 데마다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어릴 때는 친구 생일 파티에 갈 때도 나 동생 좀 데려가도 돼? 하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다닌 윤여종 씨의 동생은 성인이 돼서도 형 아르바이트 하는 곳까지 쫓아왔습니다. 이렇게 일상을 함께했던 윤여종 씨의 동생은 심지어 형과 함께 개발자라는 같은 직업도 갖게 되었다는데요. 형제가 껌딱지처럼 붙어다니며 비전공자가 성공하는 비결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앱을 만드는 iOS 개발자 윤여종입니다. 저에게는 28살의 오랜 친구이자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28살이라고 하니까 다들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제가 좀 동안인 편이라 어릴 때부터 이제 길 가면은 이제 누가 형이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형 맞습니다. 네. 한 번은 제가 성인됨 기념으로 아버지가 이제 식당에서 술을 사주신다고 이제 잔을 두 개 달라고 했는데 종업원분께서 당연하게 저한테 안 주시고 제 동생에게 이렇게 잔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가장 유명한 형제 중 하나인 라이트 형제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저희 형제의 모습이 이런 라이트 형제의 모습과 좀 닮았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라이트 형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라는 엄청난 큰 것에 이제 도전을 하고 이제 발명에 성공을 했잖아요. 저희 형제도 이제 비전공자지만 새로운 것에 같이 도전을 하고 또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간 점이 많이 닮았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새로운 비행을 또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형제의 비행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생은 어릴 때부터 저를 졸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네. 부모님은 수학학원을 운영하셨는데요. 그렇다 보니 밤늦게까지 저랑 동생 둘이서 집을 지켜야 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형이지만 친구이자 부모님 같은 그런 형이 되었답니다. 물론 이제 둘이서 있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조금 있었는데요. 몇 가지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집에서 겨울에 호빵을 데워 먹다가 장판을 다 태워 먹기도 하고 집에서 동생과 1대1로 축구를 하다가 이제 베란다 유리창을 동생 머리로 와장창 깨먹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이제 동생이랑 매일 자주 붙어 있다 보니 다른 형제들보다는 덜 싸우고 더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어릴 때 친구들 생일 파티에 가거나 하면 이제 혼자 다니는 동생이 좀 쓸쓸하고 걱정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이제 친구들한테 자연스럽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혹시 내 동생도 데려가도 돼? 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이런 형 별로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동생은 항상 제가 가는 곳에 이제 자연스럽게 항상 따라오게 되었고, 마침 초등학교랑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제 친구들은 제 동생을 다알 정도니까, 뭐이 정도면 말다 했다고 싶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니까 제 아르바이트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네. 제가 대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했던 이제 주말에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빈자리가 생겼더니 동생이 자기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했고, 동생이랑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고, 오전엔 제가, 오후엔 동생이 이렇게 근무하면서 저희 이제 교대 근무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생과 저는 다른 형제들보다는 조금 더 끈끈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나이도 좀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하고, 관심사나 듣는 노래, 심지어는 게임도 같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둘이서 맨날 봐도 진리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엄마는 너네 맨날 보는데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냐고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가장 친한 친구이자 또 서로에게 가장 의지되는 존재를 이제 제 동생이라고 생각이 되게 되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뿐 아니라 형 따라 강남 간다고 제가 하는 일까지 따라오게 되었지 뭐예요. 동생은 지금 저처럼 개발자, 그것도 iOS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사실 제가 개발자라는 직업을 동생에게 추천해 준 거긴 한데요.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드리려면 먼저 제가 어떻게 개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하고 또 좋아하기도 했어요. 또 부모님이 모두 교육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6월까지도 그 꿈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은 좀 저한테 사춘기가 좀 늦게 왔는지, 아,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 내가 선생님이 되면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비슷한 일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이제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이제 얼마 안 남은 수능을 앞두고 뭐 며칠 생각한다고 이제 제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명확한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방향성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공부에도 집중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재수를 택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꿈을 확실하게 찾진 못했고, 그냥 취업이 잘될것 같은 학과인 자동차공학과를 선택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채로 대학교 생활이 흘러서 4학년이 되었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늦기 전에 취업을 해야 될것 같고, 아직 앞날이 불안했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매일매일 막연히 걱정만, 아, 나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아마 대학교 고학년이신 분들 또는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네요. 네. 그러던 중에 개발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길을 조금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개발자 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개발자 붐도 있었고, 또 개발자라는 직업은 제가 반복적인 것보다 좀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들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거를 좀 좋아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막연히 개발자가 개발자 관심 있고 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 실제로 개발이라는 것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는 알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저한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개발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요.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 취업 사관학교 혹은 새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같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여러 가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을 다 도와주고 멘토링도 해줘서 취업이 될수 있게 물심양면 힘써주시는 곳이에요. 그때 우연히 친구가 저한테 그 링크를 보내줘서 제가 그때 한번 찾아보니 뭐 엄청나게 교육 과정이 많더라고요. 뭐 데이터 교육도 있고, 이커머스, 인공지능 이런 뿐 아니라 뭐 디자인에 관련된 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비전공자도 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iOS 앱 개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마 그때가 제 개발자를 위한 길이 열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설 교육기관에서는 6개월 과정에 500만 원, 막 600만 원 하는 몇백만 원씩 하는 것이 기본인데, 서울시에서 이거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조금은 제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큰 기대를 못하고 들었던 게 당연했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무언가를 처음부터 새로 배운다는 게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이라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심정으로 이 과정을 진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했습니다.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이제 복습과 과제를 진행하고 또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근처 사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매일매일 수업 끝나고 스터디를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여담으로 제 멘토님들은 새벽 3시까지, 저 이제 개발자들은 새벽에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들을 수 있었고 개발자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교 4년간 혹은 그 전까지도 어떤 진로를 가야 할지 늘 고민을 했고 개발자가 되기로 마음 먹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랐었는데 그때 이제 길을 알려주고 또 취업이 되게끔 도와주는 새싹이 진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같은 과정을 들었던 동기들도 대부분 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료식 날다 같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수료식 날 멘토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이제 큰절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게 엄청 화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너는 그래도 뭐 공대 나왔지. 너 수학 좋아했다며. 그러니까 개발자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새싹은 전공과 관계없이 비전공자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갈 수 있었어요. 제 동기들도 전공이 진짜 다양했거든요. 뭐저 같은 공대생들뿐 아니라 뭐 외국어 전공, 미술 전공, 음향 전공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전공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일을 하다 오신, 뭐 군인을 하다 오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문이과의 여부보다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어떤 즐거움을 느끼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새싹 수료 후 제가 회사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제게 고민이 있다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동생은 모델하우스를 짓는 회사의 현장 관리직으로 1년 정도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직업 특성상 새벽 5시에 기상하고 주말도 없이 거의 주 7일을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설 쪽이다 보니까 한두 달씩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돼서 타지에 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너도 개발자 한번 해볼래?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어요. 그때 마침 제가 수료한 과정에서 이기생을 모집하고 있었고 평소에는 제말잘안 듣는데 중요할 때는 그래도 형 말을 잘 듣는 동생은 비전공자임에도 용기를 내어서 이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또 뭐든지 이제 새로 뭔가 배우고 처음 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동생도 아마 새싹 과정 처음을 시작했을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조금 먼저 시작해서 제가 뭐 이것저것 알려주고 도와주기도 했지만 또 아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잔소리를 또 엄청 많이 했어요. 네. 하루는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듣고 있는 동생에게 복습은 잘 하고 있냐, 뭐 블로그는 잘 쓰고 있냐 물어봤더니 동생이 눈을 도끼 눈을 뜨고 형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따지듯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했어 라고 하면서 제가 실제로 과정 동안 들었던 매일매일 썼던 일지를 제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썼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복습을 하게 되고 블로그에도 공부한 내용을 꾸준히 쓰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아마 고3 때보다 제 동생은 그때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동생은 제 6개월 전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은 결국 혼자서 이겨내야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6개월 과정 끝나고 동생도 iOS 개발자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네, 지금은 어느덧 1년 가까이 지금 동생이 재직을 하고 있고요. 취업 후에도 동생은 개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아,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네. 이게 알면 알수록 개발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동생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좀 대견하기도 해요. 아직은 제가 선배지만 동생이 더잘 아는 부분도 있어서 서로에게 이제 모르는 것을 알려주면서 서로를 이제 이끌어주고 있어요. 집에서 만나기만 하면 막 개발 이야기로 토론을 하기도 그렇게 한답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뿐 아니라 이제 직업까지 같으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서는 동생이랑 이야기가 끊기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 동생은 철이 들었는지 부쩍 아, 나 진짜 형말 듣기를 진짜 잘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형말 들어서 손해 본 적이 없다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마 내색을 별로 안 했지만 삶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 말을 옛날에는 진짜 제말안 들었는데 엄청 잘 듣고 있답니다. 네. 제가 집에만 가면 예전에는 아 공부해 맨날 이랬는데 요새는 공부를 알아서 척척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와 요정아 여진이가 이상해 막 주말에 알아서 막 공부를 다해 이러면서 신기해하면서 또 대견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아들들이 알아서 취업도 척척 해내고 주말에는 집에서 공부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엄마는 이제 아들들 다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담으로 저랑 동생은 아이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머니는 갤럭시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한다면 어머니도 이제 갤럭시가 아닌 아이폰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개발자가 되고 가장 좋았던 점은 매일매일이 새로웠다는 점이에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됐거든요. 사실 수학 공부나 이런 거는 정해진 공식이나 뭐 프리과정 등이 있지만 개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민해서 내 힘으로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고 매일매일이 재밌고 또 좋더라고요. 개발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개발자 자랑을 조금 하자면요. 먼저 기업에서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아직 많습니다. 물론 잘하는 개발자들을 선호하긴 하지만 그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대우가 좋은 편입니다. 나름 전문 인력으로 쳐주다 보니 연봉도 낮은 편이 아니고요. 또 재택근무나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해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또 머리를 많이 써서 이 머리는 좀 아프지만 몸이 막 힘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매일 모니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북목이랑 디스크에는 조금 취약하다는 약점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해서 너무 장점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냥 좋은 것만 아닌 게 개발자라는 직업은 취업을 위한 공부의 양도 많지만 특이하게 취업을 하고 나서 공부해야 되는 게더 많은 직업 중 하나랍니다. 네. 처음 입사하고 나서는 매일매일 퇴근하고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출근하고 주말에도 공부를 해야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고 최근에는 제가 좀 신기하다고 느낀 게 제가 공부하다가 와 진짜 재밌다 이러면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아 이거 나 미친 건가 이렇게 생각해갖고 좀 이렇게 무섭기도 했답니다. 저희 형제는 요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같은 앱 개발자다 보니까 같이 어떤 앱을 만들어 보자. 너는 뭘 잘하니까 그럼 내가 여기를 맡을 테니 넌 여기를 맡아라라고 얘기하면서요. 둘다 개발자다 보니 같이 미래를 걸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이제 같이 더 든든하고 더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라이트 형제처럼 저희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자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이제 엔진이 되어주고자 계속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우연치 않게 마침 아이폰에 앱에 테스트용 앱 이름이 테스트 플라이트, 즉 시험 비행인데, 시험 비행? 뭔가 이것마저 저희의 운명이 아닐까요? 네, 아마 라이트 형제도 혼자였다면 비행기를 발명하는 건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마 동생과 형 같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직은 동생과 함께 비행기로 예시를 들면 장난감 글라이더밖에 만들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동생과 같이 꾸준히 나아간다면 나중에는 제가 비행기 같은 거대한 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형제들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거나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새싹에서 멘토로 활동하며 많은 분들의 꿈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제가 또 같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 얘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비전공자지만 나 이런 거 해보고 싶고 어떤 꿈이 있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꼭 청년취업상황학교 즉 새싹을 찾아주세요. 혹시 아나요? 뭐 내가 정말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과정이 있을지 그리고 혹은 내가 우연히 했는데 그 직업이 내 적성과 또 찰떡일지 모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비행을 응원할 테니 여러분들도 저희 형제의 비행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윤여종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숨은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법 vs 실패하는 사람들의 생각법.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 씨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연, AI 시대 비전공자가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 개발자 윤여종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제이브라더스가 부른 아빠의 청춘, 그리고 대표적인 형제 밴드죠. 산울림의 회상.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 7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씨의 진술과 관련 녹취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신한은행에 이어 KB 국민, 하나, BNK 부산은행에서도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0: 금융당국은 은행 카드업권에 외부 노출 전산 시스템 긴급 점검을 실시했고 경찰도 관련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공격 수법과 원인을 분석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윤석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을 헌법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추진했으며 실제 제명 여부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이야기하던 중 해당 발언을 했으며 오늘 입장문을 내고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표현에 신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맡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중소청과 공소청은 오늘 각각 개청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으며 중소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경찰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기관별로 업무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근원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용 압박 전이와 수요 측 압력 확대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낮아졌지만 한국은행은 지난해 통신요금 감면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가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실제 물가 오름세는 다소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지급할 이혼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SK 지분 2.3%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SK는 오늘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을 다음 달 2일부터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7.7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내게 언제나 사랑하고 모르면 바로 지금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지나간 모든 순간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5: 어느 쪽이 진지할까요? 목소리만으로는 흉내낼 수 없도록 가족끼리 서로 확인할 말을 미리 정해두세요. 미국 FBI도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알림 기능을 살펴봐주시고 알림 기능을 켜드리세요.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6: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5: 두 번째 목소리가 AI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기적의 여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김성녀 선교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근데 제가 이렇게 지고주 순하게 하고 이러는 성격이 아니에요. 네. 화가 나면은 네. 좀 화를 분출하는 스타일인데 네. 남편이 딱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기도 싫어요. 네. 집에 야구방망이가 있네요. 야구방망이 딱 들고 아, 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네. 대. 근데 남편이 자기가 잘못한 거 네. 알아요.
2: 네. 그럼 돼요?
3: 알아도
4: 바로 엎드리고
1: 잘못한 거 아니까 아, 그냥 군소리 안 하고 대더라고.
2: 그래서 때렸어요?
1: 그래서 열받았고 이 놈이 아 그래도 너무 세게 때렸기 때문에 네. 여러 대 안 때리고 그냥 짧고 굵게 한 대 딱
2: 풀스윙으로
1: 딱 때리고 끝냈어요. 그리고 네. 남편이 어떤 때는 이게 내가 싫어하니까 네. 그 술을 몰래 숨겨놔요. 네. 딱 발견한 순간 네.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래서는 네. 바로 그냥 콸콸콸콸콸 버렸거든요. 네. 저 아까운 그런 식으로 했는데 또 저기 또 숨겨놓은 거 있어요. 네.
4: 대?
1: 대가 아니에요. 네. 화가 나서 창 밖으로 그냥 보는 듯이 팍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네. 눈이 많이 내려서 네.
3: 안 깨져요?
1: 깨지는 게 아니고요. 눈 속에 파묻혀요.
2: 파묻혀. 네.
1: 남편이 몰래 가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2: 또 사라지네. 아, 이거 조금밖에 안 되겠네.
1: 그렇게 해도 예. 이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4: 쉽지 않지. 예.
2: 그래서 어떻게
1: 마음은 원의로돼 네네. 이게 쉽게 안 끊어져서 예. 한 번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 내가 술이 안 끊어지네. 술기신이 안 나가. 아.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도 했는데 예. 또 한 번씩 이렇게 유혹에 져서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술이 취하고 온 날 우리 솔빈이가 예. 이제 아기였을 때 예. 누워서 자고 있는데 예.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4: 예. 그죠, 그죠.
1: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밑에 있는지도 모르고 애를 깔고 앉은 거예요. 근데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놀랐어요. 예. 그래서 남편이 술이 취한 와중에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 술귀신이 안 나가. 그래서 남편과 함께 네. 같이 손잡고 한참을 기도를 했어요. 남편은 마음 가운데에 남 부인이 잔소리를 하고 부인에게 구타를 당해도 끊어지지 않던 예. 그 술인데 예. 우리 딸이 나같이 술 마시는 남편 만나면 어떡하지? 나처럼 술 마시는 남자 만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딸을 향한 마음 때문에 작정을 하고 다시 기도를 했는데 네. 그때에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에 네. 평안과 응답이 오더라고요. 아 이제는 되겠다 라는 마음이 기도 가운데 확실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응답을 받고 들어가서 편안히 잤어요. 예. 근데 남편은 그날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어머. 밤새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죠. 오. 근데 남편은 내가 술이 취해서 이 화가 꼬여서 나온 거지.
2: 그럴 수도 있죠.
1: 이게
2: 그렇지.
1: 정말 방언일지 네. 이제 긴가민가한 거예요.
4: 주사랑 헷갈릴 수
2: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방언이냐 주사냐. 네.
1: 긴가민가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맨정신에 네. 내가 정말 방언을 받은 것이니 맨정신에 기도를 했더니 방언이 나왔어요. 와. 이게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과 네. 남편이 방언에 기도를 하는 것의 무게가 다른 것이 네. 남편은 이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납득이 되어야지만이 아. 내 것으로 들어온 사랑이기 때문에 예. 더딜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성령의 은사라는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예. 과학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 참 어렵고 더딜 수밖에 없었는데 아. 그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본인의 삶 가운데에 네. 아주 큰 계기인 거죠. 예. 그리고 큰 체험이었던 것이고요.
2: 예. 그제서야 무너졌군요.
1: 그제서야.
2: 그제서야.
1: 남편이 하는 말이 술이 냄새도 맡기가 싫어. 와. 그래서 알았죠.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사람이 아무리 결단을 맞아요, 해도 맞아요. 소용이
2: 맞아요.
1: 없어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았죠. 또 뭐

0: 아내에 대한 사랑보다 딸에 대한 사랑이 더 큰가?
1: 아, 당연하죠.
2: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자꾸 때리니까 먹는 거예요.
3: 네, 매 때문에 또 있을 거예요. 맞기 싫으니까.
2: 어차피 뭐 맞을 바에 맞아 한 두 대 맞고는 또 먹지 뭐 이러는 거지.
3: 아니 연락 부서 대. 그럼 이 한 글자에 대한 공부.
0: 아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데요. 네. 제가 늘 때린 게 아니고 그때 딱 한 번 때렸어요. 그 우리 어머니 보시면 큰일 나요.
3: 아니요, 아니요.
2: 알 건 알아야죠.
3: 제가 볼 때 많은 여성분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3: 근데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스크바대 굉장히 유명한 데에서 이제 치의대를 졸업하셨고 치과 의사가 이제 되셨잖아요.
0: 네.
3: 그 다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평안하고
0: 그치.
3: 누릴 수 있는 삶이 이제 예고가 돼 있는 것인데.
2: 그러니까.
3: 예. 어떻게 이 삶을 포기하신 건가요?
0: 저희가 공부를 예. 시작한 목적도 하나님 일을 하겠다였잖아요.
3: 네.
0: 그래서 애시당초 치과의사가 되어서 잘 맞고 네. 잘 살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3: 네.
0: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였던 베트남으로 남편이 먼저 갔어요.
3: 예.
0: 그리고 남편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3: 예.
0: 이제 궁금증이 조금 더 있었고
3: 아, 예.
0: 그리고 모스크바 의사 면허로
3: 예.
0: 일을 하기도 편한 곳이 또 그런 사회주의 국가였기
3: 아,
0: 때문에
3: 예.
0: 베트남에 가서 먼저 준비를 한 후에 저희를 불렀고
3: 예.
0: 베트남에서 있는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저는 또 다른 오신 선교사님과 또 시골 진료봉사를 다니고 적십자들과 함께 진료봉사를 다니다가
3: 예.
0: 캄보디아에 계시는 분이 예. 캄보디아에도 진료를 한번 와주세요
3: 예.
0: 라는 부탁이 있어서 설날 진료 장비를 꾸려서 빈민촌에 진료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3: 예.
0: 그렇게 두 번을 진료봉사를 다녀주고 났더니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3: 예.
0: 마음에 계속 남고 또 그때는 이미 이제 어느 한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도록 페이닥으로 일을 하도록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렇게 할 생각을 했더니 가슴이 탁 막혀와요. 나의 시간, 나의 젊음, 나의 열정을
3: 예.
0: 이 돈만을 벌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40일간 작정 기도를 하자. 그래서 둘이서 같이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을 때
3: 예.
0: 40일이 채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저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셨어요.
3: 예.
0: 그래서 그래, 그럼 캄보디아 의료선교사로 가자. 그리고 저희가 캄보디아 의료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3: 예.
0: 캄보디아에 의료선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만나서 저희를 바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 그것이 하나님 뜻인 그때 당시에는 한국인 치과의사로는 저희가 캄보디아에 처음 발을 밟은 것이죠.
3: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은미한 섭리네요. 그럼 처음에 캄보디아 가서 이제 어떤 사역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0: 이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일반 목회자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3: 네.
0: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저 사람은 누군고 할 텐데
3: 예.
0: 이빨이 서른 개가 넘잖아요.
3: 예.
0: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3: 그럼요,
0: 심지어 스님도 아파요.
3: 예.
0: 그래서
3: 그럼요.
0: 꾸준히 처음에는 한 마을을 지정을 해서
3: 예.
0: 꾸준히 그 마을 가서 진료를 해줬더니
3: 예.
0: 그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네 하고
3: 예.
0: 마음을 열더라고요.
3: 예.
0: 그리고 우리가 오세요 오세요 안 해도 알아서 계속 우리가 가면
3: 그렇죠.
0: 모여요.
3: 예.
0: 때마다 가니까
3: 예.
0: 그럼 그 모인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요.
3: 예.
0: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자 양육을 하고 그리고 제자 양육을 해서 성도가 생기면은 교회를 짓고 그리고
3: 네.
0: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제 그 안에서의 리더십을 이렇게 세워서 신학 공부를 시켜주면서 이제 그 리더십이 그 교회에 이렇게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세워지게 되면은 차츰차츰 저희의 영향력을 이제 뒤로 물리죠. 목회자와 선교사의 차이가 있다면은
3: 네.
0: 목회자는 이렇게 나의 교회를 잘 키우고

0: 예, 예.
1: 성장을 시키는 것이라면은 선교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길을 닦고
0: 씨앗만
1: 털을
0: 뿌리고,
1: 다지고 예. 뿌리고 다지고 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것 같으면
0: 빠지고
1: 그래서 또 다른 마을로 가고 다른 마을로 가고 그렇게 이렇게 교차 반복을 하면서 지금 18년 차 10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2: 이야, 대단하시네.
0: 대단하시네요.
3: 와, 이 뭐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그 가운데 있었겠으며 죄송하지만 저는 그 또 남편 선교사님이랑 그런 트러블이 없어진 거예요? 술 이후에?
1: 아니죠. 아.
0: 그분은 뭐 계속 있죠, 술 외에. 그죠?
1: 아, 이제 굉장히 신실하고 성실하시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아들이 되었어요.
2: 예. 네.
1: 아들이 되었는데
0: 예, 다 좋은데
1: 또 선교 안에서는 예. 같이 선교를 하는 안에서 또 이게 방향이 또 안 맞더라고요.
2: 아, 결이 다르구나.
1: 네. 이분은 어떡해요? 하시는 말씀이 예. 정말 다 오르신 말씀이에요.
0: 네.
1: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겠느냐.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지.
3: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1: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섬김으로 온전히 하나님 자녀답게 섬김으로서 보여주자.
0: 네.
2: 그 목사님 말씀, 그 남편의
1: 네, 말씀. 남편의 말씀이었고 예. 그리고 저의 말은 예. 그것이 한국이라면 맞는 말이에요.
0: 예.
1: 한국은 예수님 믿든나 안 믿든나 이름을 다 알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시골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한테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남편은 자꾸 오는 환자들 진료하느라고 우리 같이 진료봉사로 오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학생들 데리고 이제 제자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아니 여기 빨리 어시 해야 된다고.
3: 환자도 엄청 많구나.
0: 두 분 다 맞는 말씀인데.
2: 맞는 얘기인데.
0: 예.
1: 근데 선교지 상황에서는 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맞았죠.
3: 예.
1: 이 사람이 그거를 언제 깨달았는가 하니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더니 현타가 딱 온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뽑은 이빨만 해도 한 양동은 될 것 같은데
3: 무섭다.
1: 이 많은 사람 중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분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0: 예.
1: 이제 생각을 하셔서 또 이제 사역의 결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같이 맞춰지게 된 거죠.
0: 아니, 같이 동시에 안 됩니까?
2: 그러니까
0: 치료 받으면서 귀에다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1: 좋은 생각이었군요.
0: 기도하면서 말씀하시고
2: 쏘면서 네.
0: 안 믿다고 안 믿겠다 하면 좀 세게 빼고 네.
2: 주님 믿으세요? 하면서
3: 아니 근데 캄보디아 그것도 또 어렵잖아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전할래도
1: 그렇죠.
3: 네.
1: 그러니까 저희가 오자마자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서 언어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려니까 진짜 유치원생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0: 그런
1: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0: 간단한 단어들만.
1: 뭐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정말 간단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0: 예.
1: 근데 복음이라는 게 역시 수많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0: 그렇죠.
1: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0: 맞아요.
1: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은
0: 맞아요.
1: 이 둔한 입술, 이 아이와 같은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복음은 언어의 능력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어요. 저희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정말 많은 세월을 수고를 했잖아요.
3: 예.
1: 그리고 많은 사랑과 많은 섬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 예.
1: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장을 못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봉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익만 요구를 하시는
0: 예.
1: 분들이 있을 적에는 참 가슴이 아파요.
0: 예.
1: 근데 그걸

중에서 또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수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가 또 너무 열심히 했다고 그것이 부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는 그야말로 통로로 쓸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할 뿐이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구나.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한 데가 부응이 잘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한 대가 안 됐으면 아 우리가 좀 했지 라고 자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절대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그리고 우리를 스루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셔요.

0: 아까 생모께서 이제 세상 떠나실 때 유언으로 우리 성녀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선교사라고 미리 선포를 하신 열매를 지금 맺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 시절의 성녀와 지금 이제 살아오신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어머님 선포대로 잘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1: 저는 저를 지칭을 할 때 스스로 저는 기적의 여인입니다.
0: 아, 왜요?
1: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를. 이 방송의 간증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두신 분들은 김성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에게는 구구단도 뒤늦게 연애가 의사도 되고요. 네,
0: 그래요.
1: 그리고 만약에 그냥 돈 버는 치과 의사가 됐으면은 제가 보는 세상은 이 구멍 안이 전부 다였을 거예요.
0: 예, 예, 예.
1: 하나님은요 입구석만 보고 살 수 있었던 저를 정말 넓은 세상을 펼쳐서 보게 해주셨고, 그 넓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해주셨어요. 감사하고 은혜죠.
0: 그러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제 돌아가셔야 되죠?
1: 그래야죠.
0: 예, 돌아가시면 또 어떤 계획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 저희가 늙고 노쇠해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져서 할 수 없게 되어도 그 땅에 그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과 의료 학생들, 그 학생들이 스스로 섬길 수 있는 봉사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이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치과 의료 섬교 센터,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나이가 드는 여성들 우울증 많이 생겨요. 특히 캄보디아 땅은 더 심해요. 많이 심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가꿀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더 우울해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노화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를 했었거든요, 이미. 이제 그런 강의들을 이렇게 또 앞으로도 비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쥐어쥐어 짜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약하면은 지금 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꿈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루어질 거라 생각.
0: 한국으로 돌아오실 계획이 없네요. 인생의 계획이 언젠가 한국에 와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라는 계획이 없어서, 그 지금 캄보디아 얘기를 하시면서 얼굴에 그 막 설레임을 느끼는 소녀의 표정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 땅만 품으시면 이렇게 좋으신가 봐요.
1: 캄보디아 참 좋아요. 더운 것만 빼면, 아, 그 더위는 어떻게 해도 적응이 안 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요.
0: 예. 여기도 여름에 엄청 더워요.
1: 한국 사람들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도 너무 좋아요. 제 친구 가디건 입었잖아요.
0: 네네. 오, 좋아 보이네요.

0: 캄보디아는 덥고 덥고 또 더워요. 이 입을 일이 없거든요.
1: 깃발 입을 일이 없어서.
0: 근데 캄보디아 한국에 왔더니 오 지금 막 전 나라를 에어컨을 틀은 것 같아요.
1: 아, 시원하고.
0: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뭘 하고자 원했을 적에는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
1: 그렇죠. 기회 땅이고요.
0: 예. 그래서 한국 너무 좋습니다. 한국 너무 좋아요. 예. 한국 너무 좋아서 은퇴하면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1: 그래요. 그래요. 예. 오늘 말씀하신 그 모든 기도 저희도 함께 이루도록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한국이란 땅이 왜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나 저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유일하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아니겠어요? 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험한 곳에 사시면서도 나오신 선교사님들마다 그 땅이 너무 좋대요. 그 땅만 생각하시면 이렇게 막 설레어 하시고 그 땅에 심은 씨앗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수십 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을 찾았을 그 선교사님들이 뿌린 씨앗들이 지금의 선교사님처럼 아픈 곳, 열악한 곳,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땅에 포장도로를 깔아서 우리가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편하게 의료 혜택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 땅이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해서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재탄생을 한 그 기적이 이제 캄보디아 땅뿐만 아니라 많은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뿌리고 있는 씨앗이 그 미래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고 있는 그 역사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캄보디아 땅을 생각하시면서 막 설레하시고 비전을 꿈꾸시는 모습이 우리 저희는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있는 한심한 낙우가 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갖게 됐고요. 앞으로 캄보디아 땅에 있을 놀라운 역사를 저희도 기대하고 이제 뉴스에서 캄보디아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선교사님을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SBS
1: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3: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축구에서 아무리 화려한 플레이를 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며 기도, 봉사, 헌신 등 화려한 신앙생활을 해도 미움, 시기, 질투, 이기심, 욕심, 교만이 있고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다른 위선에 빠져 있다면 드리블은 잘하지만 골 못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신앙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영혼육의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방향이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첫째 뜻인 생명에 맞춰 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잠깐 삶이 생명을 추구하는지 아닌지가 영생과 심판을 결정합니다. 지금 우린 영생을 이룬 게 아닙니다. 이 순간도 영생이냐 멸망이냐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의 연속입니다. 이제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혼육의 생명 모습이 되도록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의 생명 상태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의 생명 상태는 무엇보다 성령님을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령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성으로만 살지 마시고 영안을 갖춰서 영의 세계도 보며 소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

0: 성령 도움을 받아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죄와 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성해서는 악한 영에 당당히 맞서 이길 줄 아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정신세계, 즉 지정의 생명상태는 우선 세상 지식에만 머물지 말고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깊이 아는 천국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겠죠. 그리고 감정은 욕심, 교만, 이기심, 두려움, 미움, 분냄, 시기, 질투를 버리고 성령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특히 살면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등 상황에서 사탄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순종을 지켜내는 겁니다. 끝으로 육의 생명 상태는 사망의 존재인 우리의 육건강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몸의 생명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영생의 존재가 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몸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몸의 생명은 영과 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영과 혼의 건강을 이루면 자연히 몸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 건강을 위해 홍수처럼 의학적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거 하나만 지켜도 몸 건강이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위와 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위와 장 건강만 지켜도 만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적증후군 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형상 제1의 속성인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무리하면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제1의 뜻은 영혼육의 생명이 온전해지는 것이란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영혼육이 온전해지려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존재로 이끈 죄의 감정을 성령의 감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 셋째, 성령의 감정으로 변화하려면 성령 동행의 다섯 단계를 훈련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매 순간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쟁취합시다. 다음 시간엔 진리 안에서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영 장로였습니다.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석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분이 뭔가 잘못한 게 많으신가 봐요. 아내 되시는 성도님에게 성도님 아니 힘드시

계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느라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뭐 할 말이 있나요? 제가 잘못한 게 많은걸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평소에는 그렇게 씩씩하신 그 성도님이 오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에 아, 쌤통이다 이랬겠어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쩜 저 성도님의 마음은 나랑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죠. 정말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참 죄송하고, 참 사람들이 또 내 배우자가 또 내 자녀들이 이런 거 몰랐으면 좋겠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목사인 저도, 나름 주님 앞에 잘 산다고 하는 저도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연수구에 사신 어떤 성도님이 얘기해 주신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해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연수구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교회 얘기가 나왔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저 필그림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 너무너무 유명하대요. 왜 유명하냐면 거기 담임 목사가 성자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아멘을 황원빈 목사님만,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황원빈 목사님만 저에게 아멘을 해주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 마음에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봐주셔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죄짓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25세 이제 정식 감리교 코스에 들어갔고, 25세 제가 이제 목사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던 전날이 기억납니다. 자꾸 정처 없이 방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같은 거예요. 그리고 25살 4월에 안수받는 그날부터 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 죄에 안 질 줄 알았어요. 결혼을 하면 죄에 안 질 줄 알았고, 담임 목사가 되면 죄에 안 질 줄 알았고, 나이가 들면 죄를 안 질 줄 알았고, 또 필그림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죄를 안 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예전의 그 혈기왕성한 죄악의 마음들이 가득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막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죠. 하나님, 저 거듭난 거 맞을까요? 거듭난 거 맞을까요? 하는 마음이 오늘 그 성도님을 심방하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죠.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도 우리처럼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죄를 주님 앞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붙잡고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괴로워하고 있다가 마음이 쇠해지다가 놀라운 것은 자백하고 사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첫 가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35장 1절 말씀,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명예라면 최고의 명예를 갖고 있던 다윗에게 최고의 복이 있대요. 그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가 복이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으시죠?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마음은 그런가요? 그건 죽은 믿음이니까 그런 거죠.

경험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더 이상 없어요. 기도를 해도 막혀있고 답답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액이 말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이 오지 않아요. 언제요? 주님과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괜찮으세요? 주님과 끊어졌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비참해져요. 제가 아는 제가 뉴스에서 목사님을 뉴스를 보았어요. 교계 뉴스였는데 설교 전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TV로 뭘 시청을 하다가 음란물을 시청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고지서가 어디로 날라오겠어요? 교회 사무실로 날라오겠죠. 그러니까 왜 교회에 TV를 설치하냐고요. 제 방에는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게 교회 장로님들에게 걸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게 전국에 있는 뉴스에 다 나갔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드러나는 것은 이만큼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 더 무서운 일이 나요. 내 얼굴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내 죄가 다 까발려져갖고 이제는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자기가 목회 열심히 하겠다고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이 목사님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죄를 짓는 거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요 누가 무서워요? 성도들이 무서워요. 누가 무서워요? 돈 끊어지는 게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내 명성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무서워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주님이어야 하는데 우린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신음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신음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낮에 죄를 짓고 저녁에는 주여 부르며 예배하는 오늘 김영석이라는 존재를 봐요. 낮에 죄를 짓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위선적인 저의 모습을 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띄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죄를 품고 속으로 썩어가고 있어야 합니까? 바울도 이런 탄식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람이 죄가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사람일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증류수처럼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성경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살길이 있어요.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조건이 붙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놀라운 영적인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 이 죄된 모습을 갖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조건 없이 곧 우리를 고치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구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살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뼈가 진액이 나올 정도로 썩어가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 있는 썩은 환부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거예요. 넘어지셨어요? 여러분 넘어져요. 저는 넘어져 봤잖아요. 아니, 수차례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살 길이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보혈이 씻습니다. 회개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끔 우리는 후회와 회개를 헷갈려 합니다. 베드로는 죄사함을 받았죠. 가룟 유다는요, 고민하고 밤새도록 씨름하다 결국 그 생명을 그냥 해하게 돼요. 왜 그렇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맡긴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고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그 길을 아는 사람, 그 방법을 아는 사람, 그래서 죄와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쏟아내는 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과연 이곳에서 목회할 자격이라도 될까요? 그러나 저에게 종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오늘도 제가 유일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원래는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려고 애쓰는 수도사였냐면요, 그는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늘 고해 성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고해 성사를 하는 신부님이요, 이제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만 와라. 모아서 와, 모아서.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만해라. 그만 갖고 와. 그럼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그가 한 번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오르셨다는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에게는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실 것이야. 그는 수도 없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올라간 그 계단 가운데 그는 평안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믿을 때 그의 마음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죄는 무엇으로 씻을까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고행을 하며 가슴을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송하거든요. 왜냐하면 염치가 없거든요. 이거를 그래도 거룩하게 해보고 나가야 될 거 아닐까요? 저는 사택이라는 공동체 안에 살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택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먼저 손을 내밀고 가서 만나고 하지만 참 돌아오기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염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염치가 있죠. 어떻게 다시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거룩해지고 제가 이 윤리적인 삶을 좀 살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변명 중에 가장 그럴듯하지만 가장 사단적인 변명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괜찮아지면 가겠습니다.

주님, 거룩해지면 가겠습니다. 주님, 온전해지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해질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거룩해질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우리 주님 앞에 고꾸라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 앞에 고꾸라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고름을 짜내기 시작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의 온몸에 진액이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징계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괴로움은 왜 있을까요? 주님의 사인인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셔서 죄인 위에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성도가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면 그 가정도 사업도 건강도 막힐 때가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무서운 주님,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잘 들어주세요. 그때는요, 주님 앞에 고꾸라질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안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멘. 여러분, 누구를 징계해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 괴로워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이 다 드러나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십니까?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에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복하리라, 아뢰리라, 숨기지 아니하리라 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데 저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의로움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뭐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한 가지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나는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저는 매일 묵상해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 앞에서 설교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읽으며 제 마음에 유익이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제 마음의 유익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받는 코스가 있대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이 코스를 넘기지 않으면, 이 과정을 넘기지 않으면 절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이 술 기운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중독자들은요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중독

0: 되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이 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밤일까요? 하나님, 저는 죄에 중독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살 길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그림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2: CBS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4: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5: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4: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유래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헤아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이나 돈, 날짜를 하나씩 세어본다는 뜻인데요. 그보다 또 더 깊게는 누군가의 고충과 마음을 짐작하고 이해한다는 뜻으로도 쓰이죠. 생각해보면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말로 다 하지 못한 사정까지 가만히 살펴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는 내 곁에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기보다 그 마음의 무게를 조용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히즈윌의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정성을 헤아려 보려고 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다 헤아릴 수도 다 기록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고 이 찬양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9월을

마무리하고 10월을 맞이한 그런 한 주간이었잖아요. 시간의 흐름도 느낄 수 있었고 깊어가는 가을을 온 몸으로 또 체험하는 그런 일주일이 아닌가. 금요일에는 이렇게 월요일부터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사랑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육종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0: 두 곡의 찬양 이어봤어요. 그 사랑 얼마나 오늘은 프로비던스 워십 다 표현 못해도 그리고 황지영의 너를 사랑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준비하고 있는 코너 CCM English 지금 시작할게요. 정말 근사하게 그 CCM 잉글리시를 좀 던지듯이 제목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얼굴을 딱 뵈면은 진짜 웃음이 나서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도 1000번째 정성욱 목사님과 함께하는 목사님 한번 해주세요. 제대로 CCM 잉글리시 CCM 이렇게
1: 잉글리시
0: 자 오늘도 영어 배우실 준비 되셨나요? 저는 이렇게 매번 너무 네. 가사를 은혜롭게 네. 또 소개를 해주셔서 특히나 우리 버전으로 잘 예. 소개가 된 곡들을 또 저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1: 그쵸, 예.
0: 그렇게 좀 비교해서 들어보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이렇게 받는 은혜가 또 있잖아요.
1: 와우. 아유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네. 저야 뭐 감사하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영어는 네. 쉽지 않다.
1: 어렵죠.
0: 어렵다. 에이,
1: 우리나라 말도 어려운데.
0: 감사해요. 저 정말 우리말도 어려워요.
1: 우리말 어려워요. 그 저는 어렵습니다. 또 전문가시니까 또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0: 발음도 요즘에 좀 힘들어요. 이런 귀여워. 얘기를 또 하면 정말 아이고 지하실 것 같았어. 언제나 이렇게 유쾌한 웃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 아이고 별말씀을요.
0: 명절도 잘 보내고 이제 아유, 10월 보내. 시작이 됐잖아요. 목사님 늘 너무 바쁘셔서 또 10월엔 또 무슨 사고를 치고 다니실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뭔가를 하시잖아요. 열심히.
1: 근데 저는 그렇게 세계를 돌고 나면 한국의 가을에는 꼭 와서 이렇게 나무늘보 모드로 삽니다. 지금 그래서 나무늘보.
0: 약간 나무늘보. 네, 지금 나무늘보. 그럼 영감을 받아서 혹시 1000번째 네. 세 곡이 나오지 않을까.
1: 세 곡이 나올 수도 있죠.
0: 저 진짜 1000번째 곡들이 너무 네네. 한 곡 너무 좋은 아유, 곡들이 뭐. 많아서 특히 저는 크리스마스 앨범을 유독 또 좋아하기도 네네네네. 하고 해서 네.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0: 하거든요.
1: 크리스마스 새 신 음원을 준비하고 있긴 해요.
0: 아.
1: 네, 준비는 하는데.
0: 네. 아직은
1: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
0: 아직은 남은 을보를 좀
1: 남은 을보니까
0: 누리겠다.
1: 네, 준비는 하고 있는데.
0: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네. 오늘 이제 어떤 곡을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아, 제가 참 좋아하는 곡 한 외국 찬양 중에 세 곡 네. 정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곡을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0: 네.
1: Because of Who You Are.
0: Because 네. of Who You Are.
1: 네. 비키 요히라는 저희한테는 좀 약간 생소한
0: 네. 네,
1: 가수이긴 한데
0: 네.
1: 이 곡을 사실은 한국에 있는 여자 찬양 가수들이 아주 사랑해요.
0: 아.
1: 그래서 저도 그분들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0: 아, 그러시군요.
1: 그 뉴클리어스의 그 김다영 목사님이
0: 김다영, 네.
1: 네, 우리 한지은 뉴제너십의 이 두 친구하고 제가 미국 그 집회를 갔다가 영어 찬양도 하나 좀 준비하지 않을래 그렇게 했더니 그때 들고 왔던 곡이 이 곡이었는데 정말 감동받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0: 네네.
1: 네.
0: 저 진짜 김다영 목사님 네. 목소리 너무
1: 대박이죠.
0: 제가 CCM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네. 너무 섹시한 목소리를 갖고 있잖아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한테 저스트 10미닛 불러주셨거든요. 그거 그 가이드
1: 맞아요.
0: 보컬 하셨던
1: 맞아요.
0: 그때 그 목소리를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효리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1: 네네.
0: 우리 이효리 씨보다 더 뭔가
1: 그 효리 씨의 선생님이었으니까
0: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예, 예. 그 다음에 그런 사랑을
1: 아,
0: 제가 너무
1: 명곡이죠.
0: 좋아해서
1: 명곡이죠. 네. 예, 예.
0: 아니, 오늘 저 들어가기 전에 김다영 목사님 예.
1: 아, 뭐 그 예, 다영 목사님 통해서 네. 알게 된 곡이니까
0: 네, 네. Because of Who You Are
1: 네, 네.
0: 그러면 가사를 오늘은 소개해 주신 시간이니까요
1: 네, 네. 간단합니다. 가사가 반복이 되게 많고요. Because 네. of who you are, I give you glory. 이게 그 오늘의 중심 그 메인 그 어구이긴 한데 Because of 하면 뭐뭐 때문에잖아요.
0: 네,
1: 그리고
0: 네.
1: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신지
0: 네.
1: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당신이 누구신지 때문에 나는 I give you glory, 영광을 돌린다, 당신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이거를 이제 좀 한국말로 이렇게 좀 좋게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0: 아.
1: 우리 한국 가요에서 많이 쓰잖아요.
0: 그쵸.
1: 당신은 누구시길래?
0: 이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1: 예, 그 말이에요, 사실은 바라자면. 예, 우리가 이게 직역을 하면은 아, 도대체 그래? 의문사를 뭐 앞으로 빼가지고 주어 동사를 이렇게 뒤바꾸면 의문 대명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0: 네.
1: 당신 그 자체로 인하여서.
0: 네.
1: I give you glory. Because of who you are, I give you praise. 당신을 찬양합니다. Because of who you are, I will lift my voice. and say 네,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당신이 대체 누구지? 당신 그 자체 때문에, 당신의 존재 때문에 그렇다는 거 계속 반복되고요.
0: 네.
1: 그 후렴구에서 이 말이 오늘 좀 특별한 건데요. 예. 여호와 이레. 예. 제호바 자이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0: 네,
1: 영어로는.
0: 네.
1: 예. 그래서 my provider. 이레라는 게
0: 네.
1: 예, 히브리어로 준비하다.
0: 그렇죠.
1: 예, 라는 예. 뜻이거든요. 예.
0: 근데 영어식으로
1: 네.
0: 하면은 네. 여호와를
1: 네.
0: 제호바.
1: 예, 제호바.
0: 그렇죠.
1: 자이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되게, 이레가 자이로
1: 예, 되고. 우리나라 말이 사실은 그 원어에 똑같이 해 주는
0: 오히려
1: 거죠.
0: 더 같고.
1: 네. 예,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그 이 알파벳을 갖고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스타일대로 하니까 이레를 갖다가 자이로 그렇게
0: 그렇죠. 여호수아도
1: 예.
0: 조슈아라고
1: 예. 뭐 그런 식으로 변하듯이
0: 예.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레라는 말이 사실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대신 제물을 쓸 그 순양을 뒤에 준비하셨던 그 사건에서 유래해서 이제 우리가 그럼 항상 아 준비하신 하나님 할 때 여호와 이레 그렇게
0: 네.
1: 말하잖아요. 이게 그 이레예요. 그래서 You provider라는 거죠. My provider, 여호와, 제호바, 자이로. 당신은 나의 공급자, 예,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0: 네.
1: 제호바 니시. 예, 니시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이렇게

0: 깃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Lord, you reign. 당신은 통치하십니다. 깃발. 탁. 예. 우리에게 그리고 you reign in victory. 예. 승리로 다스리십니다.
1: 네.
0: 그리고 제호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 평화 그쵸. 이렇게 인사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 가사에서는 해석을 뒤에 했냐면 You're my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평화의 왕입니다. An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되게 단순한 네. 가사인데 이렇게 콕 박혀요. 예. 그리고 이 노래 자체에서도 여호와 이레 막 이렇게 탁탁할때그그참 그 우리나라도 저도 이제 작곡을 할때 보면 그 가사 언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예, 강세를 줄 때가 있는데 이 곡에서는 참 자이로 니시 예, 이런 말 샬롬 거기에 샬롬. 착, 네. 착 Because of who you are.
1: 아, 오늘은 거기에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포인트가. 귀를 예. 좀 열고 네. 자이로,
0: 자이로,
1: 니시,
0: 니시
1: 샬롬,
0: 샬롬. 예. 예. Because of who you are. 아우. 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I give you glory.
1: 네. 예. 자, 오늘은 국내 가수가 네. 부른 버전을 준비를 하셨죠.
0: 네, 소울 싱어즈.
1: 아, 정말
0: 저도
1: 노래 너무 뜨잖아요.
0: 너무 좋아하는.
1: 맞아요. 화음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0: 아, 그렇죠. 네. 뭐 우리 CCM계의 뭐라고 할까? 버블 시스터즈.
1: 약간 그런 느낌. 네. 화음이 네. 정말 제대로 힘 있는 맞습니다. 화음을 딱 네. 쌓아 주시니까 소울 싱어즈 곡이 다양한 네. 곡들이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 오늘은 네. Because of Who You Are를 함께 보시죠. 목사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0: 아유, 저는
1: 감사합니다.
0: 또 퇴근하겠습니다. 고마워서. 네.
1: 저를 두고 퇴근하시는군요.
0: 아이고. 끝까지 네. 네. 수고 많으시고요.
1: 네.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0: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소울싱어즈의 Because of Who You Are 오늘 CCM 잉글리시를 통해서 함께 나눈 찬양이었습니다. 영어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보내주신 선물 맛있게 냠냠 먹으면서 함께 하신다고. 오늘 선물 받았다고 문자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굉장히 굉장히 저희에게는 소중한, 왜냐하면 선물이 잘 도착했는지 이거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샷까지 찍어서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잘 받았다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자,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쁜이 님께서 친정아버지가 하늘의 별이 되신 지 3개월하고 열흘 만에 시아버님께서 9월 24일 하늘의 별이 되셨네요. 시아버님은 비록 교회는 못 가셨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답니다. 기독교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목사님께서 입관부터 발인까지 함께해 주셔서 아버님을 잘 보내드렸어요. 내일부터 출근인데 방송 듣고 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신청 드려도 될까요? 하셔서 오늘 민호기 찬양으로 찬송가 준비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그리고 새날님께서 신청하신 마커스 워십이 부른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청하신 곡 오늘 함께 할게요.

마커스 워십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들으셨고요. 앞서 민호기 멀리 멀리 갔더니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안녕하세요. 오전에도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서 마음의 예배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마음의 예배 여러 버전이 있는데 오전에 어떤 버전으로 함께 하셨을까요? 저희는 예수원 가는 길에서 김정석, 박동준 함께하는 마음의 예배로 전해드릴게요. 이 곡과 함께 역시 어머님 보내드리고 어제도 저희가 살짝 사연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김숙희 님께서 엄마 천국향에 출발하시기 전에 부르셨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할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 잘 마쳤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응원 사연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이름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벳의 찬양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전해드릴게요.

예수원 가는 길 앨범에서 김정석, 박동준 함께한 마음의 예배 들으셨어요. 두 곡 이어가려고 했는데 벌써 1부 마칠 시간 돼서 끝인사 드리려고 살짝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러브레터님께서 샬롬이에요 하시며 이제 목장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청취하는데 목원들 보고 표준 FM CBS 표준 FM 라디오 들으라고 주파수까지 알려주고 CCN 캠프 집으로 가면서 꼭 들으라고 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베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시고요. 저 2부에서 계속해서 사연 신청곡 전해드릴 테니까요.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0: CBS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교계 뉴스입니다. 국내외 종교 환경 단체들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고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린페이스가 주최하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이 주관한 기후정의 국제 컨퍼런스가 화석연료 없는 미래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개인의 에너지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과 함께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가 전환의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도교, 천주교 등 환경단체들은 공동 성명도 발표하고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고 생명 살림의 미래로 나아가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자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026 NCCK 기후정의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한국교회의 응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의 기후현실과 교회의 역할을 함께 살피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강의와 워크숍, 현장 탐방과 토론을 통해 기후정의의 신학적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예장 생태선교운동본부 이현아 목사와 성공회대 신익상 교수가 교회의 기후정의 실천과 신학적 응답을 주제로 강의하고 마지막 회차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최기석 사무국장과 함께 대구 파련습지를 찾아 지역 생태 현안을 살펴보며 교회의 실천 과제를 나눌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성공회 협의회 CCEA가 오는 15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과 고향 강화 일원에서 2026 CCEA 주교회의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씨앗, 동아시아를 향한 선교의 여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홍콩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9개 나라 주교단과 배우자 등 8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회의는

0: 각국에서 소수 공동체인 동아시아 성공회가 복음 안에서 연대하고 지역의 이웃과 사회를 품는 교회로 함께 성장할 길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참가자들은 올해 축성 100주년을 맞은 서울 주교자 성당과 한국 성공회 선교회 발상지인 강화읍 교회 등을 찾아 한국 성공회의 역사와 사목 현장을 살피고 예배와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교회 간 연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기억하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시작된 생명사랑 걷기 건강 한마당이 10주년을 맞아 10년을 걸어 다시 한 걸음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행사는 오는 18일 주일 오후 경기도 안산 마로니에 공원을 출발해 안산천변을 따라 안산문화광장까지 3km를 걷는 일정으로 진행되며 광장에서는 공연과 함께 70여 개 부스가 설치돼 건강검진, 상담, 중독예방, 감염병 예방활동 등을 실시합니다.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가 장례문화혁신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성류장을 받았습니다. 교계뉴스 송기열이었습니다.
1: CBS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2: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언제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두 곡. 조유진의 구름, 예람 없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를 이어봤습니다. 구름은 3431님께서 오늘 이 사진을 은영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시며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찍은 예쁜 구름 베란다에서 이리저리 할 일하고 하늘을 보다가 아 이건 꼭 찍어야 돼 그래서 찍었습니다. 구름 예쁘죠? 라고 하셔서 오늘은 조유진의 구름 함께 나누면서 그 구름 잘 감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정말 하늘 보는 맛이 나요. 그쵸? 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는 작은 천사님께서 저희가 새 한글 성경 선물로 보내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두 권이나 주셨네요. 말씀이 필요한 이와 나누겠습니다 하셔서 그리고 신청하셔서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이 마음이 너무 참 뭔가 이렇게 마음을 감동을 주는 필요한 사람과 나누겠다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보통 성경책 선물 보내드릴 때 두 권 정도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저도 성경책 받고 싶어요 하시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휴대하기 간편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지고 다니는 가죽 표지의 성경과는 좀 다른 굉장히 뭔가 좀 예쁜 그 소설책 같은 그런 표지 이런 느낌 이렇게 아무 가방이나 막 가지고 다니면서도 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예쁜 성경책이에요. 필요하신 분들 살짝살짝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사연 보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도둑같이 님께서 오늘 새싹으로 오셔서 샬롬 인사 나눠주셔서 오버플로우에 찬양에서 김도현 씨가 부르는 원곡이 김도현 씨의 찬양인데 오늘은 오버플로우 워십 버전의 샬롬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준비하고 있어요. 향기님 지난 8월에 헌신예배로 몸 찬양을 드렸는데 준비하는 과정 주님께 드리는 순간까지도 주님만을 붙잡고 드렸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는데요. 허리가 안 좋아져서 허리 시술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이제는 몸 찬양을 못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좀 드신다고 주님께 마음과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후유증까지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셔서 저희 같이 아멘 외쳐드리며 찬양 함께 나눌게요. 손경민 갈보리 싱어즈 찬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준비하고 있고요. 준희빈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구현화님 찬양 신청할게요 하셔서 이 곡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유가 있으시겠죠? 오늘 오랜만에 이 곡 듣겠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선곡하는 느낌이에요. 포레스트 이유가 있으시겠죠. 먼저 전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버플로우 김도현의 샬롬 갈보리 싱어즈의 하나님의 부르심 포레스트 이유가 있으시겠죠. 구현화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이어갈게요.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날들.

신청곡으로 이렇게 쭉 이어들으니 참 좋네요. 구현화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포레스트 이유가 있으시겠죠? 갈보리 싱어즈 하나님의 부르심 오버플로우 샬롬 이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이 곡 당향로에서 듣고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고 가을 밤에 들어도 너무 좋겠다 싶어서 저도 들려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에 이 곡을 신청곡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 덕분에 이 곡을 바로 선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산책을 지금 이 순간님께서 보내주셔서 이길승의 산책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루의 은혜, 저는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 들죠? 이 곡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스티브님께서 금요일까지 열심히 한 주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소리 상점의 하루의 은혜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청년들 모여서 했던 워십곡이 입에서 맵맵 도네요. 주님의 공주님께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고 7493님께서는 닭갈비 잘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배송이 된 거죠. 예,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많은 선물들이 배송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마늘빵 뭐 이렇게 받으셨다고 성경책도 받으셨다고 인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시면 한 줄이라도 선물 받았어요. 도착했어요. 이렇게 해 주시거나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경우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 생방송일 때가 더 좋긴 하겠지만 녹음 방송 중일 때에도 저희 CCN 캠프 요 시간 중에 보내주셔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간대에 보내시면 보내셔도 저희가 전혀 확인을 못하니까 꼭 CCN 캠프 이 시간에 선물 확인 이런 거 문의하실 분들은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7361님께서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남겨주셨고 아 김미연님 입원하셨나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믿고 잘 치료받고 괜찮아지기를 별일 아니기를 같이 기도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아, 이 밖에도 오늘 사연이 굉장히 많은데 이삭줍기로도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길승의 산책, 목소리 상점, 하루의 은혜 오늘 이렇게 두 곡 먼저 이어갑니다.

목소리 상점 하루의 은혜 들으셨고요. 앞서 이길승의 산책 전해드렸습니다. 은총님께서 저 오늘 착한 일 했어요 하시며 어려운 사촌 쌍둥이 여동생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서 얼마간의 월정액을 매달 도움을 주기로 했답니다 하시며 일정에게 연금을 받는 중에 그중 11조만큼만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아, 근데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잘하셨어요. 이 선한 마음이 누군가를 일으키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를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어요. 어떤 버전이 좋을까 조금 고르다가 실은 못 골랐어요. 그래서 이 곡은 CBS 어린이 합창단 곡으로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 곡은 찾는 대로 또 전해드리고요. 지금 준비한 곡은 매트 레드먼의 원데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보혜사님께서 신청곡으로 남겨주셨고 오늘 성경책 드릴게요 말씀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싶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세 분을 선정했어요. 조금 전 사연 소개해드린 은총님 선물 드릴게요. 그리고 하와이님께서 1년 동안 중국 유학 간 딸 생각하면서 성경책 읽으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싶고 딸이 돌아오면 엄마가 읽던 성경책으로 물려주고 싶어요 하고 사연 주셔서 하와이님 성경책 보내드리고요. 또 한 분 박종순님께서 손녀에게 주고 싶다고 남겨주셨어요. 이 밖에도 정말 많이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매달 성경책 선물 받는 대로 또 신청해 주시면 그때그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은 비공개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하는 동안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일부에서 또 CCM 잉글리시로 코너가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사연 소개해드리고 하는 게 조금 시간이 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신 월요일까지 3일간의 또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또 이삭줍기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부지런히 모아서 전해드릴 테니까 오늘 다 소개되지 않은 것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선물도 다 드리지 못하지만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매트 레드먼의 원데이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이제 물러갈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 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복 저고리 아래서 살랑살랑 반짝반짝 화려하게 빛나는 노리개 장식. 이 노리개를 자세히 보면은 끈을 꼬아 만드는 매듭들이 있거든요. 우리 전통 문화 매듭, 잠자리 매듭, 나비 매듭 등등에서 기본형만 3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단조로워 보이는 기다란 끈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평범한 일상이 아름다워지는 것도 같은 방법이 아닐까요? 앞으로 나아가다가 잠시 멈춰 뒤로 가기도 하는 순간에도 놓지 않고 꼭 붙들면서 한번 매듭을 짓고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무늬가 만들어지니까요. 일직선 같았던 평일이 훌쩍 가고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만들어질 나만의 무늬를 기대하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각자의 무늬가 다르겠지만 내가 만든 나만의 무늬 오늘도 잘 엮어가 보자고요. 이터널님은 이제 튼튼한 무늬 하나 만들러 운동 갑니다. 잘 만들고 오시고요. 가브리엘님, 평범한 일상이 소중한 이유, 그게 모여서 나만의 무늬로. 오늘은 세종에서 삼형제 아가들 체육대회가 있어서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뭔가 아이들과 함께 새롭게 묶여질 무늬가 만들어지겠는데요. 첫 곡으로 이동희 일상에 대한 노래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위로브 앨범에서 함께 들을까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위러브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기쁨이님 오셨는데요. 푸른 하늘이 너무 맑아서 좋은데 바람이 불고 오늘은 춥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건강관리 잘하자고요. 네, 저도 오늘 무슨 생각이었는지 반팔 티를 입고 왔거든요. 근데 좀 춥네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그냥 괜찮겠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기쁨의 찬양님 오셨어요. 은행 업무 보고 나오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꽁쳐둔 커피 쿠폰으로 카페에서 쓴 커피 한 잔 시켜 당양로 듣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수선했던 마음들이 차분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신경 안정제 같은 당양로에 감사드려요. 전선구 주님만 오직 주님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 마음에 예 더 평안함을 드리기 위해서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늘 이 곡은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토토로님, 딸아이가 독일도 많이 춥다면서 옷 보내달라고 해서 택배로 보내고 왔습니다. 무게 제한 때문에 옷을 많이 못 가져갔거든요. 해도 금방 져서 6시가 넘으면 어둡다고 합니다. 내일은 친구들과 스위스로 여행을 간다는데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여러 나라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적응도 잘해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잘한다니까요. 적응을.

여행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을 겁니다. 기프티드 사랑한다 말하시네. 하다샤님께서도 오랜만에 가져보는 여유 있는 날이에요. 경주는 나날이 예쁩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며 오늘 이 시간을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주님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합니다. 저도 하다샤님의 글을 보고 하늘을 한번 쳐다봤는데 이 맑은 하늘 속에서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뭉클해지는 거 있죠. 어머님 생신은 2부에 함께 축하 나눌게요. 신청하신 곡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었고요. 주아랑님 강릉에 오죽헌 동네에서 근무하는데 지금 아늑하고 평화롭습니다. 담쟁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빠 칠순 겸 가족여행 마치고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고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들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은하수 구스로우님이 신청하신 감사, 지선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제비꼬님께서 바람이 제법 서늘한 바람 길목에서 듣습니다. 햇볕 찬란하고 또 내일부터 연휴여서 감사한 시간이고요. 다음 주 특새 시작인데, 특별 새벽기도 시작인데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풍성한 은혜가 제비꽃님의 마음에 가득 자리 잡길 바라면서. 리비님도 오셨어요. 어제 딸과 얘기하다가 2시 넘어서 잤더니 아니 피곤하지 않으세요? 예. 오늘 문의 한 자락은 커피로 채웁니다 하셨어요. 아유, 오늘 잘 버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곡 방구석 앨범에서 들려드리는 일상은 사실 다음과 같은 것들로 채워진다.

에스프로의 손님이 두 곡을 주셨거든요. 어떤 곡이 더 좋을지. 그 예수는이라는 곡은 이 시간에 듣기 너무 비트가 좀 강한 것 같아서. 방구석 일상은 사실 다음과 같은 것들로 채워진다.

이어서 여행이라는 곡을 소피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다빈치님, 바쁜 근무 중에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한 줄 출석 체크 흔적 남깁니다. 잘하셨어요. 행복한 엄마님도 오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동생이 아파서 부모님은 병원에

요청으로 가게 됐는데 오래되고 잘못된 고정관념이 무너졌어요. 간증 글들을 보며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지금은 육아로 양 손목에 무리차 못하지만 필사 해보려고요. 다행입니다. 할머님 일은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때 또 사시던 분들은 아들 선호가 심했으니까요. 필사하면서 받는 은혜가 정말 크거든요. 아마 아이를 키우시면서 지혜를 구할 때마다 또 위로를 구할 때마다 새 힘을 얻길 바랄 때마다 필사가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필사전 보신 건 진짜 잘하신 일이에요. 마음의 합환자님, 전 친정엄마와 자주 통화를 하는데 오늘은 네가 걱정이 많은 것 같다 하셔서 아니야 괜찮아 하고 대답은 했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역시 엄마는 엄마네요. 내 마음을 알아. 그죠? 뭐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걸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엄마는 알아. 강원명 그리고 정예원이 부르는 사랑은 Love is.

사랑은 Love is 강원명 정혜원이 불렀고요. 수연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보고 있는데요. 허리 수술로 한 달 휴식했습니다. 그 사이 바람이 바뀌었고요. 아침 저녁으로 코끝에서 치는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길 기도하며 이 청명한 가을을 잘 살고 싶어요. 수연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우리 가족들 당양로 가족이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이 가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전도단 앨범에서 일부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0: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정신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겨를도 내 몸을 추스릴 새도 없이 그저 무엇에 쫓기듯 앞으로만 전력 질주하던 세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빨간 경고등, 내 몸 깊숙이 자리 잡은 질병은 마음의 질서마저 모질게 흔들며 한없이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줄 알게 하소서, 떠날 줄 알게 하소서.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보내주시는 글 찬양 속에서 가을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요. 이 행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비님, 가을의 느낌을 더해봤습니다. 그래서 치유소리 앨범에서 가을의 노래 전해드렸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플루트님, 어릴 때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너희들 뒤통수만 봐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안다고. 거짓말처럼 들렸던 그 말씀, 자식 키워보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자식의 뒷모습, 눈빛,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그 마음과 생각이 읽히던데요. 내일 아빠 산소 들렀다가 엄마 뵈러 가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자식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얼굴로는 또 입으로는 다른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정말 뒤통수까지도 다 알겠더라고요. 플루트님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엄마라는 단어를 쓸 때, 그리고 엄마라는 단어가 든 곡을 고를 때 좀 한 번 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감성을 자꾸 자극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오늘 이 곡이 듣고 싶어서 걸어놨습니다. 전은주가 부르는 엄마의 밥.

전은주 엄마의 밥 그리고 한홍재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열어주셔서 태연님께서 어머니와 병원에 다녀왔는데 세포 변이는 없고

암이 아닐 확률이 90%로 나왔다고요. 와, 너무 감사한 결과라. 아, 다행입니다. 예, 8751번님.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를 통해서 운동도 하고 또 건강도 챙길 수 있어 감사한 요즘이에요. 그럼요. 이 가을에 더 건강해지셔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신청하신 곡을 김희석이 부릅니다.

아멘. 김희석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문개구름님께서 오늘 새벽기도 가는 길이 제법 춥던데요. 아이의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출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엄마도 건강하고 아가도 건강하게. 네. 그래서 들려드릴 곡 김수지가 부르는 아가에게.

아가와 엄마가 행복하길 건강하길 기도하며 들었습니다. 아가에게 김수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하다샤님, 오늘 병원에서 재활을 받고 계신 사랑하는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눈물의 골짜기 11개월을 지나고 감사의 시간을 걷고 있고요. 오늘도 열심히 재활 받고 계실 어머니의 생신 축하해 주시고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 얻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힘든 길 예, 잘 이겨내셨어요. 재활 잘 받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셔야죠. 8200번님께서 늘 찬양과 섬김 사랑 충만하신 귀하고 귀한 전도사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영원히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았을걸. 전도사님의 생신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사역하시는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타카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라는 아름다운 곳에 안착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더라. 아니, 살아가고 있더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또 다른 흔적이 지구별에서 반짝이게 하겠습니다. 결혼기념일 27주년 예 축하. 뭐 과장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2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가 되는, 네, 이 지구별에서 많은 것들이 반짝이게 만드는 가정이 되길 원하면서 너와 나, 나와 너. 이 곡을 나들의 목소리로 준비할게요. 먼저 생일 맞으신 우리 하다샤님의 어머님 그리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들려드립니다. 나무엔이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이에요.

나와 너, 너와 나, 나와 너. 나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결혼기념일 27주년 축하곡으로 직접 선택하신 곡인데 뭔가 고백 같은 곡 같기도 하고. 아타카님 결혼기념일 27주년 축하드리고요. 8200번님이 축하 전하신 전도사님 그리고 하다샤님의 어머님 생신까지 축하드리며 함께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님께서 큰딸 병원 3교대 근무 피로가 누적된 건지 어젯밤에 고열이라는 카톡이 왔더라고요. 감기, 독감, 비염, 코로나 네, 모두 건강 잘 돌보시길 소망하고요. 아이고 따님 괜찮으셔야 될 텐데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요. 또 울산교회 어린이 합창단 올해 창단을 했는데 부족하지만 열심으로 연습과 복음을 전하는 지휘자님, 반주자님, 스태프분들, 합창 단원들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인데요. 주님의 노래를 전파하는 자들이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이병희님께서 컴패션 블루웨이브 페스티벌을 갔을 때 김범수 씨가 나와서 간증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좀 뭉클했습니다. 목에 이상이 생겨 노래를 온전히 부를 수 없는 상황에 부른 찬양이라 그랬나 봐요 하셨어요. 컴패션 노래 중에 김범수 씨가 부른 곡이 있거든요. 연을 날리자라는 곡도 있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곡도 있는데 오늘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예 이병희 님이 그때 간증과 함께 들으셔서 뭉클하셨다고 하니까 그 목소리 들어볼까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김범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었습니다. 해리와 해피님께서 좀 깨어나고 싶은데요. 정신이 번쩍 드는 찬양도 듣고 싶고요. 한번 필요하죠. 이런 것도. 온기장이 온 땅이요. 우리 주의 성령이 연속곡이죠. 이 곡 듣고 예 끝곡 남겨놓고 있어요.
1: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렇게 막 목이 터져라. 할렐루야. 네, 우리 삶이 이렇게 열정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이요, 우리 주의 성령이 온기장의 앨범에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김영미의 가을밤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요. 2233번님의 사연과 함께 들려드립니다. 이 엄마 품이 그리워라는 가사가 2233번님

얘는 아빠품이 그리워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왠지 누군가에게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어머니에 대한 사연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전혀 느껴보지 못해서인지 사연에 공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9월 4일 아버지가 1년간 백혈병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오늘 동생이 사망신고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일하는 중에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셨는데요. 불편한 몸으로 아들 역할,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을 하시느라 공생을 엄청 하셨거든요. 사춘기 때 왜 엄마 역할까지 하느라 그러느냐고 아버지께 대들었더니 저한테 씩씩대는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 생각이 납니다. 그 어떤 어머니보다 살뜰하게 챙겨주신 아버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 얼굴 보이시죠? 어때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와츠 목사가 설교 후에 부르기 위해 작사한 것입니다. 당시 설교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와츠 목사의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의 노래는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며 모든 나라의 말로 탄생되는 분만의 수고를 겪게 될 것이다. 이 찬송가 곡조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찬송가 작곡가이며 무디 목사의 음악 동역자였던 생키가 와츠 목사 찬송 시에 후렴구를 첨가한 후에 작곡한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으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랍니다. 분투와 승리의 힘찬 찬송,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 만나봅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4: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3: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Jericho.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 섰는데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 3일 토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0월의 첫 주말을 맞게 하시고 새로운 계절의 아름다운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여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딛는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풍요롭게 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그 달란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처럼 살아왔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분주하게 지내면서도 정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는 부족했던 마르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10월의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산과 바다, 숲과 나무와 모든 생명들이 인간의 욕심과 편리함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곳곳에 빙하와 만년설이 녹고 생태계가 무너져가며 수많은 생명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연을 정복하고 마음껏 소비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잘 돌보고 가꾸는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하소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하시고 환경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양천구 세원약교회 정성철 목사였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아가 부르는 빈들의 마른풀같이, 어노인팅의 찬양,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어서 김시연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15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115편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낭독 시편 115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운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에필로그가 부르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어서 포레스트입니다. 찬송가 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

0: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입니다.
1: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간절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손길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 건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어떤 처지에 처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청한 것을 보면 쉽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오늘 처한 상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인은 처한 상황을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46절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편 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누구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전달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다닐 것을 구했습니다.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고 당당한 자로 세워질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구원의 은혜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46절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사오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바른 표현을 사용해서 누구든지 듣든지 업신여기든지 그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답할 말을 잊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본문 42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시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여기서 대답할 말이란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거나 혹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말문이 막히거나 잘 몰라서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앞세워 살 것을 시편 저자는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더욱 말씀을 앞세우고 사랑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을 가지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구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의기소침한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0: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힘을 받아서 말씀을 누구 앞에서나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 바로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단이 물러가고 제자들이 나갈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권능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권능을 우리 또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고 누구 앞에서든 담대해야 합니다. 그 대책이 설령 왕이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왕 앞에서, 세상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할 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70인 제자들이 전도대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말을,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말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였습니다. 서광이 부르는 찬송가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이경미의 찬양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한빛 어린이 합창단이 전하는 찬송가 124장 샤론의 꽃 예수 보내드리면서 10월 3일 토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국내외 종교 환경 단체들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고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린페이스가 주최하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이 주관한 기후정의 국제 컨퍼런스가 화석 연료 없는 미래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개인의 에너지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과 함께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가 전환의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026 NCCK 기후정의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한국교회의 응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의 기후 현실과 교회의 역할을 함께 살피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강의와 워크숍, 현장 탐방과 토론을 통해 기후 정의의 신학적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예장 생태선교운동본부 이현아 목사와 성공회대 신익상 교수가 교회의 기후 정의 실천과 신학적 응답을 주제로 강의하고 마지막 회차에는 대구 환경운동연합 최기석 사무국장과 함께 대구 파련습지를 찾아 지역 생태 현안을 살펴보며 교회의 실천 과제를 나눌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성공회 협의회 CCEA가 오는 15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과 고향 강화 일원에서 2026 CCEA 주교 회의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씨앗 동아시아를 향한 선교의 여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홍콩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9개 나라 주교단과 배우자 등 8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회의는 각국에서 소수 공동체인 동아시아 성공회가 복음 안에서 연대하고 지역의 이웃과 사회를 품는 교회로 함께 성장할 길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기억하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시작된 생명사랑 걷기 건강 한마당이 10주년을 맞아 10년을 걸어 다시 한 걸음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행사는 오는 18일 주일 오후 경기도 안산 마로니에 공원을 출발해 안산천변을 따라 안산문화광장까지 3km를 걷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교계뉴스 송지열이었습니다.
0: CBS

0: 곁에 CBS 라디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2: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로 16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 못 살겠다, 어렵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가슴을 펴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지금 잠깐 어려워도 모든 것이 합력한 손을 이루게 되고 반드시 잘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절대 긍정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걸어간 꿈과 소원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다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뭐냐?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거룩한 꿈, 여러분 개인에 대한 거룩한 꿈, 여러분 삶에 대한 거룩한 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5% 미만의 꿈꾸는 사람,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고 꿈을 꾸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으로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은 늘 부딪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힘듭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ing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꿈을 꾸며 놀란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과 함께 일하셨지 성경 그 어디에도 꿈꾸지 않은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일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져서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나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은 아무에게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저께 아침에 우리 국민비즈클럽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꿈꾸는 분이에요. 전북시 시골에서 자라서 초등학교도 제때 못 가고 2년이나 지난 다음에 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라났는데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늘 꿈꾸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높여주셔서 저는 신한금융이라는 그 대그룹의 그 회장이 되게 해주셔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지금도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금융그룹이 더 잘 될까? 꿈을 꾸고 저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에게 꿈을 나누어주고 그런 리더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꿈꾸는 사람에 대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꿈을 꾸느냐?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주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꿈꾸는 꿈의 자료입니다. 모든 우리의 꿈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활보다 차고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0.001%라도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웃 간의 관계,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다투는 이런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고 뜯고 그냥 편가르기 하고 그냥 사람들 끌어내리고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마음 돼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모아도 부족할 이 시대에 지금 전쟁이 나고 막 휘발유 값이 오르고 환율은 또 계속 올라가는지 미국에 유학을 보낸 부모님들이 목사님 참 힘듭니다. 유학비를 보내려고 하는데 옛날에 1,100원대 보냈는데 지금 1,500원이 돼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유학을 멈추고 돌아오게 할까 여러 가지 염려가 많습니다. 이런 때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 더 삶이 어려워집니다. 더 삶이 초라해집니다. 더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왜냐? 나 같은 죄 많고 문제 있고 허물투성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무너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고 원망과 불평을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노예살이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 35년 동안 있었던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무려 43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열 가지 재앙을 거쳐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저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두 손 들고 할렐루야하고 펄쩍펄쩍 뛰고 그래도 부족할 터인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출애굽한 그 다음 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그때부터 불평하더라고요. 불평해요.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노예생활하게 해야지 왜 광야까지 끌고 나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가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지켜봐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육처럼

지나가고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물을 압착하고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또 가다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물이 쓴 물이라고 불평하고, 또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여간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이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 때문에 광야를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40년 동안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살다가 딱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으려고 긍정적인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만 출애굽 1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광야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절대 긍정은 절대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 일생에 원망 불평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 형들이 자기를 뇌로 팔았기 때문에 밤마다 이를 갈며 슬피 울었더란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형들을 혼내줄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는 그가 꾼 꿈을 얘기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형통케 만들어 주셨고, 그가 그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너무나 일을 잘해서 총무가 되고 온 집안을 관장한 일을 하다가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는 원망을 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연단의 과정에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여러분 앞에 예비된 축복이 엄청난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저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서른 살에 당시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애굽을 통치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하고 다투지 말고 그 시간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나고 다툼이 막 주먹이 날아가고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가고 그래서 막 싸움이 생겨나서 싸움이 커집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그러한 때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내 속상합니다. 저 녀석이 그냥 벼락 맞아 죽을 녀석인데 내가 지금 싸우지 않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벌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멱살잡고 싸울 시간에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주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다 아세요.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또 외로움도 다 아십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다 아세요. 그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맡겨야죠. 절대로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만사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흠없고 순전한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생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여 감사와 돌려드립니다. 저는 로마서 8장 말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누가 물고 뜯고 비난하고 공격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삐뚤어진 세상이요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삐뚤어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다가오는 도전과 공격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신명기 32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야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말씀했습니다. 죄악상에 살면서 그 죄악상에 영향받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간신히 겨우 가까스로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뀌어진 우리 심선미 집사님 소개를 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유명한 무당이었는데요 26년 동안 무당으로 무속인으로 지내다가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집안은 완전 무당 집안이에요. 외할머니도 무당, 친할머니도 무당, 고모도 무당, 어머니도 무당, 언니도 무당, 남동생도 무당, 온 집안이 다 무속의 집안인데 일남이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나서 21살에 신내림 받고 유명한 무당이 돼서 부산에서 수입 순위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인지도가 높은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돈도 많이 벌어서 산도 사고 신당도 짓고 제자도 훈련시키고 뭐 그랬답니다. 근데 무당은 계속 신학에 빌어야 되는데 어느 날 깊은 산에서 기도하는데 환한 빛으로 다가온 십자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 빛으로 나타난 십자가를 보고 꼬꾸러졌습니다. 이게 뭔가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막 뭘 잘못했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빌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는데 그러고 나서 우연히 집에서 TV 채널 돌리는데 기독교 TV 방송에서 콜링가치라고 전화가 오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그 프로그램에 그걸 보고 전화가 왔는데 딱 그 전화가 그 목사님하고 연결됐어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그분에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결진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너무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경 서점에 가서 자기가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영접 기도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부산 제2영도교회 붕해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붕해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15년 동안이나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큰 이모 사촌 언니를 만나게 돼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무당생활 청산하니까 막 온몸이 아프고 수입은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대신 시내림부터 먼저 받았던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고 돌아오고 언니도 돌아오고 남동생도 돌아오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그는 나는 진짜 신을 만났다 2023년도 이 책을 출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치고 있고요 지금 신선미 TV라고 하는 TV를 통해서 신앙 상담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더 큰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만난 것 자체를 만난 후 충분히 감사하고 이 기쁨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감사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부하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방에 증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CBS
1: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0: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2: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의 눈과 귀에 매우 익숙한 겨자씨 비유 말씀입니다. 단 두 줄로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의 보일 듯 말 듯한 겨자씨 하나가 후에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팽창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작은 것의 위대함 그리고 생명력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특별히 뒤에 나오는 누룩의 비유와 연결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팽창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비유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짧은 비유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는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민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해야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싶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이야기하실 필요를 이곳에서 느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엘레겐 운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이하면 앞서 사건 때문에 그 결과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데에는 앞선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입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과 형식을 내세우던 회당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이 무색하도록 그 자리에서 손을 얹어 그 여인의 굽은 허리를 곧게 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이견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구별된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오래된 전통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 전통은 안식일을 더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세월이 흐르며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인간의 규례들이었습니다. 미슈나의 39가지 노동금지 조항 멜라코트에 의하면 곡식을 베는 일, 밭을 가는 일, 짐을 운반하는 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매듭을 묶거나 푸는 일 또는 글자 두 자 이상을 쓰는 일 그리고 불을 켜거나 끄는 일까지 세밀하게 안식일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바늘 하나 옷에 꽂고 나가는 것도 짐을 운반하는 노동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아파도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사를 부르거나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만 응급조치가 허용되었지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를 낫게 하는 치유는 노동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행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라져 고통받던 이 여인은 오늘 당장 숨이 넘어가는 위급한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꼬부라져 있었고 아마도 내일도 꼬부라져 있었겠죠. 그러니 굳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에 손을 얹어 병을 고치는 일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백성들을 향해 분을 내며 소리치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지만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안식일의 유래는 두 개의 커다란 기둥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안식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지으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십계명이 이를 받아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만들고 쉬셨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인간의 분주한 노동을 멈추고 우주를 돌보시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급과 그 창조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생각해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둘째는 구속의 안식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이유를 새롭게 전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는 한마디로 애굽의 잔인한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은 날로 안식일을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날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구속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묶어두는 날이 아니라 푸는 날이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풀려났듯이 사탄에서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바로 이 해방과 그리고 쉼이 일어나는 이 작은 자리, 꼬부라졌던 여인이 몸을 다시 펴고 살아나는 바로 그 자리, 꼬부라진 인생이 펴지는 이 보잘것없는 생명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 마치 조그만 그런 씨가 뿌려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고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고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을 겨자씨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을 겨자씨로 비유하셨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겨자씨라는 말은 식물학적인 어떤 의미를 떠나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이라는 뜻이 바로 이 씨, 겨자씨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지 않으면 흙먼지와도 별로 구별되지 않는, 바람이라도 훅 불게 되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와 같은 지극히 미미한 알갱이 하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조금 전 회당 구석에 앉아있던 그 여인이 어쩌면 바로 그 겨자씨였을 것입니다. 18회 동안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던 그 여인, 그 긴 세월 동안 푸른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땅바닥에 흙먼지만 바라보면서 구분둥으로 살아온 비참한 인생, 바로 그 사람. 사람들은 그 여인을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저 여자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18년 동안이나 저런 벌을 받고 있을까 수군거렸겠죠. 그 여인은 분명 쓸모없고 초라하며 배제된 한 알의 겨자씨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외면하던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온 회당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가슴 벅찬 선언인지 모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칭송받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가진 혈통과 기득권

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송의 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꼬부라진 한 여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그 가련한 여인을 향하여 이 사람이야말로 존귀한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상종하지 않던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불러주셨던 그 주님은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던 그 여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존귀한 딸의 모습을 발견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황제의 거대한 군사력이나 왕궁이나 웅장한 권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겨자씨를 어디에다 심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자기 채소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케포스, 자기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의 밭이 아닙니다. 들판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장소가 아닙니다.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있는 채소밭, 내 작은 정원입니다. 매일 주인이 드나드는 곳이지요. 아침마다 들여다보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세심하게 손을 대고 가꾸는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 나의 정원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채소밭, 나의 정원에 자신의 정원에 겨자씨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의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왜 자기 채소밭에 심었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야 될 바로 자기 채소밭은 어디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 세상의 정치판이 아닙니다. 거대한 사회의 구조악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심령,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정원입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속이 좁고 작은 일에도 혈기를 부리며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옹졸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씨앗은 받았으되 자기 채소밭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후반부를 보십시다. 주님은 이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생물학적으로, 식물학적으로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일년생 풀입니다. 아무리 크게 자라도 그것은 본래 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풀에 불과한 겨자씨가 자라나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의 따뜻한 기후 속에서 겨자는 땅의 한계를 뚫고 2.5m, 3m까지 쑥쑥 뻗어 올라가 마침내 거대한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를 자랑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풀잎처럼 바람에 흔들리며 내 작은 상처 하나에 쩔쩔매는 왜소한 인생으로 살겠느냐? 이제 좀 자라나라. 내 은혜의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켜라. 마침내 거대한 나무가 되어라. 자, 그렇다면 나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음 구절에 그 해답이 나오지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공중의 새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약 성경 에스겔 17장과 다니엘서 4장을 보면
큰 나무와 그 가지의 깃털이

하지만 솔직히 명절이 마냥 좋지도 않죠.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종종 말 못할 긴장과 피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들, 무심코 던진 섭섭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막히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안고 돌아오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전히 한 뼘짜리 풀잎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풀잎으로 머물지 말고 큰 나무가 되어라. 큰 나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눌 것이 있는 넉넉한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나뭇가지에 앉으면 나무잎을 쪼아대기도 하고 발톱으로 생채기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지저분하게 배설물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나무는 그 새들을 털어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소란과 상처를 묵묵히 받아내며 사철 푸른 잎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배고픈 새들에게 아낌없이 그의 열매를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든든한 큰 나무의 넉넉한 품격입니다. 이 세상에는 번듯하게 옷을 차려입고 성공한 척 옷을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살이에 지쳐서 날개가 꺾인 가련한 공중의 새들이 참 많습니다. 각자 도생의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느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어디 한 곳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래서 날개를 접고 쉴 곳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 심령의 채소밭을 은혜로 일구어 큰 나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나무가 되라는 말은 윤리적인 인간이 되라는 말이거나 훌륭한 인격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공부하거나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이 의미는, 이런 말들은 조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작은 나라가 점점 더 성장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자라나 큰 나무가 되도록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인 겨자씨가 자라나는 큰 나무가 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큰 나무처럼 자라나 있기를 바라십니다. 어제까지 나를 서운하게 했던 남편과 아내를 내 성질로 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내 성질로 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성품으로 자녀들을 참아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금세 아마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게 된다면 비로소 내 안에서 은혜가 발견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날 것입니다. 내 안에 생겨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평안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여유가 생겨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 영양분이 공급될 때 내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그늘이 비로소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존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이기도 합니다. 돌보고 가꾸라고 하시는 명령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꾸고 노력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지치지 않게 서로 격려하며 서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켜 나가며 큰 나무로

0: 성장해 나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8년 동안 허리가 고부라져 땅만 보던 여인을 온 회당 앞에서 아브라함의 딸이라 선포하시며 그 지극히 작은 회복의 현장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던 주님의 시선을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심령의 채소밭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일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크고 넉넉한 영적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512-9191번입니다.
2: CBS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왜 큰 소리로 부르짖기만 하냐고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방점이 뒤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지 말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왜?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오솔드 샌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믿음의 삶 가운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라. 때마다 당신의 믿음과 자명하게 상반되는 일들이 상식적인 상황에서 발견됩니다. 상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은 자연적인 것, 믿음은 초자연 것과 관련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지난 2013년 5월 26일 대서양을 한가운데서 선박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선박 제이슨 4호는 수심 30m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서 약간의 공기가 남아있는 에어포켓이라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콜라 한 병을 가지고 4일간 버티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다고 그래요. 그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마다 아내가 평상시 늘 편지에서 보내준 시편 18편 6절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 이 말씀을 보면 요나가 생각이 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칼럼, 지금까지 금천구 신일교회 이건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가을 사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쪽 볼이 유난히 붉은 것들이 있습니다. 햇빛을 오래 받은 자리인데요. 낮에는 따뜻한 볕을 받고 밤에는 서늘한 공기를 만나면서 그렇게 조금씩 붉어지고 단맛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래요. 따뜻한 날만 지나온 건 아니죠. 포근했던 날도 있었고 유난히 서늘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깨닫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빛깔로 깊은 맛으로 익어갔길 바라봅니다.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서울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달달.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Good Music Station. CBS FM.

망상 해변을 거닐면서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네요. 8664님. 네, 이 찬송의 리듬에 발맞춰서 해변을 거니셨을 것 같아요. 아직은 어둡죠?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습니다. 라리디님, 매일매일 새벽에 출근하면서 듣기만 하다가 어저께 가입하고 처음으로 참여하셨대요. 잘 오셨습니다. 그쵸. 핸드폰에 레인보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청취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사연이랑 신청곡을 쓰기 위해서는 무료 회원가입의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레인보우 앱 다운받고 회원가입하고서 사연 주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Singing I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겠습니다. 김숙희 님께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셨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엄마는 찬송하시면서 조용히 천국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부르다 가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곡을 신청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하심이 있길 기도합니다. 싱잉아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봄비님께서는 정미나의 Amazing Grace를 10년 넘게 들으셨대요. 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근데 우리 봄비님 성함 닉네임 앞에 제가 보는 게시판에서 새싹이 달려있는 걸 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들으셨는데도 오늘 그러니까 참여가 처음이시라는 뜻이에요. 새싹 표시가. 이야, 오늘 10월 3일 저에게 참 좋은 날이네요. 이런 오랜 애청자께서 참여해 주신 날 반갑고 환영합니다. 매일이 감사님, 특별 새벽 기도회 여섯째 날까지 모두 참석하고 돌아가는 셔틀버스 아닙니다. 분별하고 결단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란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새벽 기도회 오가는 동안 찬양으로 함께해 주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게도 감사의 말씀 남겨요. 분별하고 결단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 네,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All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카베드다. 같은 뿌리에서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란 단어가 나온다. 히브리인에게 영광은 화려함이 아니라 무게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할 때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도 이 무게 때문이었다. 이 단어는 십계명의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도 쓰인다. 직역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다.

명절마다 나를 향한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이 길어지면 내 눈은 스며시 휴대전화로 내려간다. 왜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시느냐며 어머니의 말어리를 자르기도 한다. 사내 녀석 셋을 아들로 둔 지금 아이들이 아빠 말은 듣기 싫다며 내 말어리를 자를 때가 있다. 그때 문득 어머니가 떠오르며 잘린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었음을 깨닫는다.

공경은 부모의 말을 무겁게 듣고 부모의 자리를 무겁게 두고 부모의 이름을 무겁게 부르는 데서 시작된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법 아닐까?

이제는 어머니의 걱정 한마디를 끝까지 무겁게 받아들이려고 한다. 새 아들이 보고 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순복음대학원대 한 사무엘 총장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쉬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고독감에 휩싸여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도 보이지 않는 주의 섭리 안에서 당당하게 세상에 발을 내디딜 수 있길 소망합니다. God is working.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라이브 버전 찬양이었고요. 함께 들으신 곡은 Days of Elia,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10월 3일 토요일 아침, 분명히 6시 방송 시작할 때까지는 창밖이 깜깜 했었거든요. 지금 6시 46분 넘어섰는데 이 어느새 이렇게 창밖이 밝아진 걸까요? 동행 나그네님, 아내와 대공원 운동 나와서 듣고 있는데요. 반바지에 반소매, 러닝복, 이제는 춥네요. 근데 또 곧 땀이 나겠죠? 조심하세요.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 땀 났다, 식었다 하면서 감기 들어옵니다. 예, 기온이 이제 한 며칠 사이에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 춥다는 말씀 주시는 청취자가 많으신데요. 상록수님도 쌀쌀하다 해서 이제는 춥다로 넘어왔다고. 예, 모두 건강 잘 붙드십시오. Higher ground,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그린
1: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최여사님께서 주말에도 출근하는 우리 식구들이 더우면 더운 대로 안쓰럽고요.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안쓰럽네요. 일상의 평안함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뭔가 이제 사람이 좀 상대가 안쓰럽고 안 됐다 또 애처롭게 느껴진다 하는 게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고 있는 모습 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최 여사님 사연 속의 내용처럼 뭔가 사람의 뒷모습을 볼 때 네,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쁜 청님은 멀리 계시네요. 우리와 계절이 반대입니다. 시드니에서 늘 잘 듣고 있어요. 음악이 너무 좋아요. 오늘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God is working 찬양 듣고서 믿고 나아갑니다 하셨고요. 기쁨으로님 매일 아침 일어나 미나님과 하루 시작함에 늘 감사합니다. 항상 출근 준비로 분주하게 듣기만 하다가 이 새벽 첫 글을 써요. 고성 해파랑길 교회 식구들과 출발하면서 그러시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경 힐링하면서 안전하게 귀가 시간까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 기쁨으로님은 가을 소풍 가시는군요. 모래요정님 휴일인데요. 6시 전에 살짝 눈뜬 김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항상 출근 준비하면서 제 삶 속에 스며든 지가 꽤 됐어요. 네, 오랜 인연이시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유튜브와 CBS TV 통해서도 무례요정님 계속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는요. 레인보우의 조이 포유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제가 2부에 오시면 목도 풀리고 몸도 풀려서 1부보다도 더 좋을 거예요. 전주만 듣고도 아시겠죠? LS2 바로 당신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0: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주말 뉴스쇼 손수호입니다. 계절이 확 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온도가 9도였습니다. 낮에는 조금 오른다고 하는데요. 계절의 변화가 정말 무섭네요. 특히 올여름 왜 이렇게 덥냐 이런 얘기한 게 얼마 전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겨울 느낌까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만 이렇게 확 변한 게 아니고요. 수사 그리고 사법 시스템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진 건데요. 검찰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경찰, 중수청 막강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되겠냐? 설마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급하게 되겠냐? 이런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되네요.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제부터 여기저기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준비가 덜 된 상태인데도 일단 시작하고 보니까 다들 헷갈리고 또 혼란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도를 바꿀 때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그런 기술적인 문제냐, 아니면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정교한 대책도 없이 일종의 정치적인 선동과 진짜 결집을 위해서 검찰을 악마화하고 일단 없애버려서 벌어진 일이냐. 자, 또는 글쎄요, 한 걸음 좀 나아가보면 이게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거대한 작업의 일환인지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민들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여러 차례 말했어요. 이거는 국민들에게 이로운 개혁이다. 이제 수사가 더 잘 될 거다. 자, 그 말이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맞기를 기대하는데요. 근데 정말 그럴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참 골치 아픈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쟁과 갈등이 싫은 저로서는 이게 뉴스가 사실 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내서 오늘 함께 하시죠. 부드러운 노래 들으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오늘 방송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수잔 잭스가 부른 에버그린 들으면서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생생한 국제뉴스를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굿모닝 월드
5: 굿모닝 월드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5: 네, 자 오늘도 외신 소식 준비됐는데 네. 아주 기대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우선 미국 선거 얘기 좀 해야 되잖아요.
6: 네,
5: 네 미국 중간 선거 이제 한 달 정도?
6: 네, 딱 한 달 남았습니다.
5: 딱
6: 11월 3일이니까.
5: 예. 아, 그런데요?
6: 11월 3일.
5: 딱 한 달이네요?
6: 네, 맞습니다.
5: 네, 와, 정말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동안 네. 계속해서 중간 선거 트럼프 네. 어떻게 되냐 한참 얘기했는데 드디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요.
6: 네, 맞습니다.
5: 공화당이 어느 정도로 의석을 차지할 것이냐. 그런데
6: 그렇죠.
5: 아예 민주당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이거 네. 오늘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아 이것도 좀 해야 됩니다.
6: 네.
5: 일본에서 달리기, 러닝.
6: 네,
5: 이것도 열풍이다.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6: 지금 정말 많아요. 네. 여의도도 많고 경복궁령 근처도 가면은
5: 네.
6: 다들 달리기 하고 계십니다.
5: 그래서 또 우리의 경복궁과 좀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6: 맞아요.
5: 예, 일본의 왕궁.
6: 네. 네.
5: 황궁
6: 달리기
5: 예, 여기에서도 달리기 하고 있다.
6: 네 맞습니다.
5: 이 얘기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미국 얘기부터 가보겠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중간선거 공화당 민주당 의석을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6: 일단 하원에서는요 민주당이 네. 과반 이상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상원 같은 경우는 역시 민주당이 가져갈 거다. 근데 의석수가 크지 않겠지만 양당 예. 모두가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 아니 근데 이렇게 상원 하원을 다 민주당이 이기면
6: 네.
5: 트럼프로서는 힘 쫙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임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긴 한데요.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5: 예예예. 아, 예.
6: 지금 현재 그 연방 하원이 435석인데요.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4석 가지고 있는데
5: 네.
6: 상원은 이제 3분의 1씩 선거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33석. 에 대해서 선거를 하게 되고 보궐선거 이제 두 개가 있고 36개 주지사 선거가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아무래도 국정 동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좀 걱정을 하는 것이 그전에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는데 이게 약간 네.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로 분류가 되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공화당

0: 민주당이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폴리마켓이라고 이렇게 베팅하는 네네네.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가져갈 거다가 61% 꽤 높죠. 예. 그리고 예. 공화당이 상원 지키고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갈 네. 거다가 31%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예. 우세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61% 31% 더하면 네. 92%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공화당이 상하원 다 가져간다는 거는 약간 미미하네요. 그런
0: 네, 맞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그 하원에서 네. 이제 민주당이 218석 넘어서가지고 220석 또는 230석까지 가져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상원은 어쨌든 민주당이 과반 그러니까 4석만 가져가면 과반이 되니까 네. 이거는 좀 굉장히 쉬운 게임인데 하원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냐 이것도 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아니 근데 뭐 저희가 매주 다루잖아요 거의. 네. 이란 전쟁 이렇게 났는데 지금까지 뭐 해결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여파로 또 휘발유 가격 올라가고
0: 엄청 많이
1: 물가도 없어. 올라가고 네. 이런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더해가지고 이게 공화당에 좀 불리한 요소겠죠?
0: 보통 이제 중간 선거가 집권당에게 네. 불리하다고 합니다.
1: 그렇죠. 이제 평가를 받는 거니까 중간에.
0: 예. 네. 근데 사실은 또 이게 2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찍어주고 상원도 하원도 다 공화당에 줬거든요.
1: 네.
0: 지금 2년 지나고 나서는 판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경제 말씀하신 물가도 있고요. 관세, 이민 등 여러 가지 민생 현안도 문제고 또 외교적인 문제,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관사가 되면서 트럼프 예. 정부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정 드라이브를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줄지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이민과 국경 안보 문제에서는 공화당이 그래도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예.
0: 여론조사 해봤더니 이민과 국경 안보를 네. 더 잘 다룰 정도로 공화당이 42%, 민주당이 31%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민 뭐 국경 안보는 그래도 공화당이 좋겠습니다만 물가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63%나 나왔거든요. 소비 심리 뭐 그리고 또 많이 떨어졌고 근데 물가는 예. 높고 기름값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당에게 좀 유리할 거다 얘기 나오고 예.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수치를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63%라면
0: 네.
1: 대통령이 이런 평가 받는데 집권당이 승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실제로.
0: 그렇죠.
1: 이런 수치를 가지고 이긴다?
0: 네,
1: 그건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0: 진짜. 것 같습니다. 예. 뭐 예전에는 예. 샤이 트럼프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샤이 트럼프가 그렇죠. 그렇게 많이 예. 없을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아무리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에게 네. 표를 직접 주는 것도 아니니까
0: 맞아요.
1: 네, 느낌상 정서상 네, 그렇고 네.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0: 네.
1: 이전에는 여기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지라고 네. 생각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경합 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0: 네.
1: 큰 관심을 끄는 곳들이 있다고요.
0: 네, 뭐 오하이오, 아이오와 알래스카, 텍사스.
1: 아, 딱. 들어도 예, 듣기만 네, 해도
0: 텍사스는 예. 특히 백인 인구가 예. 많기 때문에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 여기까지도 좀 이게 민주당이 예. 좀 세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오하이오에서는요 민주당의 브라운 전 상원의원이 공화당 현직 의원에게 지지율에서 앞서면서 공화당의 예. 비상이 켜졌고요. 알래스카와 뭐 텍사스 이런 지역도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인데 예. 이번에는 경합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특히 야. 알래스카도 좀 바뀌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1: 그러니까요.
0: 근데 민주당도 그러나 기존 지역구를 모두 지킬지는 아직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미시간주에서는요, 급진 진보 성향의 압둘 엘사야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고, 뉴햄프쇼도 네. 민주당 공화당 의원이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뭐 민주당이 또 다 잘한다.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1: 텍사스가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데,
0: 네.
1: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이 이주가 늘어나면서
0: 맞아요.
1: 사실 각 지역구마다 뜯어보면은 아주 박빙이었대요 최근에도
0: 네.
1: 결과적으로는 공화당이 다 이기긴 했는데 거의 민주당이 이길 뻔한 경우도 주지사도 그렇고
0: 그러니까요.
1: 점점 바뀌는 곳이 아니냐
0: 네.
1: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큰 관심을 끄는
0: 네.
1: 곳이고 예. 또 이렇게 한번 바뀌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0: 그렇죠.
1: 예, 영향이 좀
0: 그러니까
1: 있을 것
0: 그러니까 더 합니다. 트럼프가 아주 네. 바짝 긴장해가지고
1: 네.
0: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그렇잖아 트럼프가 직접 예, 경합 이런 주 다니면서 막 선거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0: 네, 지금 그 경쟁이 치열한 35개 격전 선거구를 직접 지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 돈을 풀고 있는데요. 배당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1: 배당금.
0: 네, 굉장히 파격적인데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하원 모두 예. 다 차지하면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

0: 성인 1인당 5천 달러.
1: 670만 원.
0: 꽤 많이 주네요.
1: 주겠답니다.
0: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
1: 네, 이걸 주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물가가 너무 높고 생활비 부담되니까 그럼 정부가 돈을 드립니다. 이런 파격적 제안을 하고 있고요.
0: 아니 근데 미국이 세계 네. 최강대국이면서 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분야를 선도하는 네. 최고의 국가다라는 네. 생각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돈 풀어서 표 사겠다는
1: 약간 남미 이야기를 같지 않습니까?
0: 예, 이런 걸 너무 노골적으로 당당하게 내비치네요.
1: 네,
0: 약간
1: 그렇습니다.
0: 놀랍네요.
1: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확정하지 않은 건데 불구하고 알래스카에 LNG 개발 사업을 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도 원전과 가스 발전소를 짓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대규모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 밝혔고요. 그리고 아이오와주도 150억 달러 규모의 제철소를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선심성 정책들을 마구마구 남발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해도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공격할 거리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1: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단 뭐 관세 정책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데요. 이 관세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네. 미국 국민 전체가 다 영향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텍사스주, 캔사스,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으면 예전에는 안정적으로 공화당이 가져갈 수도 있죠. 또 이게 물가는 다 똑같이 영향받으니까요. 여기도 네. 표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약간 가늠자 역할이 됐던 것이 뉴욕시 시장 조란 맘다니가 당선된 네. 거였죠. 그때 맘다니 시장이 감당 예. 가능한 생활비, 어포더빌리티 이걸 내세워가지고 그쵸. 유권자를 공격했는데 예. 민주당도 맘다니 시장이 한 것처럼 이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같은 여러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깎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여러 가지 국정 과제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앞서서 트럼프가 이렇게 약간 네.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우면서 얘기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니 그런데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거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아예 야 트럼프 탄핵이다.
1: 그렇죠.
0: 네. 이런 네. 얘기도 이게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오는 거예요?
1: 일단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게 되면은요, 그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사 계획을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위원장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증인 소환하거나 예. 자료 제출 요구하는 예. 의회 조사권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0: 아니 근데 네. 진짜 이 일가가 트럼프 네. 일가가 네. 특히 이제 막내 아들. 네. 그래서 큰 돈을 벌었다. 그런데 그 큰 돈 번 게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뭔가 아니 아버지인 대통령이 미리 알려주거나 아니면 네. 아버지인 대통령이 또 호응해가지고 뭔가 정책을 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큰 돈 번 거 아니냐. 이 일가의 재산 축적에 대해서 사실 바다 건너 지구 반대편에 사는 저도 굉장히 네. 큰 의문을 갖고 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네. 미국 현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게 정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1: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걸프 국가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하는 그 펀드에 돈을 대줬습니다. 뭐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트럼프 주니어 결혼식 때 러시아 재벌이 그 섬을 통째로 빌리는데 임대료를 내줬거든요.
0: 잠깐만 이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도 네. 자리 보전을 못하는 건 뭐 당연하고 금방 네. 끌려 내려가지고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들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이건 최근의 사건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그리고 예, 사실 뭐 예. 트럼프가 직접 관리는 없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그 이민 단속하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두 명이나 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0: 네.
1: 외교 문제에서는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0: 예, 예.
1: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백악관 문제도 또 있습니다. 백악관 개조 사업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했었고요. 그리고 뭐 워싱턴 DC 대형 개선물을 만들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광물 예. 거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모든 것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가져가면 다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네. 그래서 이제 탄핵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0: 근데 요거까지 살펴보고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탄핵 얘기 나오는 게 결국은 항상 역풍이 우려되지 않냐.
1: 그쵸.
0: 네, 우리나라도 항상

0: 이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올 때마다 역풍이 실제로 있었던 적도 있고.
1: 네, 맞아요.
0: 역풍 우려 때문에 속도를 네. 조절했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1: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그 하원에서 반, 그러니까 과반이 찬성하면 이제 탄핵 결의안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상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그 유죄라고 판결해야지 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힘듭니다. 3분의 1을 얻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상원은 뭐 과반 정도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3분의 2가 되려면은 공화당의 상당한 의원들이 반대표를, 그러니까 유죄표를 던져야 되는데 이건 좀 네.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일개 행정부 때도 탄핵 소추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을 하는 것이 반드시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간선거의 가장 큰 의제 중에 하나가 물가 잡기, 민생 네. 이런 건데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이렇게 정쟁을 벌이게 되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지금 힘든데 진흙탕 싸움하냐 이렇게 비칠 수가 있고 그 다음이 바로 대선이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꼭 유리한 거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정말 딱 한 달 남은 미국 중간 선거.
1: 네.
0: 그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가 힘을 받느냐, 네. 아니면 힘을 확 잃어버리냐,
1: 네.
0: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느냐 등등등.
1: 네,
0: 우리나라도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심 네.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근데 좀 분량이 돌아가면 트럼프가 뭐 또 할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0: 뭔지
1: 있죠.
0: 모르겠지만 뭘 좀 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사실은 어제인가 인터뷰하면서 혹시 뭔가 좀 네.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네. 비상 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의 말했거든요.
0: 아, 이게 또
1: 반란법을 적용을 네.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 백악관에서 네. 트럼프 지자들이 네, 네. 의사당 습격한 네. 사건이
0: 난동 벌였죠 들어와서.
1: 네. 네. 그래서 그런 일을 또 염두에 두는 건가? 약간 그러니까 딱. 안정적으로 말한 건 아닌데요. 배제하지 않는다.
0: 이렇게 점점 뭔가 분위기를 쌓아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1: 네.
0: 우리나라도 이제 불과 얼마 전에 한번 호되게 겪었기 때문에
1: 맞아요.
0: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이 정치 선진국은 또 아닌 것 같아서요.
1: 맞습니다. 예, 요즘에
0: 생길 수 있다.
1: 하는 걸 보면 민주, 공화, 양당 모두가 좀 극단적으로 네. 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나라 정치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약간 뭐 이렇게 서로 만나서 얘기하기보다는 없어져야 될 존재,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아, 예, 정말 싸우는 게 싫은데
1: 네.
0: 예, 싸움 중계를 또 해야 돼서. 예. 시간이 그래도 한 5분 정도 지금 예,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달리기가 유행이다.
1: 네.
0: 특히 예, 일본 일왕이 있는 네, 왕궁 러닝.
1: 네, 맞아요.
0: 예. 달리기 좀 하세요?
1: 아, 저 하고 싶은데 네.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구경하는 게 너무 좋아요.
0: 바로 오늘 하시면 됩니다. 네.
1: 그 도쿄 황궁과 요요기 공원 그리고 고마자와 올림픽공원 중심에서 젊은 네. 사람들이 요즘 많이 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요즘에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좀 많이 뛰긴 했었다고 해요. 일본도. 근데 특히 이제 황궁 주변에서 열리는 러닝 행사에서 막 수십 명이 참가하는 경우도 네. 많다고 하고 특히 이 황궁 러닝의 인기를 끄는 이유가
0: 네.
1: 코스 자체가 지닌 장점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네. 그 황궁 담벼락 따라서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0: 그래서 저 여기 가봤거든요.
1: 아 진짜 근데, 어때요?
0: 예. 여기서 뛰어보진 않았지만 네. 뛰면 딱 좋겠다라는 그런 거.
1: 경복궁이랑 좀 비슷한 거 느낌?
0: 더 좋은 것 같아요.
1: 아,
0: 경복궁보다 더 길이 반듯반듯하고 쫙쫙쫙 더 긴 것 같아요.
1: 네, 그래가지고 이게 5km인데 신호등이 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또 적당히 약간 오르막 내리막이 살짝 있어가지고 뛰기가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주변에 도심 빌딩도 있지만 녹지가 함께 네. 있기 때문에 달리면서 풍경도 보고 네. 굉장히 좋은 코스라고 합니다.
0: 아 그런데 오늘 이거 갖고 오신 이유가 단순히 네. 아 좋은 코스 있습니다. 일본도 뛰네요. 이게 아니라 네, 네 이게 아니라
1: 네.
0: 일본에서도 이거를 이성 교제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1: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여의도로 출근을 하니까 예, 예. 아침에 가면 진짜 많이 네. 뛰고 있거든요.
0: 평일 아침에도요?
1: 네. 일찍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렇게 네. 보기만 해도 아 진짜 선남 선녀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운동하시니까
0: 아, 그래요?
1: 날씬하고 혈색도 좋으시고 그리고 일단 그 사람 생각 아 되게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0: 저희 동네는 다 혼자 뛰어가지고
1: 여의도는 그 러닝 크루가 많아요.
0: 아.
1: 그래서 이제 뭐 남자분들끼리 뛰기도 하고
0: 예, 예.
1: 여자분들끼리 뛰기도 하고 같이 예. 뛰기도 하고
0: 어허.
1: 예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그 달리기 전에 몸을 풀잖아요.
0: 예.
1: 그 도란도란 이렇게
0: 예.
1: 삼삼오 그룹을 지어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0: 몸만 풀고 가는 사람도 있겠네요. 네. 쉬고 있다 또 몸을 풀고. 예.
1: 그래서 일단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람 만나는 장소로 달리기를 활용한다는 거죠.
0: 아하. 예.
1: 뭐 소개팅 하는 거 조금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러닝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0: 네.
1: 자연스럽게 운동하고 대화 나누고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통점 있지 않습니까? 운동이라는 공통점이

0: 때문에
1: 예, 그렇죠.
0: 대화하기가 훨씬 더 쉽고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 기업들도 취업 정보 사이트를 봤더니요. 학력, 나이, 배경을 해서 5명, 10명 정도 예. 묶어가지고 황궁 러닝 매칭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그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 매칭 행사에서 나는 절로 절에 가서 이렇게 아. 미팅하는 게 유행했었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제 그 좀 이제 연봉이 좀 높은 컨설팅 업체, 뭐 IT 네. 기업 동사자가 많다고 하니까 좀 약간 성사율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남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사실 이제 연애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까?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동하러 가서 만나는 거니까 좀 부담이 네. 없고 그리고 공통점이 있으니까 훨씬 더 좋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황궁 러닝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이 황궁 인근에 대기업과 금융회사가 많다고요.
1: 예, 예. 그러니까
0: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이 많으니까 그래서 약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1: 야, 여의도, 여의도 느낌도 나긴 하는데 아, 굉장히 세속적인 요소들을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예.
0: 근데 뭐 사람 마음이 그렇죠. 네. 이왕이면 잘생기고 예. 이왕이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예. 이왕이면 예뻤으면 네. 좋겠고 네.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1: 아니, 근데 일본도 사실 이런 마케팅이 있는 이유가 또 사람들이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평소에 뭐 잘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0: 그런 것도 있죠.
1: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짧게 예. 싱가포르도 정부가 나서가지고
0: 네.
1: 아예 데이팅 앱을 예. 뭐 만든 겁니까? 만들어가지고 네, 보여주는 거예요?
0: 국가 디지털 신원 인증으로 상대방 예. 신분을 확인하고 관심사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분석을 해서 연결해 준 건데 이제 공무원들 중심입니다. 공공부문 직장인들 대상으로 소개팅 서비스인 퍼스트 데이트. 이걸 예.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1: 아니 싱가포르는 특히나 이제 그 공무원들 처우도 좋고,
0: 맞아요.
1: 굉장히 인기 좋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예. 그 좀 고가 아파트가 많은 단지에서는요, 예. 거기서 또 이렇게 주민들끼리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요.
1: 아, 그게 실제로 하는 거예요?
0: 네, 네, 그러니까 뭐 아우 그 집 예. 아들 뭐 아우 우리 딸이랑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아파트가 워낙 비싸니까 소득세 높고 그리고 또 단지가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네. 21살부터 35살까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네. 아, 너무 좀 나이 제한은 좀 심한 거 아니냐 하는데 어쨌든 네. 네. 신분이 확실하니까. 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데이팅 앱이 나왔습니다.
1: 여러 가지 얘기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1부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 경제 돋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0: TBS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2: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주세요.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1: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돋보기.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아 오늘 얘기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또 시의성도 있고 그리고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2: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고
1: 네.
2: 또 우리 경제 돋보기의 최대 장점은 네.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한다.
1: 아.
2: 이게 손수호 앵커님의 탁월한 네. 진행에 의해서 무슨 매사 네. 만물을 쉽게 설명한다. 이게 네. 또 장점이지 않습니까?
1: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니까
2: 네, 잘 진행을
1: 약간 좀 자화자찬 느낌도 약간 좀 나긴 합니다.
2: 네,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때문에.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얘기 그래서 도대체 뭐냐. 아, ISDS입니다. 이게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을 이제 해결해 주는 그런 절차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투자 분쟁. 이거 졌다.
2: 네. 네,
1: 졌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졌냐. 이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개입해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손해줬다.
2: 네.
1: 그래서 엘리엇 분쟁입니다. 이거 네. 졌어요.
2: 네. 네. 우리는 엘리엇 분쟁 하니까 이게 무슨 미국 사건인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재용 불법 경영권 승계 편법 조작 사건입니다.
1: 네, 아 일단 용어 자체와 표현이 네. 오늘 박사님이 이 이야기를 네. 왜 갖고 오셨는지를 일단 좀 예,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이재용 당시 부회장 지금은 회장이신데
1: 네.
2: 이분이 그 삼성그룹에 승계자이기는 한데 사실 주식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되는데 그게는 엄청난 상속 또는 증여세가 나오니까
1: 네.
2: 사실은 이 증여세 안 내고 상속하려고 이제 몇 가지 네.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1: 그래서 이제 편법 승계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쓰였죠.
2: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불법인지 아닌지는 이제 법정에서 판단을 네. 하게 된 건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국제투자분쟁 임시 그러니까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명백하게 불법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국가가 공권력을 개입을 해서 시장을 교란시켰기 때문에 그 피해자인 엘리엇에게 엘리엇이 미국 뉴욕 증시에 있는 헤지펀드 회사입니다.
1: 네.
2: 헤지펀드에게 1530억 원을 물어줘라라는 이런 판결이거든요.
1: 네.
2: 근데 왜 갑자기 엘리엇이 튀어나오느냐.
1: 네.
2: 엘리엇이 당시에 삼성물산의 대규모 투자자였습니다.
1: 네.
2: 삼성물산 주가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엄청나게 돈 좀 이제 벌자 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성그룹에서 이재용 승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합병 조치를 취해버린 겁니다.
1: 네.
2: 합병은 기업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 네, 회사 합치는 거니까.
2: 예, 뭉쳤다가 헤어졌다가 M&A 스피노프 할 수 있는데
1: 네.
2: 문제는 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마술을 부렸다. 이게 엘리엇의 주장이거든요.
1: 야, 이게 마술인지 꼼수인지.
2: 그렇습니다.

0: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 네. 이런 마술에 잘못 걸리면 잘못 걸리면 자기 돈 다 날릴 수도 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마술 그리는 사람, 마술 부리는 사람 쪽에 따라가면 돈을 또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 알아야죠.
0: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예. 한국의 최대 재벌 기업이 본인이 세금 안 내고 경영권 승계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조작했다라는 네. 사실이 국제적으로 이제 공인을 받는다는 거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한국은 정말 시장 원칙,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구나. 투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국제적인 어떤 누명이라기보다도 나쁜 평가를 받게 돼서 가뜩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 지금 주가도 안 좋은데 우리나라 주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이번에 재판에서 침으로서 지금 이해관계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1: 아 그러니까 지금 엘리어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에 투자를 했던 얘기는 이제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 외에 이게 상장기업이니까 무수히 많은 주주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액수의 차이가 있고 주식 비율의 차이가 비중의 차이가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바로 친구들, 이웃들도 당시에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다가 네. 경제적으로 피해본 사람들 뭐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삼성물산만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1: 네.
0: 그 부당한 합병, 마술을 피운 그 좀 헷갈리는 합병에 말도 안 되는데 그것을 또 옳다라고 투표권에 찬성을 해준 의결권을 표시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의 국민연금이에요.
1: 아, 또 불안하네요. 이게.
0: 그렇습니다.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바로 정부가 조작했다는 것이고 당시 조작의 주체는 박근혜 정부고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최순실 사건
1: 예.
0: 이 사건의 몸통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정권이 무너졌어요.
1: 야.
0: 그런데 자 지금 제일 모직이라는 회사하고 삼성물산이라는 두 회사가 있었는데
1: 예.
0: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을 7.12%나 가지고 있는 초대주주였거든요.
1: 엄청난 거죠. 이 정도 규모의 회사인데 7% 이상 갖고 있었다면 엄청 많이 갖고 있는
0: 이것은
1: 거죠.
0: 거의 대주주 1등 2등 네. 하는 회사였거든요.
1: 와.
0: 그런데 합병을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제1모직이라는 회사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했는데
1: 네.
0: 당시에 삼성물산이 엄청나게 자산 평가를 해보면 훨씬 더 가치가 높은 회사였습니다.
1: 네.
0: 그러면 통상적으로 가치가 높으면 주가도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주가를 인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1모직을 주가는 끌어올린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왜 제1모직은 끌어올렸느냐. 제1모직에 이재용 당시 부회장님의 지분이 많았거든요.
1: 아.
0: 삼성물산에는 지분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회장님이 갖고 있는 회사의 주가를 올려야 된다.
1: 네.
0: 그래서 실제로 주가 시중에 주가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당시에 삼성물산이 좋은 호재가 터지면 공시를 안 합니다.
1: 어허.
0: 왜냐하면 삼성물산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1: 예.
0: 바로 이럴 때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1: 그렇죠.
0: 자 그런데 그 합병 비율을 1대 0.35 그러니까 제1모직 1을 삼성물산 0.3으로 이렇게 합병 바꿔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회사 가치는 거꾸로예요. 삼성물산이 3배 그다음에 제1모직이 그 3분의 1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병 비율을 1대 3으로 0.3으로 했다는 얘기는 실제 가치에 비해서 9배를 뒤바꾸 놨다는 거죠.
1: 야, 너무 대담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0: 예. 야. 그런데 아주 마술을 부리는 데서 굉장히 정교한 방법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1: 예.
0: 제1모직 산하에 제1모직 산하에 바이오 회사들 요즘 삼성 바이오라든지
1: 예. 예.
0: 바이오 패스라든지 이런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회사를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회사를 직접 소유회사인지 관계회사인지 요것을 조정해가면서
1: 네.
0: 신기술을 발표한다든지 이러면 제1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조작장치를 많이 쓴 거거든요.
1: 네.
0: 뭐 이 대목에 대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당시 부회장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실제로 그 제1모직 산하했던 바이오 회사들의 가치가 높았고 또 그 당시에 자본시장법상 자산 가치로

0: 합병도 할 수 있지만 주가로도 합병할 수 있는데 주가가 우리 조작한 거 아니다.
1: 네.
0: 이러면서 1:0.35가 맞다. 이래서 이제 표결을 강행했는데 전 세계 모든 투자 의결꾼 회사들이 이것은 사기다 해서 반대 의견을 던져라 했어요.
1: 네.
0: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 기관들도 반대를 표명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1: 난리 났죠, 이때.
0: 그런데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민연금.
1: 네.
0: 그때 정확하게 이름이 홍완선이라는 분이 기금운용본부장이었는데
1: 네.
0: 그때 그 유명한 정유라의 말. 정유라의 말이
1: 예.
0: 최순실에게 제공됐고 그것을 이제 법원에서는 뇌물이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1: 예, 삼성은 이거 빌려준 거다. 그렇게 예. 얘기했었죠.
0: 그 대가로 이게 나간 것이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ISD의 최종 판결은 맞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다. 이것은 한미 FTA 규정 위반이거든요. 이게 또 공교롭게도 한미 FTA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물어줘야 된다고 판결이 사실상 확정적으로 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해보자는 심정이었는지 아니면 뭐 꼼수를 부리려고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상적인 ISD 절차에 있지 않은
1: 네.
0: 좀 상당히 강경한 방법으로 항소 제소를 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ISDS라는 국제투자분쟁조항에 보면 이 분쟁은 상설 중재재판소에서 하는 거지만
1: 네.
0: 그러나 이게 중재재판소가 그 실정법이나 아주 기본적인 법 질서를 어겼을 때는 영 그 지역에 관할하는 법원에 그 상설 중재재판소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도록 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대목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설 중재재판소가 완전히 재판을 잘못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개입을 한 것은 그것은 우리는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이 개입했다 하더라도
1: 네.
0: 국민연금은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우리 항소의 이유였거든요.
1: 네.
0: 여기에 대해서 그 관할하는 영국 고등법원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인지 아닌지 이것은 애매하니까 일단 파기환송을 하고 다시 재판해봐.
1: 예.
0: 이래 된 거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번 최종 판결은 한국의 국민연금이 법상으로는 독립기관의 위장탈을 쓰고 있지만 그게 인선 과정이나 그 의견 조정 절차 이것은 전부 정부 말을 듣는 앞잡이다. 정부 기관보다 더하다. 따라서 이건 정부가 한 것이다. 무슨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최종 확정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망신을 당한 거죠. 우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조작하고 엉터리하고 한 개인의 그 세금 탈세를 위해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도와줬다라는 그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고 거기다가 또 국민연금이라는 기관, 한국의 국민연금이라는 기관은 최근에 레버리지 사태나 주가 조작 상태에서도 여러 번 문제가 나왔지만 이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의 앞잡인지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위해서 일은 하지 않고 정유라의 말 하나 보고 위해서 하라니까 말이 안 되는 손해가 번연한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믿을 수 없는 국가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소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공인을 받은 그냥 사법사상 이 연타의 참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 사실 이 ISDS 관련해가지고 최근에도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사건 말고도요. 정부가 이제 엘리베이터 업체죠. 네, 쉰들러. 스위스 엘리베이터 업체죠. 쉰들러가 제기한 절차에서 이겼다. 네, 이런 얘기도 며칠 전에 나오기도 했고 기타 계속 또 다야니 사건에서도 이겼다고 하고 이긴 사건도 계속 얘기 나왔는데 솔직히 엘리엇 사건 갑자기 딱 이렇게 터지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 계속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 합병 관련해서도 애초에 삼성이 이렇게 대담하게 눈속임을 하다니 라는 충격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야 이걸 승인받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단한 로비들을 했구나 라는 얘기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높은 아주 상층부에서는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 게다가 국민연금은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라는 더 충격적인 얘기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0: 입니다. 이 ISD 판결은요, 좀 생소하게 받아들일 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허들을 못 넘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게 왜 이런 법이 생겼냐면 2010년경에 우리가 한미 FTA 협정을 네.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자유무역을 하자. 그런 자유무역을 하는데 미국의 투자자들, 전 세계 투자들이 한국 정부를 못 믿겠다. 자, 다른 건 다 좋은데 관세를 낮추고 서로 간에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윈윈 되는 건데, 한국은 정부가 개입하는 아주 요상한 나라다. 겉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뒤에서는 다 조작하는 나라다 해서, 정부가 조작함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이나 또 다른 나라 기업에 타격을 줄 때는 그것은 따로 재판을 한다. 한국 법원을 못 믿는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세계은행으로 갑니다. 이게 왜 은행으로 가느냐.
1: 네.
0: 자, 세계은행 WD라는 세계은행에 국제상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1: 네.
0: 거기서 재판부도 만들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국제적인 시각으로 자, 자유 경쟁을 해야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자, 정부가 뒤에서, 정부는 어디까지나 공공질서를 잡고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은 뭐 충분합니다만은
1: 네.
0: 이미 만들어진 법, 이미 만들어진 규정을 가지고 다 시장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것을 정부 말 한마디로 뒤집어버리면 이것이 시장 농단이거든요.
1: 네.
0: 정부의 시장 농단입니다.
1: 예.
0: 이것을 국제사회가 가장 싫어하고 이런 게 계속되면 한국에 아무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연이어서 ISD 재판에 진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만방사회에 공표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정부 입장에서는 반성해야 될 네. 대목이고, 두 번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자, 이를 국가에 결국은 국가가 이 벌금을 내야 됩니다.
1: 예, 1,500억이에요.
0: 예, 1,500억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 소송들이 있기 때문에
1: 계속 더 이어지면
0: 수천억으로 이번 판정이 지면 그 피해 금액은 훨씬 더 커질 거거든요.
1: 아, 그렇네요. 아니, 사실 엘리엇 매니지먼트 말고 다른 또 헤지펀드도 삼성물산 지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개인
0: 그렇습니다.
1: 투자자도 있고,
0: 이미 소송도 들어와 있습니다.
1: 아, 그럼 이거 야, 엄청 커지겠네요. 예,
0: 그래서 이제 이게 구상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문제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최종적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0: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표를 한 행위, 삼성물산의 합병 행위가 이거 좋은 거다라고 투표를 덜컥 해준 사람이
1: 네.
0: 해준 사람은 홍완선이란 당시 기금 본부장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1: 네.
0: 그 사람이 다 물어내야 되는데 그 사람 집을 몇 채 팔아도 이거 돈 물어내지 못하잖아요.
1: 아, 그러니까.
0: 그러면 그 홍완선이라는 사람한테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박근혜냐?
1: 예.
0: 뭐 이런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1: 네네네.
0: 거죠.
1: 찾아야죠.
0: 이렇게 지시하도록 뒤에서 유도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간 사람은 이재용이다. 그러면 그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이재용 회장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복잡한 법률 문제가 남아 있는데
1: 네.
0: 법률 문제는 우리 아주 첨단 변호사님 우리 네. 손소 앵커님에서
1: 네.
0: 훨씬 더 잘 하실 테니까 나 2부에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2부요? 예. 지금 2부예요. 네. 네. 네, 2부에 함께하고 있는 네, 김대호 박사님. 아니, 그러잖아. 지금 댓글창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야, 저희가 그 경제, 물론 뭐 중재 판정 얘기긴 합니다만, 법률 얘기긴 합니다만, 경제 얘기잖아요. 네. 주식 얘기기도 하고 합병 얘기기도 하고, 그런데 정치 관련 댓글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님께서는 약간 당황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한동훈 의원,
0: 네.
1: 한동훈 의원이 이건 관련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뒤집혀졌다.
0: 네.
1: 혼자 또 정치권에서는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0: 네.
1: 저는 사실 정치권 싸움 정말 좋아하지 않고 네. 전달하기도 싫습니다만 지금 댓글창에 워낙 많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1차에서 이겼을 때
0: 네.
1: 예, 승소 판정 나왔을 때 그때 한동훈 의원이 내가 이거 다 하지 말자고 하는 거 억지로 우겨가지고 한 거다, 시작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성과로 홍보를 했죠. 그런데 그러자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이거 박성재 장관이

이긴 거지. 당신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또 반발이 나왔었고. 근데 어쨌든 이겼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이기면 좋은 거니까 아유 누가 했든 이겼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번에 확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이러자 그럼 내가 한 거냐. 오히려 이재명 정권에서 제대로 마무리 못한 거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자 또 국민의힘 주류에서는 한동훈 의원한테 이거 봐라 잘될 때는

0: 재판에 이긴 거라 이겼다는 게 재판을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재판 내용은 그대로인데 관할권 문제라는 아주 생뚱한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또 한 번 법정에 갔고 거기서 그 해당 재판부에게 관할권 문제를 다시 한번 재심해달라는 사건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졌단 말이죠. 결과를 졌고 이게 지면 그 나중에 배상이 금액이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당초 판정에 비해서 배상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상설 중재 재판소의 판결은 소송이 제기됐을 때부터 이자 5%를 가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상 금액 하나도 못 낮췄죠. 시간은 질질 끊었죠. 그래서 이자만 660억이에요. 소송을 질질 끌면서 추가로 나가는 돈 660억. 더 나왔고요. 자, 660억만 나간 게 아니라 저는 국제사회에서 국민연금의 레퓨테이션을 그냥 지난번 판결로 끝났으면 그러면 그 원래 이 상설 중재재판소 ISD 판결은 단심제예요. 단심제로 끝나게 돼 있는 것을 네. 우리가 이제 물고 갔다고요.
1: 네.
0: 소송 비용 들었죠. 그럼 이겼어야죠. 그런데 완벽하게 진 거예요. 완벽하게 짐으로서 국민연금 한국의 국민연금은 이거 정치 앞잡이야. 국민연금 믿지 마. 가뜩이나 국민연금이 밸류에이션 숫자를 조작해가지고 국제사회 지금 원성을 받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간 1등 이유가 국민연금의 그 조작질. 그것 때문인데 한국 국민연금은 애초부터 그런 기관이었어. 이것을 입증해 주는 만방에 자랑하는 꼴밖에 안 됐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은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서 애초부터 이런 행위를 한 그 정부가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소송 이걸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법정 소송이라는 게 가능성이 뭐 일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엄청난 피해와 위신을 가져오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파를 떠나서 좀 네. 국가적으로 대응했어야 됐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 맞아요. 근데 저희가 그 국제 소식 전해드리고 또 경제 소식 전해드리고 또 그 이어서 또 정치 하잖아요.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정치 얘기로 그냥 댓글창에도 도배가 됩니다. 물론 정치 관심 많으신 분들 위주로 또 시사에도 관심 많으시니까 함께 하는 건데 너무 그 이제 특정 정치인들 언급이 되면서. 뭐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와 비토의 어떤 마당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좀 답답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0: 저는요 그것보다는 이재용 회장이 얘기해야 된다. 이재용 회장이 사실 구상권 재판에 들어가서
1: 예.
0: 그 복잡한 법정 절차를 따지기보다는 사실 이 국가가 배상해 둔 금액 있잖아요.
1: 네.
0: 이것은 법놀이를 떠나서 제가 사단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금액을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이재용 회장의 지금 현재 그나마 이 어떤 그 경영권 불법 소송 선계에서 국민적인 어떤 비난을 감수할 수 있는
1: 네.
0: 감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런데 이재용 회장과 삼성그룹은 말이 없습니다. 마치 소송을요. 엘리엇 소송이라고 뭐라고요. 무슨 이게 엘리엇 소송입니까?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와 그로 인한 불법 편취, 이익 편취 사건에 대한 엘리엇의 소송이죠.
1: 근데 이제 저도 공감하는데 최근에 사회 분위기가 약간 바뀌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재벌. 뭐 재벌 총수 이러면 약간의 좀 거부감과 거리감과 그리고 나와 다른 세상을 사는 그리고 또 뭔가 내가 모르는 걸 뒤에서 흉계를 꾸미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2세, 3세의 경영자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또 여론도 온라인 여론도 적대적이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예전 그 재벌에 대한 이미지가 다들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들은 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과거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뭐 편법인지 불법인지 위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도 다소 좀 아예 그럴 수 있지 뭐 아유 뭐 재벌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도 있어 보여가지고 다소 좀 우려스럽습니다.
0: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 말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아니 그렇잖아. 그러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야말로 입장을 제대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보다도?
0: 국민연금은 소송 중입니다. 국민들하고도 소송 중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금 국민연금은
1: 네.
0: 그 과거 국민연금 정부에서 한 일이야? 그 박근혜 정부가 한 거야?
1: 아니 근데 국민연금 그 국민연금이 정권마다 뭐 달라지나요?
0: 그렇습니다.
1: 똑같은 거.

0: 아니에요?
1: 그게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정권의 앞잡이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도 성명 하나 안 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0: 아, 그렇네요. 예, 이게 저희가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한번 짚어봐야 새롭게 또 아 그래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1: 국민들이 네. 환기시켜 주지 않으면 이 부조리 이 사회적 문제 안 잡힙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 합병 비율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자세히 또 잘 설명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또 많이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5: CBS 조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3: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0: 유일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2: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 코너입니다. 삼색 정치 토크 오늘 모신 세 분은 이동학 민주당 정책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정책위원 그리고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CBS 주말 뉴스쇼 3부 정식 코너입니다. 다시 한번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환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동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그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도 세 분을 뵈니까 뭔가 계절의 변화가 좀 느껴진다. 네, 패션이 계절의 변화가 느껴진다. 근데 이동환 전 최고위원하고 김동혁 전 최고위원은 평소와 비슷한 예, 복장으로 오신 것 같고요.
5: 저는 심지어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만 있습니다.
3: 아니 넥타이가
5: 넥타이도 이것만
3: 넥타이 몇 개 있어요?
5: 두 개. 하나 찢어져가지고 꼬매가지고.
3: 아, 사실상 하나.
5: 네.
6: 동일. 파란색 넥타이 좀 갖다 드려야겠네.
3: 아 갖고 계세요 파란색 넥타이?
6: 파란색 넥타이 옛날에 있었는데 아 요새 차기가 예. 정말 좀 민망해. 아, 네.
5: 최근에 예. 찢어져가지고 네. 세탁소에 맡겨서 꼬매고 이거 이제 두 개. 예.
7: 역시 자원순환의 문제 관심 많은 이동학 최고님밖에.
3: 네. 역시 쓰레기 전문가. 네. 네. 아니, 그러나 장혜원 전 의원님의 그 아, 네. 코트라고 해야 되나 코트?
7: 그쵸. 트렌치 코트.
3: 트렌치 코트.
7: 트렌치 코트의 예. 목폴라.
5: 제가 목폴라 지금 오늘 처음 봤어요. 올해 처음 봤어.
7: 가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 시즌 1호 목폴라 입고 오신 네, 장혜영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7: 오늘 아침 춥더라고요. 나가시는 분들.
3: 약간 그래요.
7: 예, 네. 조심하세요.
3: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9도더라고요.
5: 네.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네.
6: 어떤 벌써. 분이 남자들은 네. 칙칙하고 여자는 화사하대. 우리 장혜영 님만 화사해. 좀 칙칙하면 안 되겠어요.
5: 아, 그렇죠. 야, 아, 예. 색깔이 화사해야 되는데.
7: 정치권이 요새 화사할 일이 없어가지고.
3: 그러게 말입니다. 심지어 영화계도 지금 화사하지가 않아요.
7: 아, 울고 싶네요. 네,
3: 이 암살자들 보신 분 계세요?
7: 전 안 봤습니다.
5: 저도 안 봤어요. 네,
3: 김정국 조치 의원님 보셨습니까?
6: 전 안 볼 겁니다.
3: 아, 안 보신다. 이거 약간 좀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거 같아요.
6: 정치적 저항의 표시죠.
3: 저항을 한다. 예, 저도 사실 안 봤거든요. 안 본 사람 내셔서 영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약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7: 할 수 있습니다.
6: 네, 영화 얘기하지 마.
3: 네, 영화의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 또는 지금의 분위기. 또는 이 여러 가지 좀 논란과 혼란이 생긴 배경 등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하고 주제로도 넘어가 볼까요? 어떤 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5: 왜 안 보시는지
7: 정치적 의지 네. 표명하시.
3: 그러니까요. 네.
6: 아니 뭐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과거사,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방은 전부 다 진보 좌파 진영이 주도를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가해자였잖아. 5.18도 그렇고.

0: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도 그렇고 너희들이 다 가해자였잖아. 이렇게 공격을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보수 진영에서는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또노 대통령도 역시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얘기를 안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암살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니 뭐 유경수 여사도 남편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을 했다는 식의 어떤 그런 암시를 하는 영화를 만들어내면서 그 금기가 무너지고 풀려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왜 자살에 이르게 됐는지 그것도 따져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러면 그 삐아저씨에게는 가짜였어? 아, 안 받았어? 돈안 받았어? 라는 식의 이제 공방이 오가면서 그 이전에 덮어뒀던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처럼 덮어뒀던 것들이 뚜껑이 열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몰라 이제 진실은 역사적 진실은 밝혀져야 되죠.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이제 그 배재고 등학교 선수들이 그 치기 어린 5.18 발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회가 지탄을 하고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뭐 난리를 쳤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그 역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장현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2: 일단 저는 그 당장 이제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암살자들이라는 영화가 이제 정치적인 화두가 돼버리고 나니까 이제 말을 하려면 영화를 봐야 될것 같은 기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단 영화를 보고 싶지가 않고 이제 무엇보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케팅적으로는 이슈가 됐으니까 성공을 한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저는 원래는 되게 오랫동안 영상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이제 저도
1: 그쵸.
2: 영화를
1: 예.
2: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1: 다큐멘터리 영화도 예전에
2: 네네
1: 만들지
2: 맞아요.
1: 않았어요?
2: 개봉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런 영화를 안 봤으니까 내용이 어떻다라는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이제 영화 제작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당사자가 만약에 고인이 됐다면 최소한 어떤 유족들한테 이걸 가지고 내가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전 조사를 되게 철저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양해를 받고 이런 이제 전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고 나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사람은 사실은 그 당사자랑 유족들이기 때문에 어떤 영화 이전에 인간적인 윤리로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작품이 그런 단계를 잘 거친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사실 근데 이게 또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공격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상하게.
3: 그렇죠. 근데 영화가 역사의 공백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거나 혹은 뭐좀 재미있게 내러티브를 넣어서 스토리화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역사를 좀 재미있게 알려주는 방법을 택하거나 여러 이제 시각들이 있는 건데 이거는 약간의 그 뿌리를 좀 흔들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저도 일단 흥미를 좀 잃어가지고 아, 이 영화를 보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건 사실 민주당이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네, 민주당이 만든 것처럼 지금 뭔가 진영 대결로 이제 또 이게 가고 있고 또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그 부분을 비판하기 위해 나와가지고 윤석열 내란 아니다, 전두환 내란 아니다. 근데 확정 판결된 것조차도 거부하면서 이것이 마치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있는 것처럼 또다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서 또 다른 역공을 또 기회를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 영화 개봉했다고 그거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전 이제 그런 논쟁이 있을 때 시장에서 저는 이것이 판가름 날 거라고 봅니다. 저 그때 전혀 흥미 못 느끼고 저도 뭐 무슨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비난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예술의 영역의 범주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이제 논쟁하는 건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이제 보수가 표현의 자유야. 뭐 내가 이 사상의 자유가 있어 뭐가 있어라고 할때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건 그런 잣대로 본다면 지금 보수가 하고 있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1: 네. 부정선거 영화는 사실 또 김어준 씨도 예전에 만들어서 개봉한 적도 있고.
2: 그쪽이 원조죠.
0: 부정선거 영화는요. 사실 저도 말도 안 된다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1: 영화를 잘안 보시는군요.
0: 아니요, 잘 많이 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박해일, 유해진 뭐 이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탑그 배우들이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분들이 하는 연기를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그런 화려한 캐스팅을 통해서

0: 마치 그분들의 지지자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맞겠지라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 사실인데,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이지라고 얘기하지만 댓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영화 배우들이 거기다가 아 진실은 그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내가 몰랐던 진실 이러면서 막 써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댔었어요. 그리고 댓글도 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 영화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나중에 총성 한 발이 들렸거든요. 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의 목표가 무엇인가가 너무나 명백해서 이거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1: 사실 이게 보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0: 스토리를 다 봤죠.
1: 근데 그 배우들한테 가는 공격은 좀 멈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들은 찍어도 그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편집될지는 결국은 감독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예. 사실 이게 추석 대목에 이제 상영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큰 자본이 들어가서 돈 벌려고 만든 상업영화인데,
1: 그럼요.
2: 이게 정치적인 어떤 선전 영화로 기획되거나 만들어진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은 뭐 영화적인 평가보다는 정치적인 평가로 다 흘러가서 이제는 그걸 되돌리긴 좀 쉽지 않다. 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김태규 의원 또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도 내란 아니다.
3: 네. 저는 일단은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을 수호한다라고 맹세하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2: 네, 얼마 안 됐죠.
3: 그런데 그 헌법기관 법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네. 김태규 의원이 만든 법을 국민 누군가가 아니, 난 존중하지 않아, 난 안 지킬 거야 라고 해도 되나요? 심지어 그분이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네. 내린 판단을 그거를 그럼 국민들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고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다라고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 전두환 내란 아니다 그것까지.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일정 부분의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조치를 취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더 암울해요.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 전에 고성국 슈퍼당원 이 전두환 사진 걸자고 당사에다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분 아직도 징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에서 무려 징계가 이미 끝났는데도 중앙당으로 갖고 왔고 아직도 징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같은 선상에서의 지금 뭐 잘못을 또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 헌법을 어떤 수호하고자 하는 것 혹은 대법원에서 난 판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존중 자세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국민의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2: 네.
1: 그렇죠. 아니 저런 분들이 사실은 진짜 뭐 보수를 망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 안에서 징계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여러 이슈에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잘했다고 보는 게 5.18 문제 이제 좀 넘어서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적어도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5.18 이거 우리 헌법 전문에 넣는 거 다 공약으로 동의했거든요. 좀 이렇게 국가적인 아픔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래야 국민들 보수 국민들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다시 땡겨와가지고 이렇게 설화를 일으키는 이런 분들이 진짜 보수를 망치는 분들이에요.
2: 사실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하던 것만 잘해도 지지율 역전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래요? 김태규 의원은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미 사법적 판결이 끝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라든가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발언을 한 것은 전혀 적절치 않고 이분 굉장히 흥분해서 오버 본인이 이제 약간 요새 내가 뜨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버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불러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은 민주당과 지금 현재 그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고치 정상적인 공격이 또 뒤틀어지고 오히려 방향을 틀어버리는 이런 정무적인 어떤 한심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는요 대통령 사진이 셋밖에 없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YS 세 분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법 처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사하고 거기다 사진 안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한 것입니까? 그분들이 내란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사진도 안 걸어놓으면서 그러면서 전두환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이 무슨 전두환 당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는.

0: 완전히 정무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셨다.
1: 네.
0: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이게 영화하고 연결돼서
1: 오, 영화.
2: 역사의 오독이다. 그래서 이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냐?
1: 예.
2: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지금 역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양새를 취하면서 지금 이게 비판이 먹히겠냐고요.
1: 그런데 사실 그 발언 자체도 그 영화 관련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2: 그렇죠. 영화
1: 예,
2: 얘기하려고
1: 영화
2: 그
1: 얘기 하다
2: 비판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1: 그러네요.
2: 결국 이제 본인 스스로가 꼬이고 꼬여서 꽈배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도대체 이게 뭘 비판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네. 스스로 드는 판단 내려진 것도, 역사적으로 판단 내려진 거, 재판장에서 판단 내려진 거, 이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 놓고 상대방이 뭘 했다는 거, 저희가 한 것도 아니지만, 영화, 그 상업 영화를 비판하기 위해서 논리가 이게 구부러진 거죠.
1: 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만 입장을 뭐 본격적으로 다 뒤집거나 뭐 번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구체적인 입장이
2: 근데
1: 뭔지.
2: 보수에서 그런 전두환 내란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 정도의 소구력이 얼마나 있어요? 그 지지층들이 정말 있는 건가요? 극우 지지층들이?
0: 극우 지지층은 있겠죠.
2: 그러니까 그 자기 입장을 얼마나 되길래 도대체 그런
0: 지금 진행을 되는 거 보면 극우와 극자는요.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증오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개딸 중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은 상대방에 대한 이재명 전 대통령에 대한 증오감 혹은 그 이전의 정권에 대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오감이 더 그분들을 한쪽으로 모는 거고 또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오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오감이 그분들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까지 증오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그 증오감 속에서 밀어넣으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댓글들도 보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들의 삶을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3: 근데 전 김태규 의원은 알고 하시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쇼츠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개를 물어야 그게 이제 쇼츠로 뜨니까 내가 정치인으로 뜨기 위해서 인지도가 깡패라는 얘기 저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들로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고 있다고 봐요.
1: 야, 만약 그렇다면은 약간 흥분해서 좀 오버했다면은 그나마 좀 낫겠는데 일부러 알고 그 부분을 공략을 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 중에 하나라면은 약간 좀 더 좀 우울해지는데요. 더 약간 좀 이 정치에 대한 어떤 회의가 또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영화 관련된 이야기가 워낙 좀 뜨거워가지고 함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사실 오늘 요 주제 하나만 해도 시간 다 써야 돼요. 그래도 안 끝나요. 예. 검찰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3: 검찰 처음이 없어졌죠. 처음이.
1: 검찰이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이제 형사 사법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고요. 이제 공소청, 뭐 중수청 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이제 새롭게 형사 사법 체계에 등장을 해가지고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총평이라든지 감회라든지 소회라든지 감상이라든지 이걸 짧게 한 문장씩 듣고 본격적인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선 여당의 이제 의무로서 제일 먼저 해주시죠.
2: 아니 일단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떠올랐고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 뭐 저희가 개혁 작업을 했다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무거운 자세를 더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2: 이제 청문회가 있을 거잖아요. 청문회에서도 과거를 붙잡는 청문회가 아니고 미래의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수청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초점이 좀 맞춰져서 국민들께도 민주당이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미래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좀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적어도 국민을 걱정하고 있구나. 국민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당이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3: 저는 한마디로 우선은 얘기하라고
1: 한마디로.
3: 하셨으니까 먹구름이 몰려온다.
1: 먹구름이 몰려온다.
3: 네, 조금 더 부연하자면 피의자들에게는 황금시대가 열렸고 피해자들에게는 암흑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1: 야, 먹구름이 멀리 온 걸 넘어서 이미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3: 너무 걱정돼.

0: 너무 아, 걱정돼요.
1: 사실 저도 걱정이 큽니다. 걱정되시죠?
2: 네, 저도 걱정. 네.
3: 네. 저는 뭐 장영 의원님하고 또 거의 똑같은 표현인데 부패 정치인들에게는 천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지옥 문이 열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아마 정치인들 세상 만세 부르면서 살 겁니다. 정치인들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을 무시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검사와 경찰은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검사는 하다가 그만두면 변호사에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막말로. 경찰 잘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다 돌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부패한 정치인들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간 큰 경찰 없을 겁니다.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려고 열어놓으셨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했던 과거의 범죄들 그거 다 없애시려고 공소청 만들어서 다 공소 취소시켜서 그런 범죄 없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아, 이거 참 어떡합니까? 근데 일단 지금 당장 어제부터 혼란이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이게 단순히 크게 제도를 바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초기의 어떤 기술적인 혼란이냐 아니면 애초에 야 이거 제대로 못 굴러가는 건데 억지로 한 거야 앞으로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더 커질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4: 근데 앞에 거든 뒤에 거든 민주당 정권이 네. 우리가 이제 당연히 온전하게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새로운 사법 체계가 일단 법을 통과시켰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걸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사와 이제 기소를 가지고 그동안 그거를 이어붙여가지고 장난쳤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과 그 부분에 따른 또 다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을 없애고 지우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열을 쏟았다면
1: 네.
4: 예, 이제 이제는 국면이 넘어갔잖아요.
1: 네.
4: 그럼 이제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 시야가 저는 이 과정에서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거를 없애면 이쪽에서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는 그걸 준비하기 위한 과정들을 설계했었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아마도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를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해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1: 그럼 왜 안 했어요?
4: 네, 그러게요.
0: 오늘 여당 패널 너무 힘든 것 같아.
1: 예, 아니 왜 안 해? 아니 예, 해야 되는 일이.
4: 저도 사실 그게 아니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저도 생각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3: 그렇죠.
4: 네, 이걸 하나 하는 데 있어서 내부에서 티격태격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볼 때 야 우리들의 앞으로 이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건의 어떤 당사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네. 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그걸 안정감 있게 우리들이 뭐 어떤 국가적 처우 안에서 대처를 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게 앞으로 공백 상태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당분간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추가 입법 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어제도 실제 재판에서는 도대체 이 권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판사가 이제 그런 그렇죠. 걸 따져 묻기도 하고 그 근거를 다시 갖다 대고 10분 만에 뭐 네. 재판이 정해됐다고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빨리빨리 점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0: 그러니까 이게 그 인터넷에 저희가 그 내란 극복 직후에 이런 밈이 많이 돌았어요. 그 되게 이제 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피해 때문인지 폐허가 된 이제 배경에서 무슨 가게가 이렇게 깃발을 내고 있고 아, 네. 우리 정상 영업합니다. 아, 우리 예. 가게.
1: 오래됐죠 그거 나온 지.
0: 네. 그 이제 밈이 오래됐는데 사실상 그런 상태로 출범을 한 거죠. 이 중수청 공소청이라고 하는 단체가. 네.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다 무너진 상태로 우리 가게 정상 영업합니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출범했다고 봐야 사실 돼요.
1: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밈에서의 그 현수 막 정상 영업 중은 실제로 정상 영업 중이거든요.
0: 네, 그렇죠.
1: 단순히 다만 겉에서 볼 때는 좀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건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반대 아니냐. 아무리 정상 영업 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0: 맞아요. 심지어 네. 그게 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부터 구체적인 일들이 들어갔죠. 2021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 들어갔었고 2022년도에 검수완박 했고 그리고 2025년도에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 하겠다고 했고

0: 그리고 2026년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는 중수청장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검찰개혁이라는 거에 취지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정치검찰 없애겠다고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1: 그쵸?
0: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검찰개혁은 완전히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 정치검찰이 뉴노멀인 시대가 됐잖아요. 특히나 승진하려면 이제는 그 초상화 밝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반윤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중수청장 못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1: 야, 김지웅 후보자도.
0: 예. 네. 정치검찰이 아니면 이제 검찰에서 요직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전 임원의 정치검찰화가 민주당의 정치개혁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는 걸 지금 뼈아프게 지금 직면하실 필요가 있어요.
2: 아. 그렇죠.
3: 이제 앞으로는 나는 저는 반윤입니다. 가려 열고 사실은 친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 어떤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 대통령의 SNS 인증을 또 받아야 된다.
3: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네.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네, 그런 네.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경찰청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부서를 따로 뜨려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문 발차를 했어요. 그 청장도 공소청장, 중수청장, 중수청장이죠. 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문 발차를 해서 중수청 같은 경우는 그 형사 사법 시스템 킥스도 제대로 완비가 안 돼서 그거 하는데 몇 년 걸린다 이런 얘기 해서 뭐 손으로 쓰고 뭐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해방 전후입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전쟁 치렀습니까? 지금 전쟁 치르고 무슨 그 부서들 새로 만들고 있고 해방 전후에 일제시대 해방에서 무슨 법무부 무슨 뭐 검찰 경찰 새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준비를 민주당이 언제부터 주장해 왔어요? 2021년 아까 그 장영 의원님 얘기했듯이 벌써 몇 년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걸 시작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움박질 벌어지면서 이게 원래 저게 원래 누가 친윤검사네 아니네 이 싸움박질하면서 나라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청장도 없고 중수청장도 없고 공소청장도 없고 법무부 장관도 없고 비서실장 사표 내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정책실장 최근에 임명을 했고 도대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가죠? 이재명 대통령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0: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이제 속상한 게 국민 들으시는 국민들 입장에선 사실은 체계에게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특정한 범죄가 일어날 때 그게 어디 관할인지 이런 것부터가 벌써 정리가 안 되고 혼선이 되어 있고 그걸 정리해줄 수장마저 공석인 상태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게 하세월인 거예요.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이 범죄 피해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될지가 그냥 이 수사가 지연되거나 이런 문제 일선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정말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지탄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1: 네, 사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경찰 수사 거쳐서 검찰에 올라가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3: 그렇죠.
1: 근데 이거 그러면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경찰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거 마무리할 수 있는 거야 손 떼야 되는 거야 뭐 부칙에 뭐 경과규정 넣긴 했는데 뭐 재량 거다라는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재량은 그럼 누가 어떻게 판단해서 행사하는 거야 등등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상황.
4: 뭐 90일 유예는 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중수청으로 보내야 될지 경찰로 보내야 될지 그걸 나눠가지고 어쨌든 보낸다고는 하는데
1: 잘 모르겠어요.
4: 이 과정에서의 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뭐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고 다만 저는 이제 청문회를 진행을 하잖아요. 네. 중수청장에 대해서 이게 뭐 공수처가 처음에 출범할 때도 상당히 많은 의미들을 담았었어요.
1: 그때 그렇죠.
4: 예.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벌써 몇 년 됐는데 네. 이게 수사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았냐라고 보면 누가 이거를 자리 잡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1: 아무도 기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4: 예. 그러니까 뭐 여러 뭐 평가들이 있겠지만 이제 만약에 중수청이 이제는 이 꼴이 나면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 되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이제 후과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4: 왜냐하면 대통령의 시야는 이 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어떻게 첫 출발을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중수청장의 어떤 자격 가지고 논란을 삼았고
1: 네.
4: 그 부분과 관련된 검증 과정을 한 번 더 거쳤어요. 그래서 청문회에서도 역시 그런 지점들도 검증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새로운 수장

0: 이 되고 이 기관이 국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바뀌는 뒤바뀌는 사법 체계에 있어서 중수청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1: 뭘 물어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0: 아니 이제 수사기관으로서 그동안 검찰이 하고 있었던 역할들을 사실상 이제 중수청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6대 범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이 청사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거나 지금 나오는 또 평가가 이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이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1: 그래요?
0: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켜주는 그런 이 본인 스스로의 어떤 벽도 좀 깨고 나와야 될 것이고 그 기관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밝혀야 된다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청문회 질문이 좀 나와야 되는데 과거 윤석열을 묻었냐 안 묻었냐 과거에 그런 지시를 따랐냐 안 따랐냐 아마 이런 문제로 가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2: 이동학 최고님이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과제들을 김지용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 혼자서 청문회에서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걸 어떤 한 사람이 할수 있는 거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 아니에요. 공수처 얘기하셨지만 민주당이 공수처 만들겠다고 그 난리를 쳐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제도하고 막 엿바꿔 먹으면서 지금 만들어
1: 여기
2: 놓으셨잖아요.
1: 피해자 나와 계시고요.
2: 네, 여기 계시지 피해자.
3: 꼭 피해자라고
2: 그래서
3: 말도 할
2: 그러면
3: 수 없습니다.
2: 그렇게 만드는 그 공수처가 그 많은 국민 세금 쓰면서 지금 몇년 동안 한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갔던 검사들 전부 다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괴물 같은 기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는 웃긴 게 제가 만약에 어떤 피해를 당했어. 강도 무슨 피해를 당했어. 근데 옛날에는 그냥 경찰에 가서 신고하거나 검찰에 가서 신고하면 그게 수사가 되잖아요. 이제는 나는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경찰 가야 돼요? 중수청 가야 돼요? 공수처로 가야 돼요? 왜냐? 이 사건을 다 나눠놨어. 이 강도 사건은 경찰이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마약과 관련돼 있어. 야, 마약과 관련은 중수청이 해야 된다. 근데 또 하다 보니까 그 배후에 정치인이 있어. 야, 이건 공수처가 해야 된다. 야, 그럼 이 사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세 부처에서 서로 야,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라고 떠밀 거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공을 세우시면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뒤죽박죽 엉망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도대체 사법,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잠이 옵니까? 법사위원들? 그 자기들은 상관없겠죠, 그게. 국민들이 피해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3: 이게 사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입장에서 청문회장에 앉아 있으면 좀 환멸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수청을 출범시킨 게 김지용 후보는 아니잖아요.
1: 아니죠, 예.
3: 네, 사실은 그 자리에서 청문위원으로 앉아있는
1: 네.
3: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면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1: 그렇네요.
3: 1차적인 책임은 그 국회의원들한테
1: 아,
3: 있거든요.
1: 그렇네요.
3: 네, 근데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한테 물어본다는 건 사실은 이치에 안 맞는 일이죠.
1: 그렇네요, 진짜.
3: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임명되기 위해서 대답이야 열심히 하고 태도야 뭐 예의 바르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야, 이걸 나한테 물어본다고? 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이 일련의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저는 어제 이 검찰청이 폐지된 날은 민주당이 황금 시대가 저물기 시작한 날 이렇게 기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이 검찰 개혁이라는 프로젝트는 단순히 개혁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드립을 해온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되게 영원한 혁명을 꿈꾸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정치 검찰 없애겠다고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했어요. 그리고 검수완박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일단락이 됐다고 얘기했었지 그때에는 지금 얘기하는 뭐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정치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계속 이것을 굉장히 큰 과제로 밀어왔고 윤석열 정부 때는 솔직히 솔직히 이게 국민적인 호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는 이제는 혁명 세력이 아니라 집권 세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행정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었어야죠. 근데 이분들이 멈추지를 않으세요. 이 혁명이 주는 이 에너지에 취해서 그 다음 아젠다는 이거, 그 다음 아젠다는 이거 영원히 이어가려고 하면서 원래 쟁점이 아니었던 것들을 쟁점으로 만듭니다.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뭐 친윤 반윤 논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0: 나는 이렇게 내가 혁명이고 상대는 반동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계속 자기들이 이 주도권을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얻어가려고 하는 이 과정에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재명 대통령이 끌려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가장 입장이 달랐었던 게 이 보안수사권 폐지의 문제였는데
1: 그렇죠.
0: 네, 대통령도 그렇고 당시에 김민석 총리는 보안수사권 존치 입장이었습니다.
1: 법무부 장관도 그랬죠.
0: 맞아요. 그랬었는데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게 강성 지지층들의 쟁점이 되면서 완전히 입장 선회를 하고 그때 법을 통과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중수청장 문제도 어쨌든 3월에 이렇게 법을 바꿨으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부의 기능이죠.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이거는 마치 지금은 정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강성 지지층이 뭔가 나를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만든 실패이고 같이 책임지셔야 되는 문제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 저는 네. 중수청장께서 당연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뭔가 어떤 추천에 의해서 그것이 됐고 했다면 전 막중함은 당연히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이 뭐 입법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보완될 수 있도록 서로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리면 지금 했던 개혁들 다 무위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3: 그렇죠.
2: 20년 전에 풀어봤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3: 네.
2: 국가보안법 하려고 하다가 결국 다 못했잖아요. 최근에도 그거 가지고 그 조항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압수수색 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의 뭐 예습했던 문제인데 지금 복습 과정에서 똑같은 실패를 또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가슴이 답답하기도 한데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기자회견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소통을 좀 늘려나가겠다. 그리고 지지층들도 서운해하고 있는 것은 뭐 일정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게 꼭 지지층이라고 표현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핵심적으로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 네. 일각에서의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나는 임명할 거야 마이웨이 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3주 동안 어쨌든 이런 야당으로서의 어떤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증도 한 번 더 했고 이제 이런 초유의 일들을 벌여가면서까지 완전히 무시하진 않겠다. 그래도 들어보고. 근데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간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시야도 그들의 주장과는 좀 다를 거예요.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중수청이 빨리 출범을 해야 이것이 자리를 좀 잡고 국민들에게 안정감도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못 주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지점들도 네.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청문회를 해달라라고 이제 보낸 것이고 청문회로부터 네. 그런 질문들이 좀 잘 쏟아져 네.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네.
3: 네, 지금 크게 한숨 쉬었는데 네, 김전 최고님 말씀 듣고 저희 광고 들어야 돼요.
4: 네.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동안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그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려 놨는지를 반성하셔야 됩니다.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 놔서 지금 그 공수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조직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중수청 공수청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개문발차하는 그런 것들 해방 이후에 처음 있는 정말 웃기지도 않은 뭐 우리가 무슨 신생 독립국도 아니고 전쟁 폐허해서 다시 나라 세우는 나라도 아닌데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래놓고서 무슨 개혁이에요. 무슨 우리가 경찰개혁, 검찰개혁을 입만 열면 개혁이라는데 이 개혁이라는 마약으로 사람들을 마취시키는 거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진짜로 그게 실제로 개혁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삶이 국민들의 삶이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패한 정치인들 본인이 나아지게 하기 위한 겁니까? 그 얘기를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대한 쓴소리 그리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질책 함께 들어봤고요. 저희 광고 듣고 돌아와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세계를 향해 열린 하늘길 더 큰 미래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 영종구가 더 높이 힘차게 비상합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푸른 하늘 아래 내일의 희망이 펼쳐지고 그 중심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0: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글로벌 허브 도시 바이오 AI 첨단 산업으로 새로운 내일을 여는 미래 도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 하늘을 잇고 미래를 열고 사람을 품는 영종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영종구와 함께합니다.
1: CBS 주말 뉴스쇼 3부 3색 정치 토크입니다. 굉장히 오늘 그 사법제도 수사 체계 관련된 이야기,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야 그 중에 지금 오 피디님이 요런 또 댓글도 하나 골라서 딱 주셨어요. 야 중수청장으로 서영구 의원을 하면 어떠냐. 네, 그리고 예, 장혜영 의원님 또 중간에 또 함께 해주시는데. 의견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고, 뭐 저희 함께 해주시는 뭐 이동학 전 최고위원, 김정일 전 최고위원님이야 뭐 워낙에 댓글도 많이 올라오니까, 네, 굳이 뭐 이렇게 하나 꼽아서 예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두 분은 네, 저희가 한 지금 시간이 10분 조금 안 되게 남은 것 같거든요. 한 7, 8분 정도 남았는데, 이게 다룰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뭘 다룰까 하다가 예,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 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 정도면은.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SNS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추가 조치가 뭐냐? 뭐 대사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를 뭐 소환하는 건지. 그렇게 하면 정말 대화 안 하겠다는 뭐 더 강경한 입장인데.
2: 소환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1: 아, 한대요?
3: 네. 그러니까 그 방침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수까지 두겠다라고 네. 하는 뭐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포로를 우리나라로 데려온 건 이건 잘한 거잖아요.
1: 네, 북한 포로. 네,
3: 근데 그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 양해가 됐었던 부분이고, 근데 네. 그거를 갑자기 유엔 연설 직전에 그냥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도 만류를 했는데 그걸 얘기를 해버리면서. 실제로는 이 포로들의 신변 안전이라든가 심리적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북에 있는 가족들 문제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심리가 불안할 텐데 그 지점이 완전히 이제 노출돼 버려가지고 그 지점이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된 거잖아요.
1: 그렇게 됐죠.
3: 그런 부분들은 예. 앞으로 다른 정상들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거나 혹은 그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선입견으로 작동된다면 이건 대한민국의 국익적 침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야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보다는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우크라이나 말을 더 믿는 그런 모양새를 계속 취하면서 공세를 하니까 아니, 이 부분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앞으로에 나타날 문제점들도 있고 하니까 이건 강경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1: 이 정도로 세게 대놓고 얘기할 정도면은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약속을 어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4: 말씀하세요.
2: 제가 보기에는 이거요. 관심 돌리기예요.
1: 관심 돌리기. 네,
2: 관심 돌리기예요. 지금 국내 상황이 시끄러우니까 이걸 외교 분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김을 빼려는 그런 시도로 보여줘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 이유가 없어요. 이동학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포로 두 명이 우리한테 북한군 포로 우리 두 명이 온 건 우리한테 잘된 일이에요. 헌법상으로 그분들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1: 그렇죠.
2: 그리고 그분들이 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서로 야 이거 좀 시끄러울지 모르니까 공개 시점이나 이런 것들 좀 조정하지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어기고 젤렌스키가 야 내가 이거 공개하면 한국 쪽에서 나한테 우호적인 그런 여론이 조성되지 않을까 뭐 무슨 정치적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공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공개를 해서 우리한테 불이익되는 게 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마이너스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주장으로 내세우시는 게 뭐냐면요. 그 비밀 유지가 안 돼서 그래서 포로들이 뭐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이 사람들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무슨 안전의 위협이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분들이요 이미 언론에서 다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한국 가고 싶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가족들이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논리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 포로, 사병들을 파병했는데 걔네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한국으로 갔대. 이런 게 알려지는 게 대한민국 국익에 나쁩니까? 누구한테 나쁩니까?

0: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를 왜 문제를 삼습니까? 그러면 서로 조용하게 외교적으로 야, 그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가면 될 거를 일부러 그걸 계속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국내에서 시끄럽고 국내에 어떤 지금 우리에게 중수청 공수청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밖으로 돌려서 관심을 그래서 외교적인 분쟁을 일부러 만들어내려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우리나라 안 들어갈 겁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재건사업 들어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포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맺어서 서로 싸움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이게 적정한 외교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1: 네, 장현이 어떻게 보세요?
2: 북한에서 뺨 맞고 우크라이나에 화풀이를 하고 계신 느낌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뭐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같은 말이 나온 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1: 네.
2: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좀 소음을 만드는 게 굳이 자기들한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얘기를 이미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또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 나온 시점을 보면 이제 북한에서 우리가 이제 지뢰로 네. 우리 장병들이 다친 이후에 네. 이게 북한 지뢰였다고 하는 결과 조사가 나왔잖아요.
1: 나왔죠.
2: 네, 합참에서 유엔군과 우리 군이 같이 조사를 해서 나왔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적반하장인 입장이 네. 북한에서 나온 이후에 이런 강경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 북한에서 뺨 맞고 왜 우크라이나에다 화풀이를 하시지라는 생각이 저 솔직히 제일 먼저 들었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재명 정부를 보면 이 정부가 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호재가 별로 없어요.
1: 호재가 없다.
2: 네, 지금 뭐 경제도 뭐 이렇게 대통령이 반짝 무슨 정책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나아지는 것도 없고 뭐 중수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통령의 개인 사법 리스크까지 안 좋은 일들만 줄줄이 사탕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제가 보기에는 대북 관계, 북미 대화 이걸 가지고 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생생하게 아직도 하노이 노딜의 뼈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 물론 대외 외교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방 찾지 마시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된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국민들의 걱정,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국민 일반의 목소리 들으셔야 된다. 안 그럼 큰일 난다. 이 말씀 네. 드리고 싶어요.
1: 국민 평범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아니, 중요하다.
3: 지금 그런 시도들을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SNS도 이제 말씀을 비판적으로 많이 하시지만 소통의 일환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끄집어내는 것이 네. 지지층하고 이제 소통한 것만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또 지지층하고만 소통을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 건데,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
1: 대통령이 SNS 쓸 때 네. 자기 전화기로 직접 글 쓰고 올립니까? 아니면은 뭐
3: 직접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1: 참모들이 뭐 네.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외교 관련된 네. 것도 본인이 그럼 다 이게
3: 아 그런 거는 제가 볼 땐 그런 거는 이제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참조가 되는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는 것 같고
1: 좀 하지 말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3: 아니 이제 그런 비판들이 이제 주변에 많은데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들이 뭐 성공 방정식이라면 성공 방정식이 성공이라기보단 뭐 소통의 어떤 이 방법을 그렇게 해오셨던 것이고, 근데 그거를 대통령 됐으니까 그만해라고 하기보다는 단점을 지적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에 못지않게 또 장점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3: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고. 근데 지금 SNS 분석한 걸 보니까 보통의 정치인들은 팔로워가 훨씬 많습니다.
1: 네.
3: 네. 내가 쓰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40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팔로우 하는 계정들이.
1: 그거 다 본대요?
3: 그 정도로 이게 자기 피드에.
1: 언제 다 봐요, 그걸?
3: 아니, 뭐 40만 명을 다 본다는 건 아니고 팔로우를 해놓으면 피드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균등하게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보려고 그래도 노력을 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야죠.
1: 네. 네.
3: 그런 측면에서.
1: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0: 다 들으려고 한다면서 시간이 없어요. 좌하게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3: 그것만 빼서 이렇게 볼륨을 키우면.
1: 그거 시작하면 또 시간 한참 걸립니다. 네. 아무튼 좌하게까지 오늘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도 그 얘기가 살아있을지 살아있다면 한번 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최고위원, 김정혁 전 최고위원, 장혜영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유.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0: 짬뽕은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3: 1544-7575.
4: 네, CBS 주말 뉴스쇼 오늘도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이고, 정치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도 빨리 가는데 또 그만큼 좀 피로도도 좀 많이 쌓여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치 얘기가 곧 누구 잘못했다, 누구 못했다, 누구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뭔가 잘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경기장에 뭐 럭비 보고 축구 보러 이제 갈 예정이고요. 모두들 즐겁게 주말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광석이 부른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

0: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 날씨와 생활입니다. 개천절인 오늘 아침 또다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합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10.2도로 어제보다도 1도가량 더 낮았고요.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5도 아래로 기온이 크게 떨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다만 오늘 한낮 기온은 20도를 넘어서서 예년 수준의 따뜻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광주 25도를 비롯해 서울과 춘천, 대전, 대구는 모두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과 내일 대부분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여서 바깥 활동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 영남 동해안에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점차 확대돼서 내리겠습니다.
3: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4: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AI가 만든 목소리는 AI가 잡아냅니다. 통화 중에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엔 있지만 없는 기기도 많습니다. 지금 전화앱 설정을 열어 보이스피싱 알림을 켜두세요. 없으면 통신사 전화앱을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3: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4: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AI입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5: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6: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7: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6: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7: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8: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9: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2: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0: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4: 마누카 꿀!
1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4: 뉴질랜드!
1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4: 당연히 콤비타죠!
1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6: 콤비타 마누카 꿀.
1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